0: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과학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활동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상세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Q10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 이 시간은 20분밖에 방송해야 합니다. 30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간단하게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장 근육 영양제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의학에서는 그 동물 실험을 많이 하죠. 예, 토끼요, 뭐이 특히 쥐라든가. 그런데 이 Q15 동물 실험할 때는 개구리 심장을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꺼내 놓으면 처음 한 몇 초는 발딱발딱 뜁니다. 그러다가 서게 되겠죠. 이럴 때 Q10을 쏟아 넣으면 섰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이거 동물 실험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 Q10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심장 근육에 제일 많이 포함되고 간, 콩팥, 잇몸, 여기에 맞습니다. 잇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늙어가면서 잇몸이 왜 자꾸 내려앉는가, 이빨 뿌리가 드러나고, 예, 아프고, 시리고, 찬물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다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이 Q10의 함량이 나이가 들면서 팍 떨어지는 겁니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는 그 합성이가 17번이 생화 반응을 걸쳐야 만들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60대, 70대 가서는 더 형편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에 25% 아래로 떨어진다 할 때에는 심장이 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는 거는 후메 Q10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박사가 발견하고 영국 박사가 이거 논문 쓰면서 노벨상 꺼성 받은 제품입니다. 때문에 내세 있는 분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을 다 잡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 이 Q10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곱 과사도 우리 건재 보시면 다섯 과학 드리고 Q10도 드리고 예. 이래서 이번 우대 활동 열다섯 과학은 또 좋습니다. 열다섯 과학도 드리고 Q10도 열다섯 과학 드리고 예. 우대 활동 참가하실 분들 자문하십시오. 그다음에 Q10도 또 드리고 예.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도 나가고 Q15 원래 내가 싸먹자 했는데 준비했던 분들 사실 Q10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쓰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건네 보신 하늘 쓰고 있습니다. 금연에 혈압이 높은데 자꾸 나 먹은 다음에 그게 좋은 사이라며 혈압이 아가 아이 잡쌌습니다.
1: 얼마만이
2: 저기 그런 아이고 이래 소지가지 나간다는 게 도로시 번제지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일부러니까 일부지 마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자기들로 일어나 아이 된다면 이리 노신 사이 받겠다며 그래 병원에가 치료하고 댄디 맞고 나와 중약도 쓰고 이랬는데 그냥 예, 뒷걸이 시하고 이 볼에다가 예, 두 개비를 씌워 놓은 것 같답니다. 네. 그리고 매액이 없어서 또 꼼짝 못합니다.
1: 머리가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뇌세포들이 많이 굳어졌다는 것 말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뭐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잡쌌는데도 그래서 들었을 때 다게 선생님이 강의를 두고 나는 선생님이 약을 강의하는 거 다 쓴다.

어느 게 나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있었는데 아 그렇게 사태미 자꾸 하던 게 우선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 두 개비를 씌워놓은 것처럼 자꾸 무겁단다. 그래서 또 운동하는 급에 그 운동해서

0: 병원에서 주는 것보다 예, 중약이래 그러는지 효과용 좋습니다.
1: 아, 이 약처럼 성분이 좋은 게 없죠. 기혈을 보충하는 데서는 정말 독특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뚱어 의조제약공장의 끈의 일반 데서 못 팝니다. 이게 쪼마이 되면서만 파는 겁니다. 전매점에서만이. 그러니까 효과 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리고 얘 밥이 요미해 잡습니다. 이런 게 우선 네. 식사도 아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 맛 조금 더 잡수시더라. 괜히 감액이 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야 어림도 없어지고 거리시 하던 게 그게 좋아질 거예. 별로 눈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정신 안 나가. 네.
1: 중풍이랑 온 환자들이 보면은 물론 아직 중풍 나요고 머리가 거저 좀 혈압 높고 어지럽단 뿐이지 진짜 중풍으로 온 환자들이 이런 효과를 보면 너무도 좋아합니다. 항상 머리가 흐리머리한 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오늘이고 이렇듯 사람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그런 효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합니다.
0: 예, 영 좋아한다. 계속, 이번에 우대할 때 얼마 썼습니까? 네. 벌써 70이 넘으면은 심장이 다 나빠지니까. 아니, 좀 주시부 거둬주지.
1: 예.
0: 우대할 때 좋지. 그래서 내 주머니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좀 작게 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대 활동할 때네, 이렇게 좀 우대 활동할 때, 어디는 70 넘었을까? 좀 약을 좀 오래 써야 개발해야지.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달 받자부터는 한긴다.
1: 맞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이 지라에 남았으니까 나의 뭐 다른 시시급질한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교시부 주지, 천원 빼주지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0: 예, 난 교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주는 게 거기다
1: 그 자사 보시오. 교시부는 생물 제품이 돼서 쓴 날부터 알깁니다.
0: 예. 예, 선생님,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받으려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전번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 방송 듣는 분들은 보면은, 확실히 필기람 하면서 들어가고, 예. 어떤 때는 자문이람 할 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지 그렇게 뭐 잘 알아듣겠는가 이런 생각하며 방송했는데 딱딱 적어놓고 이 질문이람 하는 거 보면 정말 수페이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저도 오늘 보시하는 먹습니다. 어제 먹는 가무에 혈압도 그리 안 돼가지고 머리 어지럽고 허리 아프고 정신이 띵합니다. 그리고도 원래 녹공도 왔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정신이 띵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하루에 혈압이 하고 두 번씩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는 가무에 귀 머리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감염을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리 나니까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 보시하는 썼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녹고 있어가지고 정신 띵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에라비아가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것도 이거는 지금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화변이 닫아가지고 소리 하루 또 내게도 그것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날까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잖아요. 어찌든지 잠을 잘 자니까잖아요. 아침에 깨어남고 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네. 어떤 때는 두문두문 가다가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처럼 이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1: 그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돌아갈 수 없는 신체가 부족해요.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숨이 올라옵니다.
3: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하나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고 이래면 한참 그러면 좀 괜찮아서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은 심장뿐만 아니라 간, 콩팥 모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되나서 이 약 쓰면 심장이 힘이 세집니다.
3: 확실히 이

0: 상당히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저기 후련한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욕합니다. 이 약 먹은 게. 그래서 계속 쓰기엔 이번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치수 주지, 돈도 빼주지, 그 다음에 15가게 주지. 이럴 때에 저기 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살려고 합니다.
1: 예, 약값이 제일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예, 전원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시다.
0: 예, 배달 받겠습니다.
2: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몸에서는 여지껏 알려진 바로 이하면 12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2가지 이상이죠. 예. 그런데 우리 알려진 거 보면 세라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예. 엔돌핀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머리에 있는 대뇌에 있는 손과 체라는 이런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성과해졌습니다.
4: 그렇습니까?
2: 네. 네. 가까이 대고 말씀 주시죠.
4: 예, 알았습니다. 네. 지금 됩니까?
2: 네.
4: 예. 예, 다년간 다발성적인 세월에 의해서 머리가 상 어지럽고 심하고 예, 안개치고
1: 예.
4: 또 뒤에서 소리나고 머리에서 소리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건 무슨 묻고 있는데 이제 한 보름 먹었는데 그게 조금 효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면 좀
1: 잠자고 있는 내 세포를 깨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잡수자마자 딱입니다.
4: 그렇지만 효과가 이렇게 빠르게
1: 예.
4: 같이 일어나면 좀 피나고 그러면 말수하고
1: 네.
4: 뒤에 살아남은 것도 제 속에 막 들어버렸습니다.
1: 네. 그럴 겁니다.
4: 나 이거, 예, 이건 계속 오래 먹어도 어렵죠. 예?
1: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예, 늙음하기수록 이런 약을 써서 오장육부 기능이 좋아지면 특히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면 뇌조직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네. 계속 쓰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오래 먹고 건강했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뇌조직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뇌세포가 다 굳어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언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겠습니까? 멜라토닌은 우리 한어로 하면은 투이해수라는 겁니다. 약국 가면 투이해수라는 거 딸로 팝니다. 예? 근데 그렇게 호르몬을 딸로 먹어서는 그 호르몬 같은 거는 입 먹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근뇌보신환은 예,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손과체가 줄어들지 않고 잠자고 있던 손과체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멜라토닌이란 거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예.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겠죠.
1: 네.
5: 엄마에 이미 중풍이 좀 왔습니다. 중풍 네. 왔는데 손을 떨고 그 다음에 네. 그런 뭡니까 혈압 파동이 많고 그 다음에 심장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허리 다리도 계속 또 거기다 좌골 시공 통과지 이렇게 아파하는데 왜 근래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과 물어보고 예, 물어봅니다. 제가
1: 네. 이런 분들이 쓰면 손 떨던 것부터 나사집니다. 예, 어떤 사람 잿머리 뜬다, 손을 뜬다. 아, 이게 다 파킨슨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뜹니다. 이 약은 파킨슨병 환자들까지도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사집니다.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5: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네.
1: 정적으로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뇌세포가 말라가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이래서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 그 어간의 뇌실을 뇌실에

0: 나서 이 공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 뇌조직 안에 있는 뇌수들이 또 적어지고 이러면서 뇌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우리 뇌수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뇌조직에서 생성된 쓰레기들도 배출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뇌보신 환원을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써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기회를 꼭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듣는 이에게 설렘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가요. 하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서 고향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정취가 흐르는가요? 림의 작사 김봉어 작곡의 새로운 연길 보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노래한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의 에너지가 배로 될 것입니다. 리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서 어금숙 작사 남려령 작곡의 우리 함께 사랑의 향기 전하자 보내드립니다. 사랑은 때로는 꽃처럼 순수하고 향기롭죠. 자미령 김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드러운 감성을 담은 가요.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 준비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잘 계획해보길 바라면서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언제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며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감성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새로 성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의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위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고마워요.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먼저 우리 황진수한 타이 혈배강이 이번에 새로 승급하고 그 다음에 장창랜서라는 겁니다. 예, 혈배강의 기초상에서 또 황진수한 타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두 네 가지 처방으로 구성됐습니다. 약제는 40바스까지 제일 큰 처방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 틀리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그리고 흡수가 빠릅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활동 크게 합니다. 5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립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10세트부터는 오늘 결정해서 하겠다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해서 하겠다는 분들도 혈배강 10곽 더 드리는 동시에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리 전면적으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지금은 삼복철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외지에 있는데 용정에 있는데 왕청에 있는데 훈춘에 있는데 어떻게 맞겠는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서 맞아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 침 많은 분들이 전면적으로 놓기 때문에 어디면서 뭐 닦아서 세 곳이나 네 곳이나 가서 침 딱지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우리 한몸에 지금 대부분 로엔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락을 몽땅 같이 열어주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또 여름철에는 우리 삼복철이라면 혈관이 다 늘어나고 그리고 혈액순환 이 공급이가 좀 느리 이러기 때문에 침을 또 자주 맞으면 많이 됩니다. 이거 황제내경에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서 한 번, 그러니까 날씨 조금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 모두 12번 놔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그리고 저한테 와서 병발라 오겠다. 지금 연변이 환자분들 어제도 10년 전에 저한테 병 보이고 10년 후에 와서 이제서 또 나 저를 찾아오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를 기본상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병 볼 사람들은 원래 기차역자 있지 않습니까? 로호차站 그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2880018번 전화 치세요. 그래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예, 그래서 무턱대고 찾아와서 병 보이겠다.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꼭 거기다 전화 치세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면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발진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황진수한 타에는 모두 세 가지 처방입니다. 발진탕, 그 다음 부양황우탕 하고 그 다음에 첸정산 이게 세 가지 처방입니다. 이 한대 수록된 겁니다. 때다 유명한 처방이고 그리고 이 약이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약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처방이 여러 개에 대해서 예, 한대 막 버무려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에 그 깐초란 약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깐초는 예, 우리 중의학에서도 중의의사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약이 많이 들어갈수록 미시까지 이렇게 들어갈수록 예, 깐초가 들어가게 되면 예, 모든 약들을 다 병용해줄 수 있고 서로 싸마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예, 다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작용과 깐초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약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깐초가 들어가면 잘못된 겁니다. 예, 처방이가. 예. 그래서 여기면 깐초 딱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500돌든 대단히 작은 분자입니다. 지금 이 돌든 하게 되면 이거는 분자식을 분자식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돌든이가 작을수록 우리 흡수가 빠릅니다. 우리 저 입안에 그 구강 거기 점막 조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소 주신 와라 입에 턱 물게 되면 인체

효과 보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가. 이, 입, 그, 점막 조직을 그 구멍을 통해서 직접 혈액순환 들어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 바르는 겁니다. 우리 한 방면에는 분자 작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 방면에는 우리

0: 해주고 그 다음에 심장 혈관 확장해주고 이게 엄청 빠르죠. 그리고 우리 그 딴센디와르는 단삼삼칠이가 주요 성분입니다. 예, 그리고 빙페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500돌은 우리 그 입안에 구강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크기가 흡수될 수 있는 구멍 크기가 우리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13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500돌든이란 건 대단히 작은 게죠. 그래서 이 돌든 우리 보게 되면 홍혈구가 크기가 얼마나인가 64000돌든에 속합니다. 64458돌든 예,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가, 4000돌든 이렇게 속하는 게죠. 그 다음에 순상신 피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추순상신 피지지수. 이 격소의 크기가 50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돌든이란 건 대단히 작은 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자는 몽땅 천연 약자를 갖다가 쓰리, 당지의 약자를 또디 여차에 몽땅 갖다가 이런 돌든으로 한 게기 때문에 한 방면에는 약재가 좋고 한 방면에는 흡수가 좋고 한 방면에는 처방이 좋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이 황진수 아타야고 협회관 그 건신골 먹고 있습니다.
0: 예, 예.
2: 예, 나는 이번에 다발성 신경 이런 뇌경색이 있고 주동맥이 경화가 왔었습니다.
0: 예.
2: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기억력도 아이디어고, 예. 아주 자꾸 한마디 곤방한 것도 있어주고, 예. 맥이 없고 막 늘어지고, 예. 그리고 어지럽고 자꾸 숨이 차고, 예. 아빠 먹더니 숟가락을 마구 떨고 이랬었습니다. 그, 나기, 내도 이렇게 모르게 숟가락을 땅에 떨고 이랬습니다.
0: 네, 손 떨다 날까나, 예.
2: 예, 떨다 날까,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아빠에 대해 반신을 못 쓰고, 예, 품어줄까, 예, 반신을 못 써서 손을 마구 떨고, 배섭을 나가는 것도 모르고.
0: 네.
2: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깨끼고, 예. 그러니까 걷는 것도 이렇게 재고 이렇게 거니까 부축해서 이렇게 했던데.
0: 네.
2: 그러니까 뭐 그 연기신에 뭐 좌탕이야 청이야 예 지금까지 다 했는데 아이들때다.
0: 네.
2: 예 효과 못 봤습니다.
0: 네.
2: 그 후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황진수 안타의 혈변성 약이 설명 들었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 선생님 한번 좀 믿어보고 이 약 한번 믿어보자고 이래고 예 좀 싸서 먹어봤습니다. 선생님 친구도 하고.
0: 네.
2: 예. 굉장히 벌써 먹으니까, 예. 내가, 예, 효과가 대단히 빠르다고 말입니다.
0: 네.
2: 예. 아이, 그러니까, 이 혈배강 약이 선생님 친구도 효과가 빠르고, 이 혈배강, 이 황진수한테 혈배강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0: 네.
2: 예. 그니까 지금, 예, 첫날부터, 뭔가, 선생님 친구한테 벌써, 예, 속이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친구가.
0: 네.
2: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되니까 벌써 아예 어지럽고 예, 맥이나 소화도 할 때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때 숟가락을 예, 움직이지 못하고 막 어떨 땐 딸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 마음대로 움직이고 밥 먹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러니까 혈압도 온정되고 예, 아, 저번에 이 병이 나아질까 온몸의 병이 내 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0: 네.
2: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맥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 아바이도 예, 이렇게 지금 예, 약 썼습니다. 같이 예, 협회관과 예, 선생님 친구를 했습니다.
0: 네.
2: 근데 벌써 예, 나날마다 예,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바이 지금.
0: 네.
2: 예, 벌써 예, 선생님 친구 하니까 예, 벌써 마음이 기쁘다고 100개 떨어진 것 같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10일 정도 되니까 예, 우리 아바이 예, 벌써 몸이 가벼워지고 맥이 난단다.
0: 네.
2: 이 소화도 잘 되고 숟가락도 마음대로 움직인다.
0: 네.
2: 그 화장실도 못 가는 게 어쩌니 자기들로 화장실도 갑니다.
0: 네.
2: 예, 화장실 갑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렇게 효과 보니까 면역력도 올라가고 예. 벌써 우리 아빠의 밤잠을 푹 잔다 말입니다.
0: 잠 잘 잡니다. 예.
2: 예, 밤 잠 잘까 예. 몸이 거뿐하고 벌써 예, 자연적으로 밥을 마시고 예. 영 기뻐하면서 선생님과 하는 말이가 야, 이 선생이야 정말 별난 선생이다. 선화에도 이런 선생 없다. 내 목숨 구해줬다.
0: 영 기뻐합니다. 네. 거기다 또 친구가 따라가고
2: 예, 친구도 예. 갔다 왔다고도 마음대로 나와주시고
0: 이만큼 처방이 없습니다. 45가지 약재나 수록됐고 여기면 엄청 좋죠. 예.

0: 영 기뻐한다. 그 우리 지금 아바이가 하는 말이니까 이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교실도 놓고 예, 강의도 잘하고 예, 자기가 정말 좋은 거 살았다고 예, 아. 이렇게 영 칭찬합니다.
1: 예.
0: 그 우리 또 양조가 선생님이 생명을 줬다니까.
1: 네.
0: 예. 우리 아바이 완을 영 선생님 완을 평가 대단히 잘합니다.
1: 네. 지금 우대 활동 크게 많이. 합니다. 예? 우대 활동 예. 빨리 참가하세요.
0: 예. 예. 이번 우대 할 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1: 예, 예. 2880018.
0: 예. 많이 싸겠습니다.
1: 빨리 전화 치시.
0: 예.
1: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황진수 타입니다.
1: 황진수한 타입니다. 황진수한 타. 예.
3: 예. 예. 예. 예. 예. 황진수한 타.
1: 예. 예. 이 발음하기 좀 바쁜 하는 말 그대로 하면 됩니다.
3: 아, 예. 예. 예, 저, 뭐니까, 예, 지금, 전후, 예, 먹고 있었는데, 어찌나면, 예, 고전에 이 약을 먹었는데, 용, 효과에 좀 좋더라면 한다기는, 오간에, 뭐니까, 팅 조금이 원료나 부족하고 이래서 팅 됐다 해서, 팅 하다가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일단 가해서 뭐, 아니야, 고전에 뭐, 저 효과 더 좋은 것 같더라면 한다. 어찌나면, 전후에, 이 심정통 좀이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가끔씩 하다가서 그냥 좀 겨울이다. 이 가슴도 일단 답답하다고 그다음에 이 그래서 숨이 차고 이 그래서 땀을 그래서 약간에 그래서 땀을 실적씩 흘린단 말입니다.
1: 네.
3: 또 이 남들이 보면 좀 살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려. 그냥 어떻게 거의 다 이 심이 무치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도도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정말까. 그런 데다가 혈압도 어디서 그렇게 알든지 야 정말 이 여러 가지 이런 병증 때문에 약도 좀 안 겨라에 주로 세워놓고 약도 약도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이제 그렇게 또 뭔가 시원하게 좋지 못하고 해서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다 정말가 이 다리나 있잖아 이 발이나 다리나 또 그렇게 붓기고 그다음에 이 뭘까 하고도 아프단 말입니다. 전생 모두 저 인구가 있으니까 이거 다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약 먹은 다음에 선생님께서 또 이 또 뭔가 진도 또 맞고 이러니까 예,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예, 그러나 지금 무슨 예, 얼마 먹었을까 이번에 또 셀러 싸서 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좋아지고 예, 특히 그 붓기던 것도 인사 그렇게 없어지고 그렇게 아픈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아파서 계속 무슨 문지르고 어쩌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이러고 예, 그 숨찬 게 그것도 가슴 답답하고 심사하고 예, 이러던 게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예, 하여튼 여러 면을 이용 그 뭐니까 예, 효과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 저는 그 뭐니까 그 친척 오빠 있는 게 제가 예, 혈압은 안 높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풀과 가지고 쓰니 치료를 하긴 좀 뭘까 계속 뭐 한다면서 그랬대다. 이게 어제 그래도 낫지 않다고 했어. 그다음에는 이 약 먹으면 내 문득 생각났어. 그다음에 소개했지.
1: 네.
3: 이렇게 이런 좋은 약이 있다고 생각해가나 그럼 그거 또 좀 써봐야 되겠다고 해서 좀 뭘까 쓰기 시작했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알겠지.
1: 네.
3: 난 이 걸음걸이도 알지고, 예. 나 이 발다리도, 예, 저, 뭐니까, 그렇게, 저, 살짝을 놓으니까, 특히, 오른손, 저, 오른손이, 니까, 이따가, 이, 밥 먹기도 힘들고, 좀, 이랬는데, 이런 거로, 어머, 같은 자수로 도와줄게. 침고지 맞고, 이러니까, 예, 좀, 안 겨라. 오, 저, 며칠, 아이, 돼서부터, 조금, 그전에 그렇게 치료하고, 온다고, 이런 것보다도, 또, 효과 본다고 쓰는 게, 좀, 자기 좀, 또, 계속, 또, 싸서, 드시겠다고.
1: 이번에 약과 병이 딱 맞았습니다. 이? 우리 황진수한 타의 공농 수치에, 중풍 탕환 예? 이거 치료한다고 쓰고 반신불수에 입관원이 비뚤어 올라갔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손발이 구구대난다 예? 예, 그다음 걸음걸이가 잘 아이 된다 예, 이걸 다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혈백항원은 젊은 심장 예, 우리 심장에 피가 충족해야 예? 전신에다 피를 잘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심장부터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치료하고 중풍 치료하고 이게 몽땅 이게 중점적인 약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침구 우리 그 중풍 바다쉬 이걸 쫙 열어줄 거나 예? 많이 효과 봤죠 지금 예.
3: 혹시 영어의 기분이 좋았어요. 저 가서 집도 좀 또 맞고 약도 좀 계속 쓰겠다고 한다 말입니다.
1: 네. 이번에 우대 활동 참가하세요. 오늘이 결승하는 네. 분들도 열과 그 더들이 있잖아요.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지.
3: 예, 알겠습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그래 보게 되면 여기 아까 환자분 전화 온 것처럼 잠이 잘 온다. 네, 여기 그 두 가지 향이 들어간 이런 약재가 있습니다. 안시향하고 천향. 이게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카이체오 싱치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이체오라는 거는 우리 인체내 체오는 구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일곱 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체오라는 게 일곱 개 구멍이 눈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그 다음에 귓구멍 두 개. 이렇죠. 이 체오가 몽땅 오장육부를 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카이 체오가 영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신주면 그러나 안신하고 이 잠을 잘 자게 한다. 이 천향이가 엄청 좋은 겁니다. 이 장치 원중한 작용이 있습니다. 중초를 덮여주고 그리고서 상초에 이런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고 그 다음에 난신 나치한 작용이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어떤 사람들은 밤잠 자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보통 호시 수면 잔팅 중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4: 저도 세대강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4: 저는 원래 머리가 그냥 항상 멍하면서 정신이 허리투분해서 어떤 때는 조금씩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혼자서 떠날 수 없어 항상 누가 옆에서 정모해서 떠나야 떠났지 못 떠났습니다.
1: 예.
4: 그리고 혈압 조절이 또 되지 않아서 힘들었고 맥박이 또 빨라서 베타클로를 먹지 않으면
1: 이상
4: 올라가서 예 힘들었습니다. 예. 또 하품도 자꾸 나오지 아침에 더 일어나 앉으면
1: 네.
4: 아, 그래서 여러 종이도 보이고, 보건품도 많이 먹고, 효과를 보려고 용애를 많이 썼습니다.
1: 네.
4: 약국의 약도 여러 가지 얼마 먹은지, 내 약국 어디는 몇 개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오래 잡수다니까.
4: 예, 시간 관계에 그 신노쇼관에 대한 약은 거진 다 먹어봤습니다.
1: 네.
4: 예, 내 시간 관계를 더 얘기하지 않는데요.
1: 네.
4: 그래서 큰 효과를 못 보고 그냥 구분 길을 긋고 오다가들이, 우연히 그 선생님이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1: 네.
4: 그래 이 새벽항을 선택하려서 이걸 먹은 10일부터 드는 혈압약을 용감히 뗐습니다.
1: 네.
4: 그 다음 10일 지난 후는 맥박 빠른 약을 뗐습니다.
1: 아, 예.
4: 예. 오늘까지는 50일이 되는데
1: 네.
4: 더 발작하지 않고 너무나 정말 기쁩니다.
1: 편안하시죠 지금.
4: 예. 네. 그리고 친구까지 결합하니 머리도 맑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어, 예.
4: 예. 너무나 좋습니다.
1: 예,
4: 그래서
1: 예.
4: 선생님 그 친구한테 가보니까나,
1: 아이,
4: 선생님도 영 젊은 선생님인데, 두 선생님이 그 태도가 얼마나 인자스러운지.
1: 예, 우리는 집 식구처럼 생각합니다.
4: 예,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집 식구들처럼 이렇게 대해줍니다.
1: 그렇지.
4: 그래서 너무도 존경스럽고 나라 배울 점들도 너무 많습니다.
1: 예.
4: 예. 그래 저는 어떤 이 남은 노년 생활을 정말 웃음에 보낼 수 있을 희망이 보입니다.
1: 예, 그렇지. 예.
4: 그래 난 계속 이 새벽상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1: 계속 복용 좋습니다. 예.
4: 예. 예. 두 선생님과 선생님 건강을 바라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의 행복을 축하합니다.
1: 아, 말씀 고맙습니다. 예.
4: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천향이라는 거는 그 장치원 중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난신 나치라는 게 뭔가 사람이 호흡할 때 딱 필로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치윈 딴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딴텐이라는 기실은 그 호흡이 들어가가지고서 직접 콤파치 자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게 숨을 쉬어야 된다 그 뜻이죠. 예, 이럴 때 요 안시향하고 천향이 결합되게 되면 이런 데 엄청 좋죠. 그래서 후시 수면 장팅 중 중화성이라는 게 뭔가 잠자는 도중에 호흡이 뚝 끊어졌다. 이 끊어졌을 때 인차 회복이 되면 그 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나치하는 공능이 못해져서 그렇습니다. 근근이 우리 폐를 가지고 호흡했기 때문에 곰팡이를 들어가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카이차오 싱신 한 작용

0: 있습니다. 정치 호쇄하고 그리고서리 사람이 정신 상태가 영 긴장해가거나 또 초조해하거나 잠 잘 못 자거나 이런 데 엄청 좋습니다.
1: 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현재 당신은 한답니다.
0: 네.
2: 저는 약 12주 멜리 김석도 있고 간에 짠도 넣고 고혈질이 심했습니다.
0: 네.
2: 이 약은 나무통 고혈질이고 고혈압이고 혈탕이고 다 정상이고 뒷머리 많이 아프고 어린질이 심했습니다.
0: 네.
2: 이 약은 나무통 어린질이고 아이 나고 어린질이 먹는 약을 그냥 갖고 다녔습니다.
0: 네.
2: 그런데 지금 모든 면에서 이런 몸이 정상 수치로 다 돌아왔는데 그거 먹고 이게 거짓말 나사는 게 뒷장 등이 어째 땀이 많이 나는 게 좀 한 걸음에서 좀 낫지 않은데 지금 새로 들어온 약을 황신수산타임
0: 네, 황신수산타임
2: 예, 뒷장들 땀이 엄청 멎었습니다.
0: 아, 예.
2: 아, 이 약이 정말 효과 좋습니다.
0: 좋죠, 예.
2: 혈액강수로 많은 효과를 봤는데 또 새로운 약을 같이 쓰니까 나 효과 엄청 또
0: 좋지요. 네, 장기적으로 쓰면 우리 정말 예,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좋은 약을 또 다시 들여와서 이 환자들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거기다 우리 软화 빵块, 分解 빵块, 예? 이런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인다. 황진수산타임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온 겁니다. 예, 황금처럼 귀한 이런 그 중약제의 성분. 그리고 수산이라는 게 혈전이란 말입니다. 예? 타이. 그 혈전을 녹이는데 제일 작은 분자로 들어가서 녹인다. 예, 그래서 이런 펩티드로 나왔다 이 뜻이죠. 그래서 황진수산타임 약과학에 직접 썼습니다. 앞과학에다는 과학 그 정면에다는 그 우리 황진수산타임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또 혈배강이라고 쓰고 예, 두통에다 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软화斑块하는 처방 모두 다섯 가지 약재입니다. 단삼 37 홍화, 천숑, 타월 다섯 가지 약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꼬우텅이가 들어갑니다. 꼬우텅이라는 건 꼬우제, 그 갈고리라는 꼬우제입니다. 그래서 이 꼬우텅은 무슨 좋은 점인가 하면 이거는 神农本草经에 딱 썼습니다. 清火解毒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없애주고 독을 해독해준다. 네, 消肿止痛 그러니까 붓긴 것을 내려오고 진통작용 좋고 취풍통치血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혈이가 잘 통하게 하면서 바람을 몽땅 없애준다 이 뜻이죠. 사실 우리 귀에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게 몽땅 바람을 인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경락에 직접 단 가래입니다. 우리 뭐 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가래가 끼물어서 이런 귀에 소리난 증상이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서 얼비 허크가 검사하고 흉부 CT라면 해도 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는 맞지 못해서 뭐 진단 못하겠을까나 이사는 보통 그 기계 나와서 기계 이롭다면 이롭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신경성으로 그렇다. 이런 보통 의사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말이가 이겁니다. 신경성으로 그렇다. 진단에 나가기 전에 모두 대구 신경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얼밍 이렇게 말하죠. 기실은 이 꼬우텅 한 가지만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 경락에 낀 그 가래를 몽땅 청결해 내갑니다. 그러므로서 귀에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건 무조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 팔진탕 아까 말씀드렸죠. 팔진탕이라는 거는 빠진탕 四君子汤 모두 8가지 약재입니다. 4가지 약재는 四君子汤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그김에 당삼, 백출, 부령, 쭈간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四物汤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四物汤은 전문 피를 보충해준 진댄방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면은 당귀, 천숑, 바이샤하고 숙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약재가 결합돼가지고서 빠진탕이란 이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처방입니다. 이게 직접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런 중풍을 해서 탄화에 왔거나 반신을 못 쓰거나 이명을 춤을 흘리거나 말을 못하거나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 60세 되는 심장선

0: 살은 심장으로 바꿔준다. 예, 이런 방면에서 황진수한테 수입의 강의가 좋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주덕과 모태동의 군대가 귀조를 거쳐 사천 남부의 고린 서영 일대에 들어와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요문휘가 놀라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홍군이 귀양으로 머리를 돌렸다는 소식이 닿았다. 그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그런데 4월 말이 되자 홍군이 갑자기 금사강 남쪽 기슭에 이르러 그의 집안을 위협하고 있었다. 료문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줌 남은 세력마저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 얼마 안 남은 병력마저 싸움에 밀어넣는다면 제게는 제쳐두고 안마저도 지킬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또 어쩐단 말인가. 홍군은 다른 세력들과 달랐다. 토호를 치고 땅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었다. 동지가 뒤집혔는데 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머리를 굴려보아도 뾰족한 수가 생기질 않았다. 한창 생각에 빠져있는데 참모장이 말했다. 군장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홍군이 오는 게 꼭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일이란 말인가? 료문휘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우리가 이 코딱지만한 동네에 처박힌 지가 언제입니까?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대체 언제쯤 얼굴을 돌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공상군이 왔으니 이제 장계석한테 총과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지요. 떳떳하게 군대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말입니다. 일대는 산과 물로 가로막힌 데다가 지형이 험합니다. 게다가 홍군은 지금 석달개가 걸었던 전멸의 길을 걷고 있지요. 우리가 잘 맞고 설악이 남쪽에서 압력을 가해온다면 주덕과 모태동을 잡기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계석의 군장님을 성도로 모셔갈지도 모르죠. 료문휘가 들어보니 꽤나 그럴싸하였다. 모처럼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기운을 차리고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금사각을 첫 번째 방어선으로 하고 대도하를 두 번째 방어선으로 삼아 홍군이 가는 길을 막기로 하였다. 한편 그는 이런저런 부대 번호를 새로 새겨 우에다 보고하고 돈과 군수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준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홍군이 들이닥치었다. 금사강을 건너 회리를 포위하고 남쪽으로 계속 전

0: 지내오는 것이다. 류문휘는 가슴이 두근거려 안절부절 못했다. 이때 장계상한테서 전보가 날아왔다. 대동하는 전현 여사이니 공상군의 절대에 넘을 수가 없다. 설악 정주의가 이끄는 10만 대군이 뒤를 쫓고 있으니 형이 부하들을 잘 이끌어 물샐 틈 없이 막아줘야 한다. 반드시 공상군을 대도와 남쪽에서 무찔러야 할 것이다. 만약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기필코 군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전보는 매서운 말로 끝을 맺었다. 류문휘는 불안해 났다. 대도하를 지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마쳤다고 하지만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는 유문이도 몰랐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서성거리다가 백목령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1: 어서 참무장을 불러오지.
0: 류문이가 고개를 돌려 부관을 보고 말했다. 조금 지나 키가 꽁초한 참모장이 들어왔다. 약삭발라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는 젊은이었다.
1: 장참모장, 자네는 우리가 대도하에서 홍군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0: 참모장은 아주 자신있게 넘쳐 대답을 했다.
2: 네, 날개가 돋치지 않은 이상 홍군은 대도하를 넘을 수가 없을 겁니다.
1: 아직 그렇게 자신할 때는 아니야. 어디 병력이 허술한 곳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2: 빈틈없이 잘 배치해놓았습니다. 불임에서 노정교 서쪽에 이르는 구간에 세개 열을 보냈으니 비슷합니다. 지금 21군 왕택준의 려가 성도를 떠나 불임을 지키러 오고 있으니 우리 병력은 더 넉넉해질 겁니다.
0: 료문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1: 장계석이 또 전부를 보내진 않았나?
2: 네, 보내왔습니다. 날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0: 참무장은 짜증스러운 듯 전보문을 넘겨주었다. 전보에는 대도하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었다.
1: 대도하의 방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래 몇 가지를 거듭 강조한다. 첫째, 남쪽 기슭에는 나룻배를 포함한 강을 건너는데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없애라. 둘째, 남쪽 기승 민간에는 양식을 부관으로 운송을 하고 공상군의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마을을 비우라. 셋째, 사계를 정리하라. 적들이 숨거나 몰래 다가올 수 없도록 남쪽 기슭에 있는 집들을 모두 태워라.
0: 료문휘가 전부를 참모장에게 돌려주면서 물었다.
1: 이대로 집행하지 않았나?
2: 우리가 철저히 했는지 걱정이 되나 봅니다.
1: 하긴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될 일이지.
0: 그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1: 특히 배는 남쪽 기슭에 한쪽도 남아서는 안 된다고.
2: 네, 벌써 여러 번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1: 너무 믿어서는 안 돼.
0: 류문휘가 고개를 저었다.
1: 검사강도 잘 막는다고 했지만은 홍군은 쪽배 몇 척을 구하지 않았나?
2: 예, 알겠습니다. 구석구석 잘 살펴보죠.
0: 요문이는 뚜벅뚜벅 몇 걸음 서성거리더니 뚝 멈추었었다.
1: 양섬의 군대는 어디까지 왔다던가?
2: 동창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미 건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0: 참모장은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1: 양섬은 자신감이 넘쳐나 봅니다. 걸핏하면 이번 대도와 결전에 낙병장이 되겠다고 큰소리랍니다. 뭐라고? 낙병장?
2: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낙병장 어쩌고 하는 장위원장 전보를 받고 기가 살았겠지요?
0: 요문휘는 콧방귀를 끼면서 대꾸했다.
1: 그야 모르는 일이지. 결국 누가 낙병장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해. 준비하게 전선에 나가봐야겠네.
2: 오늘 가시려고요?
1: 그래.
0: 요문휘의 누룩구애하고 초췌한 얼굴이 약간 불그레해지는 듯 싶었다. 진정한 지옥은 인간 세상으로서 전설에서 말하는 지옥보다 더 무섭다. 야장공이었던 한 사람이 홍군 소대를 거느리고 지옥의 문을 연다.

월서성에는 이족과 한족이 섞여 살았는데 오늘 이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 기름 부은 소처럼 들끓었다. 날 밝기 전 월서 현장은 관리들과 류문유의 두 개연을 데리고 도망을 치었고 김우래가 선두련을 이끌고 월서성을 점령했던 것이다. 월서성 중심에 있는 네 거리의 벽에는 포고가 하나 붙었다. 중국 노농홍군 총사령부 포고. 중국 노농홍군은 여러 힘없는 민족을 해방하는 군대다. 한족과 이족은 모두 형제고 혈육이다. 악독한 사천 군벌은 이족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온갖 세금을 몰렸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홍군은 장정에 오른 뒤에 파죽지세로 여기 사천 서부에 이르렀다. 우리 홍군은 이족이 지닌 풍습을 존중한다. 홍군은 백성의 실 한 오리, 쌀 한 톨 빼앗지 않으며 양식을 공평하게 사고 팔며 값을 넉넉히 지낸다. 그러니 이족인민들은 의심하거나 겁내지 말라. 어서 뭉쳐서 함께 군부를 몰아내고 저마다 민족 정부를 세워 자기 민족을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자.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이루어 다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자. 바라건대 이 이야기를 사천 서부에 널리 알리라. 중국 노노홍군 총사령 주덕. 많은 사람들이 포구 아래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가난한 농민, 장사꾼, 점원, 청년과 학생들, 어린이 할 것 없이 서로 앞으로 나가려고 밀고 닥치었다. 포구를 보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홍군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도 많았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얻어듣거나 홍군의 생김새를 살펴보고서 이 사람들이 어떤 군대인지 짐작을 했다. 사람들은 김우래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팔각모자에 달린 붉은 별과 집신, 얼굴과 총을 번갈아 보았다. 이족들은 인도 사람들처럼 머리에 터번을 칭칭 감고 무릎까지 오는 양털 망토를 걸친 채 맨발로 서 있었다.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신기하게 보다가 김우래와 눈길이 마주치기도 하면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우래는 사람들 앞에서 보고에 적힌 내용을 설명을 했다. 사람들은 김우래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한창 연설을 하고 있는데 기병통신원이 와서 경위를 붙였다. 영장 동지, 단장 동지가 어서 감옥문을 열고 사람들을 내보내라십니다. 김우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람들 속을 비집고 나와 큰 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감옥문을 연다는 말에 모여든 사람들도 우르르 김우래 뒤로 따라 붙었다. 문을 연 점포도 얼마쯤 되는데 검은 널문을 빠끔하게 열고 더러 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허름한 현관안은 북쪽 거리 막치기에 있었다. 국민당 회장이 그려진 높다란 벽이 문 앞에 있었는데 례의 렴 치는 나라를 지탱하는 네 기둥이며 이 기둥이 뽑히면 나라가 망한다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 장계석이 새 생활 운동을 벌인 뒤로부터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글이었다. 관하에 들어서니 선두련 전사들이 한창 현 정부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 어느 현 소재지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하는 일이었다. 전사들은 서류를 한 묶음 한 묶음 불에 던져놓았다. 종이와 검은 재들이 온 데로 흩날리었다. 서류를 태우는 전사들 사이로 양미기가 바쁘게 뛰어다녔다. 여기까지 오면서 죽고 다친 사람이 많아 벌써 지도원이 된 것이다. 양이랑 소름엔 태워서는 안 되겠어요. 상부에서 오서 감옥문을 열고 사람들을 풀어주랍니다. 양미기

이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삼베도로 가라고 하죠? 김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양미귀가 소리를 쳤다. 삼배장! 삼배장! 양미귀가 몇 번이나 불렀지만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목청을 더 높이었다. 두철주 동지, 귀가 먹었습니까? 타오르는 불 곁에서 검실검실하고 키가 작달막한 사내가 달려나왔다. 주은이에서 입던 두철추였다. 그는 땀투성이가 된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도사부 망치질을 하면서 귀가 먹었나 보군. 김오래가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두철추가 땀을 훔치며 웃었다. 배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익숙지 못한 모양새였다. 그는 주은이에서 입대하자마자 반장이 되었는데 사람을 이끌 줄 알았고 용감하게 잘 싸워 얼마 전 배장이 되었다. 영장이 우리도로 감옥을 부수랍니다. 당신의 삼패가 가서요. 두철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웃으면서 김우래에게 말했다. 영장 동지, 저는 동지보다 계급이 낮습니다. 이제 도사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남들이 절 철추라고 부른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아. 그럼 앞으로 두동지라고 부르지, 어? 이어 김우래가 말했다. 이곳에 사는 이족 동포들은 크나큰 차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족이든 한족이든 모두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두철추는 호로래기를 불어 대오를 모은 후에 관아를 나섰다. 감옥은 관아 서쪽의 작은 광장에 있었다. 가시철망을 두른 높다란 담이 제법 무시무시하였다. 두철추는 홍군 전사들을 이끌고 철문 앞에 이르렀다. 광장은 구경 나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두철추와 전사들이 벽돌과 돌멩이로 번갈아 문을 내리쳤지만은 철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한창 속이 달아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제법 묵직한 놈을 가져왔네. 마을 사람들 몇이 큰 말뚝을 들고 왔다. 두철추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는 말뚝을 받아 전사들과 함께 철문을 마스기 시작하였다. 곧 커다란 자물쇠가 땅에 떨어지더니 철문이 쿵 하고 열리였다. 안으로 커다란 감방이 쭉 늘어서 있었다. 문어구에 들어서기 무섭게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창살을 따라 안을 들여다본 두철추는 깜짝 놀랐다.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들 겨롭대처럼 말라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머리는 어찌나 긴지 한 발은 돼 보였다. 겨우 헝급조박을 걸친 사람도 있고 알몸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꼼짝 않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두철추가 다급하게 외치었다. 우리는 홍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철추는 전사들에게 감방문을 부수라고 소리치고는 자신도 쇠몽둥이로 자물쇠를 내리쳤다.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둡고 눅눅한 바닥에 오줌 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구리고 썩은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감방의 사람들은 멍하니 두철추를 쳐다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6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일에 우리 주에서는 신전자상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내부적으로 연변 우수상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외부적으로 동북아 다국 통로를 개척하는 전자상거래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탐색 형성했습니다.
3: 연결시 제1진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곧 준공돼 사용에 투입되게 되면서 노후 주거단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줄 전망입니다.
2: 연결시 도시 서휘 중심 대상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 주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6회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가 이제 곧 우리 성에서 개막되는 가운데 전성 신전자상거래 산업은 디지털화 역량 강화, 전역 승격의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일에 우리 주에서는 신전자상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변경 지역 우세, 생태 자원과 개방 정책의 다원 우세에 입각해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해하고 시장 조체를 육성하며 공급 사설을 강화하고 국제 물류를 원활해하면서 내부적으로 연변 우수 상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외부적으로 동북아 다국 통로를 개척하는 전자상거래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탐색 형성했습니다. 연변 다국 전자상거래 발전의 핵심 담체 중 하나인 훈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현재 상업무역, 문화관광, 전시판매를 일체화한 변경도시 대외 개방의 새로운 명암으로 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훈춘 통상구의 수입 우세에 의탁해 특색 킹크랩 전시관을 조성하고 일괄식 구매와 현장 가공을 결부한 몰입식 체험 모식을 내놓아 다국 상업무역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켰습니다. 훈춘 킹크랩 전시 판매관 점장 최령입니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비추어 우리는 몰입식 해산물 구매 체험을 내와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에서 가공 조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 플랫폼을 이탁해 상업무역과 문화관광의 융합 발전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훈춘의 다국 해산물 산업을 요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개방 우세에 입각해 우리 주에서는 내외가 연동하는 다국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종초를 구축하는 바 훈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및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RCEP 연변 다국 수출입 중심 등 중점 플랫폼을 건설하고 200여 개 전자상거래, 물류, 대외무역 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훈춘 동북아 국제상품성, 연결보세전시체험집산중심, 훈춘 e쇼핑 등 전시판매 단체에 의탁해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업무를 개척함으로써 전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구축하고 집결 복사 효능을 방출했습니다. 훈춘과 연결 두 개 국가급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에 의탁해 9610, 9710, 1210 등 여러 모식의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훈춘에서 새로 개통한 5034 보세 전자상거래 물류 중개 업무는 첫해 무역액이 3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길 다국통 정선 공공상가에는 천여 종의 제품이 입

0: 시점에 다국 전자상거래 전 모식을 아우르는 정책 봉사 지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훈춘 다국 전자상무 종합시험구는 동원, 영파 등 도시에 대형 화물 집산 창고와 접수 창고 36개를 배치하고 국내 첫 체조 대러시아 대형 소포 전용선,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국제도로 운수, 중로 철도 우편 등 3대 업무를 개통해 전국을 복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대외 개방 통로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특색 농산물의 산업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본토 식품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인도했습니다. 도나시 장류식품위안회사는 다양한 생방송 경로를 활용해 잡곡 전병의 전국 판매 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 생방송을 추진하는 동시에 동방정선, 여휘동행 등 유명 생방송팀과 연동해 이중경로 운영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틱톡, 토보, 콰이소우 등 주요 플랫폼의 팔로워 총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6년 상반기 온라인 판매액은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도나시 장류식품위안회사 경리 진심혜입니다. 우리 장류 전병은 먼저 공장 현장 생방송실을 구축해 생산 전 과정을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높은 품질로 신뢰를 쌓고 유명 생방송인들과 연계해 상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판매량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라인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왕청현에서는 귀버섯 등 특색 농림산업이 전자상거래의 급행열차에 올라 품질 및 효익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계관형 대북촌의 길관 식용균 과학기술발전위원회사 전자상거래 판매 중심에서는 하루 평균 약 1,200건의 주문을 받는데 거래액이 6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 8개 현시가 모두 국가 전자상거래 농촌 진입 종합 시범현으로 비준됐습니다. 전주 쪽으로 각종 전자상거래 시범 대상 137개를 건설했고 성급 신형 전자상거래 흥변부민 시험촌 36개를 건설했습니다. 현, 향, 촌 3급 전자상거래 봉사 지점은 870여 개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김치 문화축제 및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국조식대 전세계 구매 신형 전자상거래 축제 등 일련의 주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변 우수 상품 등 브랜드의 지명도와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절 상품 축제, 쌍품 온라인 구매 축제 등 소비 촉진 활동을 상시화하고 경동, 티몰 플랫폼의 10대 지방관을 운영하는 한편 최할머니, 동북 화라거 등 전자상거래 팀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구축한 연변 우선은 지난해 5월에 생방송을 시작한 이래 틱톡, 영상 개성, 콰이소, 소홍서 등 플랫폼에서 200여만 건의 주문을 성사시켜 산업 승격과 향촌진흥에 조력했습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주 인터넷 소매액은 126억 6,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94% 장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주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46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79.9% 장성했는 바 전자상거래 판매 총량이 지속적으로 전성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시에서는 정밀시책, 전담반 추진, 전과정 봉사를 통해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목전 연길시 제1진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곧 준공돼 사용에 투입되게 되면서 노후 주거단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줄 전망입니다. 연길시 학부명거 주거단지 승강기 2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됐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뤘는데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2대도 현재 건설 중입니다. 이 4대 승강기는 올해 10월 20일 전후에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1진 승강기가 정식 사용에 투입되면 연결시 일부 노후 주거단지의 고령로인, 장애인, 어린이들의 출행난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주거 편리성과 쾌적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남양사회구역 주민 류풍서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시례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

장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를 추가 설치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실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석을 완수해 현장 시공 접근을 갖췄고 24대가 시공 중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6대가 륙소 현장 시공에 들어가고 나머지 승강기도 시공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제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진도를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공사질과 안전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민생공사가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전력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질을 확실하게 높이게 됩니다.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착실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연초에 젊은 사업 포치 회의를 열어 연간 사업 목표, 실시 절차와 책임 분공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중 수요에 입각해 각 가도와 사회 구역에서는 방문 조사, 정책 선전, 미니 수렴 사업을 하고 비용 분담, 심사 비준 절차, 후소 유지 관리, 자금 보조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또 이웃 간 다른 의견을 적극 협조 해결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최대한 결집해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튼튼한 대중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연결시 도시 서휘 중심 대상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 주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결시 도시서휘중심대상은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연결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합니다. 대상 총투자는 1억 9,500만 원이고 부지면적은 7,600평방미터이며 건축면적은 18,7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5층 규모의 종합청사 한동을 건설하는데 도시서휘중심과 길림은행이 공동 사용합니다. 그중 도시 서휘 중심은 서쪽 1층부터 5층까지, 길림은행은 동쪽 1층부터 4층까지 사용합니다. 연계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를 마쳤고 주체 공사는 구간별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서휘 중심 부분은 지상 2층 천정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은행 부분은 1층 천정까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실 방수 공사와 지하실 외부 되메우기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연계시 도시 서휘 중심은 연계시 중점 공공문화 부대 대상으로서 완공되면 주민들에게 독서 학습, 문화 교류, 휴식 체험을 아우르는 공공문화 새 공간을 조성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문화 봉사 공급을 더 풍부히 하고 도시문화 품격을 높이며 책향기 그윽한 연결 브랜드 구축을 지원하고 연변 문화 관광의 미명도를 1층 높일 전망입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연길과 용정 두 팀 선수들이 막판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두 지역 응원단이 긴박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충만된 열정으로 각종 응원 종목을 정성껏 마련하고 활력 넘치는 춤과 우렁찬 구호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연변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시 문화관 연습 현장, 활력 넘치는 음악에 맞춰 연길 응원단 성원들이 응원춤, 손동작, 응원 대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으로 모아진 이 응원단은 연길시 각 기업 사업 단위, 여러 가두의 청년 자원 봉사자들과 연길시 종합 고급 중학 학생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연길시 문화관 교원들의 세심한 지도 아래 현재 재반 연습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응원단은 축구 경기 절주에 따라 여러 세트의 응원 동작을 편성했는데 절주가 명쾌하고 기세가 드높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여가 시간에 집중 훈련을 다그치고 동작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다듬으며 대형을 맞춰 경기장에서 연길의 청춘 활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길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특별히 특색 무용 종목을 편성했습니다. 성원들은 연길 도시 지표가 담긴 표판과 축구공, 막걸리 등 현지 특색이 짙은 도구를 들고 공연하게 됩니다. 동시에 전용 응원 구호도 설계해 고향의 요소를 경기 응원에 융합했습니다. 활력 넘치는 가무 공연으로 연길팀을 응원하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도 경기 전 재반 연습을 마쳤습니다. 이 응원단은 이번 연변축구연맹전 여러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선보여 용정 축구 문화에 빛나는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향진, 가두와

0: 와 기관 간부, 자원 봉사자, 청년 대표들로 구성된 400여 명의 용정특색 사과배 응원단이 경기장을 찾아 활력 넘치는 공연과 우렁찬 함성으로 용정 대표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용정시 부녀연합회 주석 허혜화입니다. 사과배 응원단에는 각 업종과 분야 청춘 역량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동적으로 경기장을 찾아 충만된 열정과 드높은 자세로 용정의 운동 건아들을 응원하면서 용정의 간부 대중이 단결 향상하고 용감히 앞을 다투며 마음과 힘을 모으는 훌륭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는 동시에 경기장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 성원 리혜민입니다. 우리는 줄곧 용정 등용팀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팀이 결승 무대에 오른 만큼 새로운 응원단 복장도 다그쳐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신 풍모로 축구팀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렵니다. 용정 등용팀이 결승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축구장에서는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관람석에서는 응원단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 전민이 주목하고 참여하는 짙은 경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변 축구의 두터운 대중 토대와 왕성하게 발전하는 문화체육 활력을 생동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끈일 전국 부녀연합회 사회연락 및 교류합작 중심은 2026년도 여성 손잡기 계획 여성 사회 조직 코 기력이 기층 7위 참여 지원 육성 시범 프로젝트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주 부녀 연합회에서 추천하고 도나시 가정 교양 지도 협회에서 신청한 여성 손잡기 새싹 성장 지킴이 가정 학교 사회 협동 가정 교양 지도 프로젝트가 육성류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0: 주 부녀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훈춘시 부녀연합회에서 협조한 휴일의 약속, 친자 동행, 연변 유람, 친자 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주 각지에서 온 60개 가정이 홍색 교양과 생태과학 보급, 무형 문화재 체험을 결부한 견아 여행을 체험했습니다.
1: 길림성 체육국에서 주최한 달려라 소년 아동 청소년 주제 건강 체육 활동 도문시 신민사회구역 친자 운동회가 27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할구역 주민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이어 달리기, 장애물 통과, 그림 맞추기, 닭 몰아 우리에 넣기, 줄다리기 등 다섯 가지 경기 종목을 알심들여 설치하고 부모 자녀 수공 체험도 마련했습니다. 체육 운동과 취미 게임, 부모 자녀 동행, 팀 교양을 하나로 융합한 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이 운동 속에서 신체를 단련하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교류와 소통을 효과적으로 증진해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성장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찬영이었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6: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이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이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명희 이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장수의 비결로 되어 있는 청춘미마의 발견에 되어 있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으로 불리우는 천희 박사 이 제품과 더불어 장수로방 바로 황실의 어의 처방으로부터 시작된 장수로방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시간에는 천희 박사 장수로방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은 특수한 기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삼맞이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왕에는 구삼이 되면 하루 휴식했는데 이번에는 사흘까지 휴식한다는 것은 구삼에 대한 큰 명절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제에서 공장 측에서 우대 활동을 크게 벌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 기회를 잘 들으시고 잣대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498원에 한가를 하고 있습니다. 15일간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요. 16각을 사면 20각을 드리고 1,000원을 빼줍니다. 16각에 보통 16각을 주면 잘 주는 건데 거기에 20각을 주면서 1,000원을 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여기 28가지 진기 중약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금방 복용하시면 금방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우수한 장수 제품에서 널리 전통적으로 알려온 제품 자체에 속한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한 각에 198원인데요. 한 각은 엿새 동안 복용할 수 있는 그 우왕청심화처럼 그 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드시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40각을 사면 40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 정책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1,000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대 활동을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이번에 기회니까 다른 때는 기회가 있기 힘들 겁니다. 한 각의 가격이 8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후회가 될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눈병 치료약품은 598원 한 각을 하는데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알아줍니다. 15각에 15각을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고 10각이 눈에 붙인 고약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502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형님이 천희 박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용 좋습니다. 이 포유화설이 병원 치료로 주문을 받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이거 썼는데 어전에 일 없는 사람 같은다.
1: 천희 박사로 면바로 잘 지냈습니다. 노벨상 예, 예. 두 번까지 받은 심장과 뇌혈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국가 3부어의 세 가지 부어에서 추천하는 항목의 기술 항목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쓰면 됩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2: 네, 지금 얘도 다리 그도 약간 씻고서 거기 알레 그렇지.
1: 그건 시간을 좀 써야 하죠. 예.
2: 예, 발이나 머리도 빗고 그런다.
1: 아, 그러면 됩니다. 화장실 자기 전에 가죠.
2: 예. 그래, 그 동생이 또 부유화설이 지금 고생한데 전이 방수할 시작에 쓰는데 거기도 그렇게 좋단다.
1: 두 분이 예, 예, 잘 선택했습니다. 예.
2: 예, 또 배달 받자고 그린다.
1: 그렇게 하셔. 두 분이 싸는 기회가 이번의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라 예. 하세요. 예.
2: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전입학살에 어쩐 전에 7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예, 춤도 개지지고 밥도 예, 지 입 가지 못하고 다 가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예, 손발이 마대고 발을 걷지도 못하고 집행일 주포도 화장실을 못 갔대.
1: 아, 심각했네요.
2: 그래 댕겼습니다. 예. 그래든지 예, 로베살 두 번 받아 그런지 용 효과도 바로 며칠 아니죠. 한 8시 가나에 벌써 손이 이렇게 깎아다던 게 그게 지금 나른해지고 움직이고 예. 그리고 다리가 그렇게 걸으면 아이들에서 그냥 하나 뛰고 10분에 하나씩 이렇게 옮기고 그러던 게 그것도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큰 해결이죠.
2: 예.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바로 아이들에서 밤잠 자지 못해서 그냥 머리 터지는 것 같은 그러던 게 예, 혈압 조절이 잘 돼. 밤잠 잘 자놓고 그게 엔 좋은 거고 그리고 소화가 아이들에 그러던 게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은 딜대라 합니다. 밥은 먹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던 게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수로만 맥이 또 50대다 예,
1: 그렇죠.
2: 그래, 예, 진해 약해 그런지 예. 그래 맥이 없어서 이 장수로방 한 대 같이 있으니까 효과도 또 더 빠릅니다.
1: 아유 장수로방 뭐 예. 말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티를 잡을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게 돼 28가지 진기중약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고 심장 내혈관을 도와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데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2: 네, 경력이 돌아오고 그리고 걷지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지금 아예 5천 보씩 걸으니까 얼마 좋습니까? 전 사람을 돌아왔지 않을까.
1: 그렇죠. 대단하죠.
2: 이 두 예. 가지로 배달받아서 계속 좀 쓰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또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이제 장수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잘 됐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은 선택 자체가 벌써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됐으니까 앞으로는 기본 건강의 이상은 다 물러가라 할 정도입니다.
3: 예. 예, 뒤에서 자꾸 소리나니 저 밤에 소변 탈수 잤더니 그게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3: 또 간염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 증상도 좀 많이 이제 한 달 쓰는데 많이 났습니다, 지금. 저 이번에 활동이 좀 장관하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한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으니까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그저 완약 한 약만 한 알만 딱 드시게 되게 되면 그 소금 연한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우리 손에 꺼져온다는 게 아주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우리 언니 전일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거 요거 또 이 점입니까? 심장이 두 달을 세 개였습니다.

0: 예예.
1: 그래서 두 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처음에는 말했는데 두 번째 단판에 말을 못합니다.
0: 그렇죠.
1: 김진희 선생님이 강의 들을까 얘도 회사 두 번 받았다지 용 들어볼까 딱 이 쓰면 좋을 것 같았었습니다. 내 이 방송 들었단 말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말해서 이랬었는데 아이 말을 못하든지
0: 예.
1: 그, 그 뭡니까 가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0: 예.
1: 예. 가서 어떤가 똑똑히 보고 소리 길에서 가져왔는데 여보는 받아봤다 그랬다. 근데 아이 말을 못하든지 말을 한다.
0: 어 그렇죠. 어느 중추마비가 점차 풀린다는 게 그게 좋은 해결입니다.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예, 걷지 못하던 게 언짝 바까 언짝 다리를 잘못 써서 못 걸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는데 화장실 자면서 만들도 댕깁니다.
0: 어, 큰 해결이죠. 큰 해결입니다. 예. 자리 갈 수 있다는 게, 예, 예.
1: 예, 심장의 주사를 연지는 예, 또 19년도에 세계였습니다.
0: 아, 예, 예.
1: 내가 또 가슴이 겨우고 숨이 차고, 그래서 계속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고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가슴도 겨우지도 않고, 약수는 예, 숨도 차지 않고, 이건 놀라지도 않습니다.
0: 그럼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예, 예.
1: 이때 보고서 그만에다 계속 옆에다 주시하는 가죽 댕기댕기, 육구 댕기댕기 주시하는 저는 이전 입을 한 지 한 석 달 됩니다.
0: 어, 그래요. 예, 예.
1: 이게 라벨사 두 번 받았다는 게 어디,
0: 보통 이런 제품이 우리 손끝이 온다는 게 드물죠. 예, 예.
1: 그래, 우리 언니 또 배달 연료 축각 받겠답니다.
0: 그래라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천희 박사는 이번에 16각에 20각을 주고 1,000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양이 10각을 줍니다. 16각에 20각 줍니다. 1,000원 빼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천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아, 이야기 농약 중에 최고입니다.
0: 예.
4: 네, 예, 이게 병에 쌓여 와서 눈이 부겹고 잘 아이 보이고 바람 맞으면 눈물 나고 눈곱이 항상 나는데 바깥에 나갈 때는 무섭습니다. 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눈곱이 나왔다 할까 봐.
0: 아, 예.
4: 예. 예,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명서방 쓴 다음에 아, 눈이 부르겠고 잘 아이 보이던 게 많이 좋고 바람만 맞으면 눈물 나던 것도 좋아지고 예.
0: 어, 그렇죠.
4: 그리고 이 눈곱이 어서는 완전히 아이 나온다. 예. 이것은 내 속 달 썼습니다.
0: 눈에 염증 있다는 걸 말합니다. 눈곱이 너무 아, 많이 나오는 건 염증 표현입니다.
4: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내에 붙이는 거 약도 세게 붙여보고 눈약도 여보고 많이 치료했는데 이 명서방처럼 이렇게 좋은 눈약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0: 인정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4: 예,
0: 인정합니다.
4: 이거는 아마 예, 예. 정말 사람이 나 먹으면 눈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4: 다 눈이 아이 좋다 말입니다.
0: 그렇죠.
4: 그래서 예, 우리 언니는 그 이 백내장에 걸려서 수술했습니다.
0: 예.
4: 그래 수술할까 예, 한 이틴 보이던 게 또 아이 보인단다.
0: 예.
4: 근데
0: 예, 속으로부터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4: 예. 근데 병원 가니까 아이 머리 세타야지 어떤 야던 둘입니다.
0: 예.
4: 머리 세타야지 보니까 약하지 아 지네 연세 이렇게 많아서 해도 효과 못 얻는 다음에 병원에서 아이 해주더랍니다.
0: 아, 제 2차 수술은 예. 원래 아이 합니다. 못합니다.
4: 예.
0: 예, 예.
4: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이명 서방 써본 게 지네 좋다 하니까 우리 언니 썼습니다. 썼는데 어서는 속달 썼습니다. 우리 언니.
0: 예.
4: 그래 썼는데 아 텔레비를 이랬나 살아서 저 텔레비나 온도에 봤습니다.

0: 좋겠다 하던 게, 아이, 어선이 텔레비 사람 감각에 알리고 좀 돈단다.
1: 아,
0: 그랬더니 좋아서 예, 기적이 예, 나타났단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언니 시력이 원래 0.4던 게 어선이 0.5로 됐단다.
1: 예. 예. 올라간다는 예, 건 대단하죠.
0: 예. 예, 대단합니다. 그래, 너무 좋아서, 예, 아, 이번에 우대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15 가구삼 또 15개를 주제니까.
1: 예.
0: 또 1,000원은 감가해 주지.
1: 예.
0: 그래서 우리 나도 배달 받고, 우리 언니도 배달 받자고, 그래서 전화한 겁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눈병철에서는 명서방입니다.
0: 최고입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예, 인정해도 예, 됩니다. 예, 예.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1: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맞아요, 맞습니까?
1: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3: 예. 어, 이제다 걸리자서 이번 어제부터 걸리자서 막 내달로 막 약속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어, 예. 말씀해 예, 보세요.
3: 난
1: 예,
3: 어제 산들 가면 입이 너무 마르고 입술이 너무 말라들고 말도 바로 못합니다.
1: 예.
3: 그리고 밤에는 고해서 소리가 너무 나서 자지도 못하고.
1: 예.
3: 이거 넣고 이제 쓸까?
1: 예, 그렇습니다. 천이박사 선택했죠.
3: 아이, 장수로방.
1: 아, 장수로방 됩니다. 장수로방 빨리 그런 거 해결합니다. 예, 예.
3: 그 녹공약 그 알싸 되지.
1: 아, 다른 것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좋기는 천이박사를 배합해서 쓰면 좋은데 식전에 천이박사 쓰는 건데 이것도 예, 예.
3: 천이박사 이전에 다 먹고 다 떨어졌습니다.
1: 어, 천이박사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소리 들어봐서는 환자 같지 않습니다. 예, 예. 천이박사 써서 천이박사 요즘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천이박사하고 예, 장수로만 함께 쓰기 바랍니다.
3: 내 돈으로서 수박 사는데 수박 뭐 줄까?
1: 천이박사를 썼습니까?
3: 아이, 장수로방.
1: 아, 장수로방은 40각을 사면 아, 20각에 10각을 줍니다.
3: 그럼 또 뭐 줄까?
1: 그까지 끝납니다. 40각 싸야 많이 줍니다. 40각 싸면 40각을 주고 1,000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줍니다. 20각에 대한 거저 10각을 더 줄 뿐입니다. 그러지 않고 가서 다시 이걸로 바꾸세요. 40각 싸는 걸 하셔.
3: 40각 쌀 거다. 거저 눈에 붙이는 거 두 개 줄게요.
1: 아, 그렇습니다. 방송했기 때문에. 그리고 10각을 더 줄 겁니다. 20각에 10각을 줍니다.
3: 예, 20각, 10각.
1: 예, 그, 눈에 붙인 고약 2각 주고, 그럴 겁니다.
3: 이거, 저저저 이제, 옆에가 파타스, 무릎이 연골이 나간데나 다 이렇게.
1: 다 종합으로 좋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예, 예.
3: 그래서 오늘 아침 먹어볼까요? 사람이 정신하고.
1: 정신하죠?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먹어보면 예, 벌써 온 하루 동안 정신하고, 맥이 나고, 모든 공이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호흡기통 문제 때문에 힘든 것, 그것도 해결도 잠도 잘 오고 기억도 잘 되고 모든 소통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거의 모자라서 저 서양식 준다는 것도 못 봤고.
1: 아, 좋기는 좋기는 이거 조금 더 해서 40각 그 싸면은 40각 주고 1,000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거에 10각 더 주는데 예.
3: 이제 다 버렸다 가지고.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썼습니다. 예.
3: 예.
1: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되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28가지 성분 자체는 모든 중약재 가운데서 근본을 처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 가운데 간과 콩팥이 든든해지고 변이 잘 통합니다. 룬찬 통변해주는 육종약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기본 기맥을 빨리 쳐주는 이런 제품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인삼, 숙지황, 단삼, 녹각교 이런 성분들은 당신의 정신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이든지 하고 싶어지고 진취심이 생기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산주여, 뚜중, 복분자, 토사자 눈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단삼을 비롯해서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는 복령, 택사, 석고, 포랑을 쓰고 포랑하는 이런 성분도 포함되어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는 성분이

0: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시게 되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돼 있을 겁니다. 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해도 아니 나는 이 제품에서 모든 공능 상승을 얻게 돼 이게 쌍후싱 올리쳐주는 이런 제품에 속하는데 안전하면서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장수라방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보통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황차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사로 되고 있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천이라는 건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나온 제품 자체를 해서 천이 박사를 하게 되는데요. 천이 박사 CAMP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CAMP라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혈관을 확장해주면서 혈액이 막히는 걸 그거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의 죽상경화를 개변해줍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이라는 게 어떤 상인가 알죠? 국제상입니다. 국제상이라는 것은 1년에 몇 명이 없습니다.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기에 들어간 노벨상을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CAMP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이나 노벨상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은 데는 이 제품 자체가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국가 세계 부호에 의해서 그 추진 항망에 속하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식전에 딱 드시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혈관을 확장해서 혈관 안에 그 제품들이 혈관벽에 붙지 않고 혈관을 따라서 뭐 모든 기관의 정상으로 이동되게 돼 있는데 특히 심장으로부터 출발해서 뇌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뇌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뇌졸중이 오거나 뇌졸중 후유증이 이미 생긴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충분하게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그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됩니다. 호르몬은 격설화하게 되는데요.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가 하면 콤파스도 그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고 머리에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모든 대사를 평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 평형을 유지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이전에는 뭐 행동거지가 불편하던 게 지금 자기절로 잘 왔는데 많이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했다 출원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막힌 걸 풀어주게 되어 있고 맥이 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맥이 똑 떨어져서 다리에 맥이 없고 뭐 어깨가 늘 축 처져 있고 그 골격통 또 그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거 종합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간을 도와서 간에서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모든 영양원소를 간에서 단백대사, 당대사 간에서 완성됩니다.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좋은 영양을 거기서 합성하게 일단 간에 문제가 생기겠다면 간경화, 간경화 복수 있는 분들 빨리 본 제품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단백질을 제때에 합성하는 이런 내가 고기를 먹었다면 이 소고기가 내 살에 들어가 직접 고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재합성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누가 완성하는가? 콤파츠에서 완성합니다. 나이 들게 되면 골격도 아프고 그리고 소변도 불편하고 남성들의 전열선에 문제가 생기고 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귀가 소리나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천이 박사는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시장에 나온 이래 많은 노인성 질병이 해결받은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천이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 시가 학계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연간 그 합작사 계통에서의 사업 하시다가 후에는 또 무역 사업도 했고 또 늦깎이로의 시와 시조 수필을 창작하고 있는 정금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정금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부탁합니다.
1: 정금련 시인은 예, 연변 시조협회 회원이고 1957년 3월에 예, 연기련 태양향 태흥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태흥사학교를 거쳐 태흥중학교를 다니다가 조양천 제1중학교를 다녔고 1978년부터 연길시 조양천진 공소합작사에서 사업하셨습니다. 1998년부터 무역사업에 종사했고 2020년부터 늦깎이로 문학을 사랑하면서 시조시 수필을 창작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수십편의 작품을 여러 공개 간물에 발표했습니다.
0: 네, 정금련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요?
1: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무역사업을 20년간 해왔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며 다녔고 물건 구매와 수지창, 문창 제작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참으로 이 긴 시간 동안 오직 사업에 매몰된 채 나라는 존재감 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성취할 때마다 나는 누구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에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상 문을 닫게 되면서 사업장 문을 닫게 되면서 그래서 수십만 원이 재고가 남고 공장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나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찾아온 허탈감과 마음의 공백을 메우려고 문학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루었던 어릴 적 꿈을 향한 열망이 시를 써야 한다는 깊은 충동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 후 시와 수필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삶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소중한 성과들을 딛고 일어서서 나의 시 세계에 온 마음을 쏟았으며 밑바닥에서부터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의 해탈이자 정화의 시간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감각과 감동, 아픔을 꺼내어 씻어내는 정화작업이라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수련입니다. 책을 읽고 시를 쓰는 순간만은 옛 추억과 이어지고 나의 꿈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수련의 경지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며 나를 치유하는 경이로움으로 살았으며 마침내 우울증과 고독의 아픔에서 해탈되었습니다. 글 쓰는 시간은 결국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며 나를 온전하게 완성해가는 마음이 안식처이며 기쁨이고 만년의 행복입니다.
0: 네, 정금련의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도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맷돌입니다.
2: 맷돌 정금련. 오늘 민속박물관에서 마주친 맷돌. 엄마 맷돌. 풋강냉이 풀쭉 푸른 청공 비지. 돌고 돌아 보릿고개 오르고 올라 서골령 대골령. 잔밥들 위에 이고 지고 온 맷돌 한 매.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다슬고 다슬고 또 다슬어 손때 묻어 더 정겨운 어처구니

0: 고향 엄마의 앙상한 뼈로 남았다. 엄마의 맷돌은 불효자식 이 딸 먹는 맘 속에서 오늘도 돌고 돈다.
1: 예, 지금 예, 시인은 민속박물관에서 마주친 맷돌을 보면서 엄마의 맷돌을 생각합니다. 엄마가 한가정 식소를 먹여 살리려고 북강냉이 불죽, 푸른 청콩비지, 이런 것을 예, 맷돌을 갈아 만들면서 그 험한 보리고개를 넘기던 일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무거운 맷돌을 이거지고 소골령, 대골령 잠밥들 위해 넘어온 맷돌 한 매를 우리 집이 걸어온 역사로 엄마의 삶이 고단함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다슬고 다슬고 또 다슬어 손때 묻어 더 정겨운 어처구니를 시적으로 승화시켜 고향 엄마의 앙상한 뼈로 행상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에 마지막 연에서 또 한술 더 뜹니다. 오 엄마의 맷돌은 불효자식 이 딸 멍든 맘속에 오늘도 돌고 돈다. 결국에 엄마의 맷돌은 우리 집 역사의 견증자이고 엄마의 고단한 생활의 궤적을 그어낸 엄마의 사랑의 증거물이자 내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돌고 도는 사랑의 아픈 추억입니다. 네, 좋은 시입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김치돌입니다.
0: 김치돌 정금련. 고향 구수와 버들방천에서 하찮은 찰돌을 옷만은 주워왔다. 그 무게 속에서 하늘 품어준 바람결이 천만년 향기로 흘러 흘러나온다. 기다린 연근인 소리 맛과 멋 그 갈림길에 김치 항아리 줄서 행진한다. 곰삭고 곰사가 고독과 함께 멍들었지만 고향 엄마의 김치돌은 대를 잇고 있으니 고향의 김치맛 듬뿍 흠뿍 만방에 펼쳐지게 한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엄마의 김치돌이여.
1: 예, 이 시는 예, 어머니가 고향 버들방천에서 주워온 그 평범한 돌, 예, 찰돌, 예, 그 돌이 김치돌로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예, 담글 때 위에 눌러두는 돌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세월과 정성,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고향의 맛을 간직한 존재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고향 구수와 버들방천에서 시작해 고향 엄마의 김치돌로 이어지는 이미지는 시적 화자에게 김치돌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고향과 어머니라는 근원을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만 년 향기, 기다림 연근은 소리, 곰삭고 곰사가 등의 표현이 오랜 시간 동안 김치와 함께 익어온 돌이 깊은 내공과 그 속에 배어든 정성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고독과 함께 멍들었지만 이라는 그 구절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김치돌의 외로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또 마지막 연에서의 대를 잇고 있으니라고 말하며 그 가치와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그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구멍난 시간 속으로입니다.

구멍난 시간 속으로 정금련 하얀 순정 연사포를 펴보이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존재 제 한몸 타버리는 줄도 모르고 분화비는 불길로 날의 바닥이었다. 얼마나 파도 소리 그리웠으면 달팽이는 나무

0: 곳까지 올라 소라의 귀 열고 있었을까. 바람 한 번 잡지 못하고 먼 별빛 향해 빈 가슴 두드리는 삼천 하늘. 안개 감긴 눈 멍들어도 오아시스 빈 그림자에 무지개로 피어나 눈빛 한 세상 감싸면 좋겠네. 그 그늘 밑에 답 빗기였다.
1: 이 깊은 울림이 있는 시입니다. 시의 구멍난 시간 속으로는 존재와 상실 그리고 그리움의 본질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연에서는 순수함, 그러니까 흰 면사포의 이 표현, 순수함이 순간적으로 쓰러지는 이슬 같은 존재. 분화비는 자신이 소멸도 모른 채 불길로 나가던 운명적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달팽이가 파도 소리를 그리워하며 나뭇가지에 올라 소라의 길을 열었다는 역설. 한계를 가진 이 존재가 닿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한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바람 한번 붙잡지 못하고 먼 별빛을 향해 빈 가슴을 두드리는 삼천 하늘. 안개 낀 눈이 멍들었지만 오아시스의 빈 그림자 위에 무지개로 피어나 세상을 감싸길 바라는 마지막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향에서는 그 그늘 밑에 탑 빗기였다. 그러니까 모든 갈망과 고통 끝에 드리운 어떤 무거운 침묵 혹은 성찰의 순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간의 구멍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이 결국 자신이 상처마저 아름다운 무지개로 승화시키려는 몸부림으로 읽힙니다. 특히 달팽이와 소라의 이미지는 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장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네, 다음 감상할 시의 제목은 삶의 터널입니다.
0: 삶의 터널 정금련. 들녘의 황금빛 늦가을이 고단한 비탈길 걸터앉아 흐느끼는 잎새 보듬는다. 선역에 저무는 여행길, 동행 없는 고독의 그림자, 그리움을 달빛에 걸어둔다. 기억의 활주로에 머리푼 파도가 바위 때리며 가는데 세월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갈라터진 암벽 사이 뿌리 내린 무인도 풀벌레 아픈 사연 달랠 길 없구나. 저 높은 하늘의 솜털 같은 흰 구름만 요요히 떠다니고 삶은 꽃길만 있는 것 아니다.

이 앞에 시의 구멍난 시간 속으로가 존재의 소멸과 갈망의 행위상학적 차원을 탐구했다면 이번에 이 시는 이 삶의 구체적인 리어전과 그 고단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로 읽힙니다. 천년에서의 늦가을 들녘의 황금빛 풍경이 고단한 비탈길에 글타앉아 흐느끼는 잎새를 보도는 모습 그리고 자연이 위로자가 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에서의 서쪽으로 저무는 여행길 동행 없는 고독의 그림자가 그리움을 달빛에 걸어둡니다. 외로움을 달빛이란 은유적 공간에 매다는 이미지가 섬세합니다. 세 번째 면에서는 기억의 활주로에 머리푼 파도가 바위를 때리며 가는 데 세월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시간의 무심함과 기억의 경랑이 대비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면에서는 갈라터진 암벽 사이 뿌리 내린 무인도 풀벌레의 그 아픈 사연을 달랠 길 없다고 노래합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존재들이 고통이 절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의 저 높은 하늘이 솜털 같은 흰 구름만 유유히 떠다니고 삶은 꽃길만 있는 것 아니라는 그 선언으로 마무리됐는데 고통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삶의 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시인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0: 예,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1: 첫눈, 정금련, 손백의 침묵 잉태한 밤하늘의 산실은 얼마나 깊은 고요였기에 해와 달을 외면한 채 하얀 숨결 내뿜는가. 시간의 망각 속에 손가락을 잡는 이도 지쳐 하는데 철들고 품은 저 대지 위에 창공을 가르는 광휘의 신화로 어머니의 흰 버선발이 지나간다. 얼어붙은 시간이 흔들리면 밤새 별을 빻은 마지막 생명의 편지, 차가운 대지의 상처우로 영원한 모성의 제물로 내린다.

이 시인은 이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은유로 지금 펼쳐 보여주면서도 그 모든 이미지가 결국 하나의 중심 모성애로 수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밤하늘의 산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숨결, 이것은 탄생의 신비, 생명의 근원을

하고 어머니 흰 버선박 이것은 가장 가깝고 정겹고 따뜻한 존재의 흔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별을 빠쓴 마지막 생명의 편지 이 식구는 우주의 시간을 응축한 절박한 메시지를 말하고 영원한

0: 시간과 생명과 사랑이 교차하는 거대한 상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얼어붙은 시간이 흔들리면 이라는 구절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련은 마치 우주적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 눈송이 하나하나로 결정화되어 내리는 장면 같아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소낙비입니다.
2: 소낙비 정금련 무지개 빗긴 저 언덕 노래 쌓인 놀빛의 열기가 강가에 논일 때 억새는 떨림 보듬고 물오리는 한숨에 허덕인다. 빗줄기 세월 때리니 뿌리들 몸을 풀어 잎새 사이 시린 꿈 논일고 열매는 가지에 걸려 잉태에 쓰라린 꿈꾸네. 뒤늦은 후에 가슴치는 후레자 개구리 조아리는 울음 아리숭한 숨결 속에 강물은 흐르고 흘러간다. 억척 같은 돌들도 모난 정에 맞은 듯 소리 없이 다스러 가는데 별을 갈아먹는 동통은 저 여인의 가슴을 허비네. 무심히 떠나는 구름도 세월을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만 세월 잡고 놓지 못하네.

0: 예, 이 시는 흥룡강신문 2026년 1월에 발표된 작품인데 앞에서 첫눈이 지목과 고요 속에서 모성애가 내려간 장면이었던 이번에 이 소낙비라는 시는 때림과 허덕임, 쓰라림, 동통 같은 이 단어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특히 인상적인 구절들을 짚어보면 이 비줄기 세월 때리니 뿌리들 몸을 풀어 이 즉 세월이란 폭력처럼 느껴지는 비가 내리자 오히려 뿌리들은 몸을 푼다고 합니다. 고통이 오히려 생명을 일깨우는 역설이죠. 그리고 열매는 가지에 걸려 잉태의 쓰라림 꿈꾸니 즉 열매라는 결실조차도 잉태의 쓰라림을 꿈꾼다는 표현이 너무나 애절합니다. 탄생과 고통이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억척 같은 돌들도 모난정에 맞은 듯 소리 없이 다스려 가는데 이런 식구들은 가장 그 단단한 돌들조차 시간 앞에서는 달아가는 것을 시는 모난정에 맞는 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자의 감정 정자 정자 자체가 돌을 갈아내는 원인이 된다는 그 해석이 가슴 아픈. 그리고 뼈를 갈아먹는 동통은 저 여인이 가슴을 허비니 이 식구는 이 시 핵심적인 고통의 주체는 저 여인입니다. 누군가의 삶 전체를 소진시키는 고통이 마치 뼈를 갉아먹는 듯하다는 비유가 처절합니다. 무심히 떠다니는 구름도 세월을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만 세월을 잡고 놓지 못하네. 이 구절은 마지막 연에서 이 구절은 마지막 연인데 시인이 구름조차 세월을 따르지 못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인간만이 세월을 붙잡으려 발버둥 친다는 즉 시간 앞에서의 그 무력함과 집착을 고백. 첫눈이 어머니 흰 버선발로 대표되는 포근하고 희생적인 모성애 세계였다면 소낙비는 그 모성애의 리면에 감춰진 뼈를 갉아먹는 동통을 드러나게 드러낸 시라고 느껴집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이슬입니다.
2: 이슬 정금련. 한순간이라도 우아하고 그리고 예쁘게 햇볕 한 올일지라도 그 찬란한 등에 업혀 한 찰나로 승화하고 싶어진다. 그 아름다운 소망, 삼복철 촉촉한 느낌과 더불어 보잘것없는 풀들의 생경과 함께 새벽의 축복 잔치 한마당 펼쳐진다.

0: 그 투명 속에 쏙 빠져 맘과 맘 다리 건너본다.
1: 이 신은 이슬 방울이 순간적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포착해서 삶의 찰나를 승화시키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삼복절의 그 촉촉함과 새벽의 축복 속에서 보잘것 없는 풀들까지도 하나 되는 장면을 그립니다. 이슬 방울이 비친 한 줄기 햇살, 그 짧고 찬란한 순간 속에서 영혼을 꿈꾸는 마음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촉촉하게 살아있는 불잎들과 함께 새벽이 축복이 펼쳐지는 장면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고요하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 투명한 세계에 빠져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는다는 표현이 특히 인상 깊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존재들까지도 하나의 찬란한 순간으로 승화되는 경험, 그것이야말로 시가 전한 가장 따뜻한 위로인 것 같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하실 제목은 미로의 터널입니다.
1: 미로의 터널. 정금련. 고즈넉한 고요가 암자의 안녕 부른다. 숲속 이슬의 속삭임도 살포시 보듬는 햇살에 하얗게 쌓여간다. 가시꽃에 반한 변정, 물거품에 사그라진 애절한 농도가 산끈을 접는다. 가슴 찢는 한숨 타고 오수 떠난 별빛 한 줌이 조각달에 걸려 구름 속을 누빈다. 세월이 주는 선물, 가을의 그윽한 향기, 풍요로운

0: 열매 익어간다.
1: 이분이 씨, 그 터널이란 말이, 예,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씨는 예, 미로라는 제목과 달리, 오히려 길을 찾아가는 내면의 여정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이, 고요와 안녕, 이슬과 햇살 같은 대조적인 이미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살포시 보듬는 햇살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예, 특히 그 부드럽고 정겹습니다. 그리고 고요 속에서도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이, 예, 가시꽃의 반한 연정과 물거품에 사라진 애절한 농도라는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가시꽃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예, 물거품은 덧없이 사라진 애틋한 감정을, 예, 상징한 듯 합니다. 그렇게 쌓인 한과 슬픔을 상끈으로 형상화해서 무게감을 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우주적인 상상력으로 확장됩니다. 가슴 찢는 한숨이라든가 우주 떠난 별빛 한줌이라든가 조각달에 걸린 달 이런 건 이 괜히 아픔이 우주의 차원으로 승화되는 느낌입니다. 고통조차도 시적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이 모든 여정이 세월이 주는 선물로 수렴됩니다. 가을이 극한 향기와 풍요로운 열매는 미로 같은 터널을 지나온 이에게 찾아오는 성숙과 결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상처와 방황을 거쳐 궁극적으로 성숙과 풍요로움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로의 터널은 곧 인생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기다려지는 마음입니다.
0: 기다려지는 마음 정금련. 기우뚱하는 산자락에 여름의 신음소리 간간하다. 콩밭에 촉 처진 풀잎에 호민날이 불빛 번쩍이며 흙가죽에서 오간다. 검은 구름의 숨바꼭질에 하늘은 우박 퍼붓고 푸름은 떨고 있다. 불더위 속 영혼 심쳐 비 내리는 기적으로 황혼삼도 갈증 분다. 이 땅 위에 오곡백과 익어갈 때 더불어 걸어가는 세상. 가을이 그려주는 화폭에 밝은 빛 한 점 찍어 올린다.
1: 예, 이 시는 예, 기다림이 고통보다는 그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결실이 아름다움과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지는 마음이라는 제목처럼 이 기다림 자체가 이미 희망으로 충만해 있는 시라고 느껴집니다. 여름이 신음소리, 예? 여름이 신음소리 내는데 호미날이 불빛 번쩍이고 막 그 호미질을 하는데 홀련 하늘에서 우박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황혼 갈증 분다고 합니다. 시가에 비약이 크고 락차가 심합니다. 나중에는 이 땅 위에 오곡백과 익어갑니다. 결국 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결실이죠. 이분의 시는 예, 이런 결혈이 그 작품이 꽤 많습니다. 제목부터 무슨 터널. 그러니까 긴 동굴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 예, 좀 늦깎이로 예, 시공부를 시작하니까 이미 늦었구나 생각하면서도 조급성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 또 이분의 그 인생 경력을 보면은 예, 사업이 가라앉게 되니까 그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것도 예, 터널로 예, 상징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예, 시제가 있고 노력 또한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만풍년을 안아올 만년이 이쁜 노을이 펼쳐지겠죠. 화이팅 불러주고 싶으면서도 조급증을 삼가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 네, 오늘은 정금련 시인의 천리성이 담긴 시 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시 해설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옥, 프로제작의 정설매, 프로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600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이 우려 활동, 지금 우리 이번에 로인절 맞이 우려 활동을 했던 이 우려 활동인데, 예, 이달 말일까지, 8월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 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인데,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입니다.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서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가지고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 푸른팔 누에섬유 여름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항균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예, 이불이 중량이 2근 되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서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제품입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우대 활동 기간에만 또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또 증송해 드리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얼리면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러면 이런 고

0: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심뇌혈관 질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이 막혔거나 뇌혈관이 터졌거나 해서 일으키는 질병을 심뇌혈관 질병이라고 하죠. 예, 심장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에서는 우리 몸에다 심장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심장 구조 신호를 우리 몸에 보냅니다. 예. 심장 근육 세포 영양 물질이 공급이 잘 안 돼 가지고 경상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초조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해 나죠. 예. 피로할 때는 심전구에 통증이 나타나고 심장 부위에 때로는 1, 2초 동안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이 있습니다. 예.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해 나죠. 예. 그리고 반드시 누워있는데도 숨이 차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식사를 한 후에도 팽창감이 나타나거나 식은땀이 나고 또 가슴이 답답해 납니다. 예. 걸을 때나 층계를 올라갈 때도 가슴이 또 답답하고 숨이 몹시 찹니다. 예. 신체의 일부 부위에 원인 모를 통증이 느껴지죠. 예. 정서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격동되거나 할 때도 쉽게 왼쪽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짜릿짜릿해 나면서 또 심혈문란이 나타납니다. 예. 관심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도 어느 순간 왼쪽 가슴이 예전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아프다거나 쇼상가위를 물고 있어도 완화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내가 심장병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에 엄중하면은 심장 주사까지 넣어야 됩니다. 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장약 심내방을 써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예. 뇌혈관이 막힌다 할 때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구조 신호를 우리 몸에 보냅니다. 예. 어떤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은 자주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반응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또 많이 내려갑니다. 예. 발가락하고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이 또 나타나죠. 예. 물건을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 물건을 만질 때 느낌이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 물이 온도를 이런 분들도 잘 모른다. 예.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리죠. 예. 손도 떨고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예. 언어장애도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꿈이 많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하죠. 예.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 나면서 강직이 올 때도 있고 자주 넘어집니다. 예.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는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어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장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2: 저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저 예. 뭔가 이 장약 심내방을 독구설이 저기나 뭔가 먹었는데, 이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몇 달에 이 약을 저기나 먹고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한 방법을 알려줬는데 예, 그것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 정말 너무 잘 됩니다.
0: 그게 루이스 레오파입니다.
2: 예. 예. 그래 지금은 예,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저는 원래 또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또 네 경색이 와서 예, 머리가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나고 신경질도 자꾸 나고.
0: 예. 신경질이 자꾸 나고 예.
2: 예, 말하거나 웃거나 해도 이게 막 당기우면서 이 눈이 퍼뜰퍼뜰 떼가지고 고생했다 말입니다.
0: 에이.
2: 그런데 이거 앞달 사후 먹으니까 나 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이 약은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 약대들로 예, 저기나 뭔가 그래서 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0: 다릅니다.
2: 예,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서 예, 쓰자를 여치 못했습니다.
0: 예.
2: 지금 이 이 이상약 심내방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심장이 좋아지는지.

0: 너무 기뻐한다 말입니다.
1: 아, 예.
0: 네, 예, 결국 예, 우리 두 부부는 예, 이 장에 식내방만 먹고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좋죠. 예.
0: 예. 근데 예, 선생님, 우리 예, 시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예, 예. 내 이야기 예, 또 뭔가 심장도 좋고 머리에도 예, 그렇게 영 좋다고 하니까 나 우리 시동생도 심장도 나쁘고 머리에 예, 내 거디 이렇게 매가도 영이 고생한다 말입니다.
1: 아.
0: 그래서 저기나 뭔가 자기도 형님하고 저기나 뭔가 아줌마에 쓰는 그 약을 예, 쓰겠다면서 예, 오늘 이 예, 36각을 이렇게 배달받아 붙여달랍니다.
1: 예, 심장병 치료하고 머리 여러 곳이 막혔거나 이런 분들 예, 꼭 이 약을 써보십시오. 예, 우리가 우선 오랫동안 지금 이 약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심장하고 머리에 막혀서 결국 또 그 뇌혈관이 터져서 또 이런 분들이 네.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아주 좋으니까 예, 241-7979번으로 네. 전화해가지고 배달받아 네. 붙여주십시오. 예.
0: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예, 혈압 조절인데 30여 년 전 서양의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 선생님이 장량신의방 강의를 듣고 장량신의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득달 만에 잔약 신유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예. 예. 그리고 나는 병원가 검사한 결과에 경동의 올토방콸에서도 야, 이 방콸라 정말 근심 대단했습니다.
1: 예, 그렇죠. 당연하죠. 예.
3: 예, 그러다에 내 늑다만 먹고 내 검사를 해봤는데 아, 방콸이 이게 쌀수도가 나가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3: 야, 그러니까 사람 얼마나 이게 나는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1: 그 빨리 예. 없어진 게입니다.
3: 예. 그리고 또 심장이 안 좋아야 항상 숨을 차고 해.
1: 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죠, 예?
3: 예. 예. 그리고 특히 조부모가 들어가면 숨이 안 나오고 이러고 겨울에도 문 열어놨습니다. 예. 그래야 예. 숨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1: 심장이 취향하는 것 같으면서,
3: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자녀 심리만 지금 뭐 후부터 일정 사이에 하나하나씩 사이 사라졌습니다,
1: 예. 예.
3: 아, 약이 정말 확실히 이게, 사람, 내게는 완전 정말 특별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여러 번만 좋아져서 특히 전립선을 소변 잡고 보는 소변 작가시 나가다 온방 자주 누다나니까요 자지 못하는 것막 어지럽지 나지 이래 고생하다 이 심내방 먹은 후부터에 한번 소변에 많아지면서 소변 자주 현재 주도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밤 잠자네 아침 일어나면 정신이 정말 바짝 나옵니다 이게. 예.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도 이게 아예 당뇨병 합병증 항상 어지럽게 나고 혈압도 높고 아예 살이 저리고 이랬는데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야 하나하나씩 좋아지니까 야, 야 이 약만 한 게 없다면 조금 영 좋아한다 이게
1: 예, 효과 좋죠 원래
3: 예 일반적으로 당뇨 어디에 약을 좀하는 효과 봅니까 난
1: 당뇨에 이렇게 있으면 당뇨 합병증이 100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3: 예, 네. 우리는 이 아이 특히 효과 좋으니까 건강 장애를 두루 활동마다 바다바다 좀 장만하고 있습니다.
1: 예, 좋죠. 예.
3: 예. 정말 이 약은 서장에 높은 곳에 자란 약자지 서장에서 황금으로 부른 약자라 그런지 효과야 확실합니다 정말
1: 그렇죠 예.
3: 예. 그런데 우리 내가 같이 묵고친 친구 있는데 이 친구는 항상 저 어지럽지 나고 장시식 녹음도 있고 진지엔도 있고 해서
1: 아.
3: 예. 이 약 쓰고 있는데 야, 하나하나씩 좋아진다면 정말 영수한다. 내가 같이, 나 본 적만 한다. 티절합니다.
1: 그거 딱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게. 우리 네. 이야기가. 아, 장시식 그러니까, 녹근이라미, 신지엔이라미, 그런 거 치료를 하는 약입니다. 어지럼증도 치료해내지.
3: 예, 그러니까, 예. 효과 좋으니까, 활동이 그래도 좋지. 36건 달아받아 좀 이 완전히 뿌릴 때겠단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이 어서는 우리 할터 이번에 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끝이 나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당약 심리방 오랫동안 먹고 효과를 본 한답니다.
1: 예.
4: 저는 이거 쓰기 전에는 기울부족도 심한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이, 뭔가, 노시산이 두 번 와하고, 반신 지을 죽고 있고, 심장도 두대하라, 검사 수치에 도달 못해서 두대하라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1: 예.
4: 많고 많은 약을 써왔댔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많은 약을 쓰이 그 중풍염은 어느 만큼 많은 약을 쓰게 됩니까?
4: 예, 도마 지퍼락이라도 예. 잡고 싶은 심정이라서 소약 먹으면 내림이 났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해가지고 써봤지만은 아무런 효과 못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농조치 자기병 치료된다는 게 없는 걸 ICU 있지 않은 거 써보니까 아무런 효과 못 봤어요.
1: 예, 그렇죠.
4: 근데 요 약은 딱 공농조치 중풍 후유증 치료한다, 뇌동맥 경화 치료한다. 관상동맥 경화요, 뇌동맥 경화요, 그 다음에 모든 관심병, 협심증 이런 거 딱 치료하고 기울부족 치료한다니까.
1: 예, 기울부족 치료.
4: 요약품 딱 써서 뇌병 치료될 것 같아서 선택해 쓰기 시작했는데, 야, 약을 써보고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써보면 예. 알깁니다. 이 약은 예. 아, 정말 좋구나 하는 게.
4: 예, 고산질에 오염이 없는 아이 록세의 약이 됐구먼.
1: 그렇죠.
4: 건전된
1: 예.
4: 약이지. 아이 소장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아이 그런 뭔가 네 가지나 들어갔지. 홍경천은 5,400m 원래 이 내방에
1: 예.
4: 들어간 건 다 4,500m 이상의 야생약 빼돌이 됐구먼.
1: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의에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로 나타낸다든지
1: 예,
4: 선생님
1: 그렇지.
4: 말씀이 딱 맞습니다.
1: 예.
4: 예, 써보니까 정말 확실히 그리고 이 약은 특수치료요법이 됐구먼.
1: 맞습니다.
4: 예, 예, 관상동맥이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1: 통하게 하지.
4: 예,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활성 그 초임기 생물.
1: 초임기 생물 신경 활성 효소입니다.
4: 예, 수복제요, 예. 대행제요 요런 게 들어가니까 병에서 해탈될 수밖에 없대요.
1: 그렇지. 예.
4: 우리 약재가 좋고 아이 특수치료 요법인데다가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먹고 대풍도 하고 이 5년 5개월 먹었지만은 돈만 맹게 먹었지만은. 지금 한 번 병원 못 가고 아이 그런 뭔가 검사 수치 더 다 정상이 됐지 혈압이 낮던 혈압이 정상이 됐지
1: 기혈부족이 치료되면서리 그게 혈압이 낮던 게 있겠거나
4: 예.
1: 그게 정상을 돌아온 게입니다.
4: 이 약수는 예. 약이 없는 줄은 모르고 머리 맞고
1: 예.
4: 너무 오동요법 어디나 좋아지니까 다른 약이 필요 없이 딱 이 한 가지만 먹는데 이렇게 효과 좋아서 정말 사는 게 기분이 납니다.
1: 손님은 정말 이거 좀 잡순 지 5년 5개월이 됐습니다. 손님.
4: 예. 예, 손님. 약은 정말 신노시고 병은 요 약을 딱 소리 나게 치료되는 건 이 약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정말 많은 약을 썼지만 그게가 정말 어린 아이라면 이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약이가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그래서 저는 이 활동할 때마다 쌈도 이거 가격도 싸고 효과 좋고 하니까 나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4: 병원에 두 번 해보니까 이
1: 돈이 얼마 많이 든가. 예, 그렇죠. 돈이 많이 든다. 병원에
4: 그러니까 이거 써보니까 나 이렇게 병원도 모르고 살고 얼마 신체 좋아지고 하니까 너무나도 정말 기쁩니다. 그래 선생님 내가 이렇게 써보니까 우리 앞서리 할머니도 이거 그런 두 집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한 집은 그 여름 휴가에 왔다 가서 자식들 그 할머니 배달 받은 거 다 써보냈답니다.
1: 아.
4: 아예 손도 병도 아예 먹지. 아이 피곤한 거 모르지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일한다지 하면 허리 다리 아픈 것도 이렇고 잠도 잘 잔다 하면서
1: 아, 예.
4: 그래서 다섯 번 했답니다. 그래서 내 활동이 요 말일 거지 하니까 할머니 놀라우신 거 그랬던 게 오늘 그거 아저씨 그런 아줌마의 배달시켜 달라 하더란 말입니다.
1: 아 예. 그러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그 그집 것이 배달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심리방의 이야기 정말 우리 스무스러워요. 정말 좋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변에서 이야기를 지금 숭배하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확실히
1: 많습니다. 예. 예. 이 약은 정말 예. 쓰는 어서는 이 약을 이 소개드린지 오라나 가지고 예 쓰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0: 아,
1: 이야기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러기 네. 때문에 이야기가 뇌출혈 후유증, 뇌경색 후유증, 또 그 관심병, 심교통, 용형 협심증, 혈액형 협심증, 관상 동맥경화 이런 거 다 치료해 주셨고 뭡니까?
0: 그런 이야기가 예. 써있기 때문에 치료됐다 말입니다. 예. 그런 거 써있지 않는 것일까 효과는 없고 또 그게 네 가지 네 황금을 하는 게 또 그게 야 그게 몇 천미터 합니까? 5,400m 이상의 그 홍경천은 그렇게
1: 홍경천이 5,400m 예. 이상이고
0: 그러니까 그게 네 황금이 아예 두세 가지다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갈까나 예. 어느 걸 치료 못하겠습니까? 정말
1: 그게 예. 그 우리 여기에 들어있는 약재들은 다 고가 약재입니다 또 몽땅.
0: 예, 그리고 다른 약이 없는 약이 정말 없이 이 약밖에 없다 말인다. 예, 정말 홍경천 지령이 살아있는 동물도 동식물이 두 가지 있다. 예,
1: 이게 이 배합입니다. 식물성 약재, 동물성 약재의 배합입니다. 우린 그렇지, 이야기가.
0: 그렇지. 지령이 그 산기재물과 예. 산약재라 말인다. 그게 다 약재에서 가고 정말 혈액은 맞게 하고 혈전을 녹이고 빵칼을 없애고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은 그러니까 제프 여자나가 그다음에 어서는 그도 살았다 이러지. 그래서 그 이야기 하면 그 언니 죽었다. 자기는 그 죽 그도 죽은 지 옛날에 하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 같은 예. 이 세계에서 정말 없는 이런 예, 내 남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 약재 5,400개 이상 약재들이 이렇게 들어갈까나에 정말 확실하게 치료하지. 그런 이야기 들어 아이가서 10일만 치료나 하겠습니까? 그. 절대 못 치료한다. 예, 무슨 좋다는 약을 다 써도 아이들 약이 되어야 하는 만한 게 약이 인간의 약이 그렇게 들어가 됩니까? 그게 이 높은 그래. 지대 약재가 들어갈까나.
1: 맞습니다.
0: 이 약, 약재를 놓고 세계에서 그런 승리한 약입니다. 이 서당 약들은. 어느 약이
1: 야, 예, 예, 국제이야기 거부들도 지금 대표를 예. 파견해가지고서 이야기, 그런 거 곳곳 가겠다고 그러는 유례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0: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다 반짜라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 반짜승의 나라들이 그 약을 좀 쓴다 때는, 아니, 어느 배 치료 못하겠습니까? 그런, 아니, 거기 사람들도 다 밀고 사람들도 아는, 땅수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자고, 정말 이를 따라가서 내리고 상담하고, 정말 약을, 예. 이런 약을 써봐야 알지. 써보지 못하면 예, 모릅니다.
1: 그렇지.
0: 심리관 지명은 또 그건 그거 얼마에 놔뒀다가 또 그건
1: 야 그건 일인데 그건 꼭 정말
0: 그에 낳고 방어
1: 그렇죠 다우치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게
0: 예 중풍이 예. 걸리지 않고 예 그래 뭐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 예. 예, 확실히 이야기 이렇게 연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지 정말 감동되는 약은 이밖에 이 약밖에 없습니다 세계에도 없습니다 이런 약이 그래서 뭐냐 우리 합동을 쌓는데
1: 예.
0: 우리 또 여 옆집이 우리 삼촌이 2층에 또 예 감동 난다는데 이렇게 뭐니 나그네는 어디 무슨 약을 먹고 이렇게 이런 거냐 까나 걔 우리 이런 약을 먹었다가 한동인데 물어봅니다 그래 어. 그러니까나 우리 남편이 있다가 한국 나는 그렇게 말할까나 그냥 그 약은 그렇게 이렇게 싸겠다 이랬대다 놓고 한번 왔다 말이다
1: 놓고 여문 그렇게
0: 해놨습니다 예. 예. 그래 배달 받겠답니다
1: 놓고 여문 꼭 이 약을 쓰라 하십시오 예. 241-7979번으로 전화를 하라고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오
0: 예, 그러게
1: 예.
0: 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우연한 기회 친구 소개로 선생님 방송 듣고 이 약을 알게 됐습니다.
1: 예. 네,
3: 예, 확실히 이 약을 지금 약은 2년째 쓰고 있는데 다른 약보다 더 효과가 강렬하고 빠르다는 느낌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야생 약재로 만든 게고 예. 서상에서 연황금으로 불리는 약재 또 예, 그게 예. 연황금이 그게 또 네 가지 들어갔지. 예, 개구, 그러니까. 예, 해발이 높은 곳에 약재라 그렇습.
3: 그러니까 약이 순하고 좋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효과가 더 특별하게 좋고 하루에 또 10원씩 먹으니까 효과 더 빠른 것 같아요.
1: 그렇죠.
3: 혈압이 약 먹던 거 대한 줄이고 점차적으로 다른 한 가지 방법 결합.

0: 앞에서 쓰고 이래서 혈압은 오고 완전히 수렴났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저기, 다발성도 이건 혈압으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심하고 계속 그래서 암기증을 갖고 있는데 아직 아침에 일어난 병신 말수하고 또 이렇게 뭔가 미란스 위염도 있고 위하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잘 안 되고 자꾸 트림 나고 껄껄하고 있는데 소화도 상당히 잘 되고 이 단맛이 돌았단 말입니다.
1: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네, 그래, 여러 가지로 혜택도 받고 나니까 우린 저한테 부부가 같이 쓰자고 이번에도 배달 받아 왔습니다.
1: 아유, 잘 하셨습니다.
0: 네. 근데 예. 네, 지금 보니까 제 친한 딱 친구가.
1: 예.
0: 그, 모시에 손에 왔단 말입니다. 두번이나 그것도.
1: 아.
0: 그래, 남편은 잘 못 쓰고, 너무 심한 수나 이래도 남편은 잘 못 쓰고, 예, 오른쪽은 못 씁니다. 그리고 어느 장에 와서 예, 말도 잘 똑똑히 못하고 하고 친구도 만나기도 꼬리하고 이랬는데 내 약 써버리니까 지금 이제 몇 달 됐었는데 말이 좀 똑똑해지고 다리가 조금씩 부러진단 말입니다. 예.
1: 아, 효과를 보는 게입니다. 그래.
0: 그래서 내 이번에 예. 활동 우리는 또 쌌다고 아무래도 뭐 오빠는 이렇게 쌌으면 좋겠나 어, 난 자기는 장도고 먹겠을까 활동에서 올때 어느 계란을 받겠다면 용서하지 않을까.
1: 아, 예. 그럼 예, 이번에 우리 할 때 정말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네 혈관이 막힌다 할 때 네 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아, 이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그 기침이 또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죠. 예. 예, 이렇게 위에서 아, 말씀드린 심장 혈관과 뇌혈관이 막히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예, 장약 심내방을 써준다면은 아,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예,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 성분이 아주 이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예, 이런 다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의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준다의 그러면서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 혈전까지 용해시켜주면서 미세 순환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죠의 그러면서 심장의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 세포도 격활시켜서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고 뇌혈관이 혈류량도 증가시켜준다의 뿐만 아니라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죠.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장약심내방을 써준다 할 때 심내혈관 질병 치료에서 아주 그 만족스러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이 지금 배달 받고 보면은 아 그 이 약과기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이 서상약입니다. 예, 근데 서상 이사가 선호하는 아 주치공룡 여기 딱 먼저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곰방 그 아래에 또 이 중약이니까 중이가 또 이 그 어떻게 이 공룡 주치를 해석하고 있는가 여기 딱 따로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 중이하고 아 또 서상 이사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하고 이런 체계가 다. 그럽니다. 예. 서상이사가 해석하는 아까 주치공룡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준다고 딱 쓰여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혈액형 협심증을 서상이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하죠. 예. 이런 심근경색형 관심병을 치료해주는데도 우리 이 장약심내방이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일에 우리 주에서는 신전자상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내부적으로 연변 우수상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외부적으로 동북아 다국 통로를 개척하는 전자상거래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탐색 형성했습니다.
3: 연결시 제1진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곧 준공돼 사용에 투입되게 되면서 노후 주거단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줄 전망입니다.
2: 연결시 도시 서휘 중심 대상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 주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6회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가 이제 곧 우리 성에서 개막되는 가운데 전성 신전자상거래 산업은 디지털화 역량 강화, 전역 승격의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일에 우리 주에서는 신전자상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변경 지역 우세, 생태 자원과 개방 정책의 다원 우세에 입각해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해하고 시장 조체를 육성하며 공급 사설을 강화하고 국제 물류를 원활히 하면서 내부적으로 연변 우수 상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외부적으로 동북아 다국 통로를 개척하는 전자상거래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탐색 형성했습니다. 연변 다국 전자상거래 발전의 핵심 담체 중 하나인 훈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현재 상업무역, 문화관광, 전시판매를 일체화한 변경도시 대외 개방의 새로운 명암으로 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훈춘 통상구의 수입 우세에 의탁해 특색 킹크랩 전시관을 조성하고 일괄식 구매와 현장 가공을 결부한 몰입식 체험 모식을 내놓아 다국 상업무역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켰습니다. 훈춘 킹크랩 전시 판매관 점장 최령입니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비춰 우리는 몰입식 해산물 구매 체험을 내와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에서 가공 조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 플랫폼에 의탁해 상업무역과 문화관광의 융합발전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훈춘의 다국 해산물 산업을 요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개방 우세에 입각해 우리 주에서는 내외가 연동하는 다국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종초를 구축하는 바 훈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및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RCEP 연변 다국 수출입 중심 등 중점 플랫폼을 건설하고 200여 개 전자상거래, 물류, 대외무역 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훈춘 동북아 국제상품성, 연결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 훈춘 e쇼핑 등 전시판매 단체에 의탁해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업무를 개척함으로써 전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구축하고 집결 복사 효능을 방출했습니다. 훈춘과 연결 두 개 국가급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에 의탁해 9610, 9710, 1210 등 여러 모식의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훈춘에서 새로 개통한 5034 보세 전자상거래 물류 중개 업무는 첫해 무역액이 3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결 다국통 정선 공공상가에는 천여종의 제품이 입점해 다국 전자상거래 전 모식을 아우르는 정책 봉사 지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훈춘 다국 전자상무 종합시험구는 동원, 영파 등 도시에 대형 화물 집산 창고와 접수 창고 36개를 배치하고 국내 첫 체조 대러시아 대형 소포 전용선, 동북지역 첫 다국전자상거래 소포 국제도로 운수, 중로 철도 우편 등 3대 업무를 개통해 전국을 복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대외 개방 통로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특색 농산물의 산업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본토 식품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인도했습니다. 도나시 장류식품위안회사는 다양한 생방송 경로를 활용해 잡곡 전병의 전국 판매 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 생방송을 추진하는 동시에 동방정선, 여휘동행 등 유명 생방송팀과 연동해 이중 경로 운영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틱톡, 토보, 콰이소우 등 주요 플랫폼의 팔로워 총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6년 상반기 온라인 판매액은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도나시 장류식품위안회사 경리 진심회입니다. 우리 장유 전병은 먼저 공장 현장 생방송실을 구축해 생산 전 과정을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높은 품질로 신뢰를 쌓고 유명 생방송인들과 연계해 상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판매량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라인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왕청현에서는 귀버섯 등 특색 농림산업이 전자상거래의 급행열차에 올라 품질 및 효익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계관형 대북촌의 길관 식용균 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 전자상거래 판매 중심에서는 하루 평균 약 1200건의 주문을 받는데 거래액이 6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 8개 현시가 모두 국가 전자상거래 농촌 진입 종합 시범현으로 비준됐습니다. 전주적으로 각종 전자상거래 시범 대상 137개를 건설했고 성급 신형 전자상거래 흥변 부민 시험촌 36개를 건설했습니다. 현, 향, 촌 3급 전자상거래 봉사 지점은 870여 개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김치 문화축제 및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국조식대 전세계 구매 신형 전자상거래 축제 등 일련의 주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변 우수 상품 등 브랜드의 지명도와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절 상품축제, 쌍품 온라인 구매축제 등 소비촉진 활동을 상시화하고 경동, 티몰 플랫폼의 10대 지방관을 운영하는 한편 최할머니, 동북 화라거 등 전자상거래팀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구축한 연변 우선은 지난해 5월에 생방송을 시작한 이래 틱톡, 영상 계정, 콰이소, 소홍서 등 플랫폼에서 200여만 건의 주문을 성사시켜 산업 승격과 향촌 진흥에 조력했습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주 인터넷 소매액은 126억 6,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94% 장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주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46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79.9% 장성했는 바 전자상거래 판매 총량이 지속적으로 전성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올 들어 연길시에서는 정밀시책, 전담반 추진, 전과정 봉사를 통해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목전 연길시 제1진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곧 준공돼 사용에 투입되게 되면서 노후 주거단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줄 전망입니다. 연길시 학부명거 주거단지 승강기 두 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됐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뤘는데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두 대도 현재 건설 중입니다. 이 네 대 승강기는 올해 10월 20일 전후에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1진 승강기가 정식 사용에 투입되면 연결시 일부 노후 주거단지의 고령로인, 장애인, 어린이들의 출행난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주거 편리성과 쾌적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연계시 진학가도 남양사회구역 주민 류풍서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시례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를 추가 설치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45개 대상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결시에서는 시험점 대상을 견인으로 전시 승강기 추가 설치 건설 사업을 전면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책임자 장욱입니다. 지금까지 전시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석을 완수해 현장 시공 조건을 갖췄고 24대가 시공 중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6대가 륙소 현장 시공에 들어가고 나머지 승강기도 시공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제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진도를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공사 질과 안전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민생 공사가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전력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지를

확실하게 높이게 됩니다.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착실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연초에 전문 사업 포치 회의를 열어 연간 사업 목표, 실시 절차와 책임 분공을 명확히 했습니다.

0: 추가 설치 대상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튼튼한 대중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연결시 도시 서휘 중심 대상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 주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결시 도시 서휘 중심 대상은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연결시 도시건설 투자 집단 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합니다. 대상 총 투자는 1억 9,5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은 7,600평방미터이며 건축 면적은 18,7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5층 규모의 종합청사 한동을 건설하는데 도시 서휘 중심과 길림은행이 공동 사용합니다. 그중 도시 서휘 중심은 서쪽 1층부터 5층까지, 길림은행은 동쪽 1층부터 4층까지 사용합니다. 연계시 도시건설 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를 마쳤고 주체 공사는 구간별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서휘 중심 부분은 지상 2층 천정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은행 부분은 1층 천정까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실 방수 공사와 지하실 외부 되메우기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연계시 도시 서휘 중심은 연계시 중점 공공문화 부대 대상으로서 완공되면 주민들에게 독서학습, 문화교류, 휴식체험을 아우르는 공공문화 새 공간을 조성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문화 봉사 공급을 더 풍부히 하고 도시문화 품격을 높이며 책향기 극한 연결 브랜드 구축을 지원하고 연변 문화관광의 미명도를 1층 높일 전망입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연길과 용정 두 팀 선수들이 막판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두 지역 응원단이 긴박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충만된 열정으로 각종 응원 종목을 정성껏 마련하고 활력 넘치는 춤과 우렁찬 구호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연변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문화관 연습 현장, 활력 넘치는 음악에 맞춰 연결 응원단 성원들이 응원춤, 손동작, 응원 대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으로 모아진 이 응원단은 연결시 각 기업 사업 단위, 여러 가두의 청년 자원 봉사자들과 연결시 종합 고급 중학 학생 대표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들은 연결시 문화관 교원들의 세심한 지도 아래 현재 재반 연습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응원단은 축구 경기 절주에 따라 여러 세트의 응원 동작을 편성했는데 절주가 명쾌하고 기세가 드높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여가 시간에 집중 훈련을 다그치고 동작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다듬으며 대형을 맞춰 경기장에서 연길의 청춘 활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길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특별히 특색 무용 종목을 편성했습니다. 성원들은 연결도시 지표가 담긴 표판과 축구공, 막걸리 등 현지 특색이 짙은 도구를 들고 공연하게 됩니다. 동시에 전용 응원 구호도 설계해 고향의 요소를 경기 응원에 융합했습니다. 활력 넘치는 가무 공연으로 연결팀을 응원하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도 경기 전 재반 연습을 마쳤습니다. 이 응원단은 이번 연변축구연맹전 여러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선보여 용정 축구 문화의 빛나는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향진, 가두와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청년 대표들로 구성된 400여 명의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이 경기장을 찾아 활력 넘치는 공연과 우렁찬 함성으로 용정 대표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용정시 부녀연합회 주석 허혜화입니다. 사과배 응원단에는 각 업종과 분야 청춘 역량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동적으로 경기장을 찾아 충만된 열정과 드높은 자세로 용정의 운동 건아들을 응원하면서 용정의 간부 대중이 단결 향상하고 용감히 앞을 다투며 마음과 힘을 모으는 훌륭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는 동시에 경기장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 성원 리혜민입니다. 우리는 줄곧 용정 등용팀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팀이 결승 무대에 오른 만큼 새로운 응원단 복장도 다그쳐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신 풍모로 축구팀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렵니다. 용정 등용팀이 결승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0: 斩获佳绩。
1: 축구장에서는선수들이실력을겨루고관람석에서는응원단이열정적으로응원하면서전민이주목하고참여하는짙은경기분위기를조성하고연변축구의두터운대중토대와왕성하게발전하는문화체육활력을생동하게보여주게됩니다
2: 융합매체간추린뉴스입니다근일전국부녀연합회사회연락및교류합작중심은2026년도여성손잡기계획여성사회조직코기력이기층7위참여지원육성시범프로젝트명단을공포했습니다주부녀연합회에서추천하고도나시가정교양지도협회에서신청한여성손잡기새싹성장지킴이가정학교사회협동가정교양지도프로젝트가육성류프로젝트에성공적으로입선됐습니다
1: 주부녀연합회에서주최하고훈춘시부녀연합회에서협조한휴일의약속친자동행연변유람친자활동이일전훈춘에서펼쳐졌습니다전주각지에서온60개가정이홍색교양과생태과학보급무형문화재체험을결부한견화려행을체험했습니다
2: 길림성체육국에서주최한달려라소년아동청소년주제건강체육활동도문시신민사회구역친자운동회가27일도문시도문강광장에서개최된가운데관할구역주민100여명이참가했습니다활동에서는이어달리기장애물통과그림맞추기당모라우리에넣기줄다리기등5가지경기종목을알심들여설치하고부모자녀수공체험도마련했습니다체육운동과취미게임부모자녀동행팀교양을하나로융합한이번활동은어린이들이운동속에서신체를단련하고즐거움을느끼도록했을뿐만아니라부모와자녀간의교류와소통을효과적으로증진해따뜻하고화목한가정성장분위기를조성했습니다연변뉴스역에서마칩니다담당의아나운서남경은정천룡이었습니다
3: 나에게독서란더나은생각을할수있도록하는참고마운존재인것같아요사실기억하고표현하고또상상을하는건사람의본능이나다름없잖아요하지만독서를하게되면이런소중한능력들의향상을볼수있는것같습니다
4: 나에게독서란가장전스승을만나서나라는제자가성장발전하는과정이다라고말하고싶습니다
5: 독서는나에게생활입니다다양한경험을선물하고제자리보다는앞으로나아가게등을떠밀어주는힘입니다독서가있어서항상자신한테배포유했고자신을선대했습니다함께독서해요
6: 여러분에게독서는어떤것입니까독서를통해우리는성장하고힘을얻으며더나은생각을할수있습니다우리함께독서가일상이되는삶을갖고갑시다
7: 큰도심속에명조와도같은아름다운연길넘치는인정으로늘푸르고빛나는도시연길
8: 풍부한자원으로행복한인생을꽃피워가는내고향연길에서상큼하고푸른꿈을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시간입니다이번주에는박경만작사작곡의생명에대하여를준비했습니다아직도나는모릅니다꽃들이피는그이유를아직도나는모릅니다꽃들이필때그진통을그여린잎의기나긴밤무거운잇을품고해뜨는아침반짝이는어여쁜생명아이렇게보며느낍니다세상의모든생명들을조금씩그리배웁니다생명에대한소중함을생명에대하여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0: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듣는 이에게 설렘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가요. 한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서 고향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정취가 흐르는가요? 림의 작사 김봉어 작곡의 새로운 연길 보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노래한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의 에너지가 배로 될 것입니다. 리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어금숙 작사, 남려령 작곡의 우리 함께 사랑의 향기 전하자 보내드립니다. 사랑은 때로는 꽃처럼 순수하고 향기롭죠. 차미령 김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드러운 감성을 담은 가요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 준비했습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인생을 잘 계획해보길 바라면서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언제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며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감성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 종이의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 하초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곽을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잎살 한 포대와 남경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또 드립니다.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면 스물세 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재직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전통적으로 우리 불로 장생이 명약이라고 전해 내려온 장약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중의의학사전에서는 상등급 약재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정과 기를 함께 보충하는 이런 약물은 동충하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서 로쇠도 늦추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이런 아주 명기한 약 품입니다. 실제로 우리 90세 이상의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동충하초 섭취입니다. 지금은 우리 일반인들도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모두 놀라울 정도로 또 효과를 봅니다. 우리 노년의 신체 기능과 저하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저하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 그리고 불안장애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서 이 분노장애가 많은 분들이 또 많습니다. 이 자기 이 성질을 좀 조절을 잘 안 되는 이런 분들 지금 뇌과학가들은

0: 이 정신장애로 뇌질환으로 취급합니다. 예, 때문에 이런 정신장애가 있다 할 때에는 우선 먼저 뇌질환에, 예, 우리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이 뇌혈관 질환, 뇌신경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소화계통에도 예,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예, 바로 이런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은 심한 위무력증을 겪게 됩니다. 예, 때문에 소화가 안 되거나 또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만성 위염 등 이런 질병들이 예, 우리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또 동반하게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우리도 지금 동청하처럼 없는 가족입니다.
0: 네.
2: 집에 남편은 뭔가 뇌경색 후유증이 있으면서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으면서 그냥 높을 때는 확 높고, 낮을 때는 고혈압 많이 떨어지고 이랬어요. 영수탕 고생했습니다.
0: 네.
2: 그러다 지금 이 약 먹은 게 지금 요즘에 혈압이 온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당뇨도 또 있으면서 팔다리 그냥 내리저리고 발바닥이 자꾸 땡긴답니다. 땡기는 감이 나고, 그다음에 걸으려면 해면 위에서 걸는 것 같기도 하고, 찬지 뜨거운 지 감고 다 무디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무디던 증상이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저녁이면 자지 못한다. 앉아 너무 무슨 혀도 손을 자꾸 긁다 놨거나, 그래서 잠들기도 도둑바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주 오랫동안 먹으니까 피부 싹 부들부들하게 됐습니다. 가려움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0: 네.
2: 부들부들하게 됐습니다.
0: 피부
2: 피부.
0: 좋아집니다.
2: 예, 되게
0: 네.
2: 좋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 춤이다 못했다 불리했댔습니다. 근데 그춤 불리고도 많이 나아졌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요즘에 잠을 또잘 잡니다.
0: 네.
2: 맥도 나고. 그리고 나는 또, 나도 지금 먹고 있는데 나는 이 한, 6달 전부 한, 넉,
0: 예. 여보세요?
2: 네.
0: 예, 얘기하세요.
2: 마음이, 저녁에 왜 마음이 우울하면서 가슴이 또 무거워하기 때문에, 어째 사람이 말하기도 싫고, 잠을 일어나서 막 볼때 일어나 앉아있고,
0: 네.
2: 가슴이 가면 답답하면 별로 왔을 때다.
0: 네.
2: 그것도 문도 열어놓고 이랬댔어. 근데, 마음이 진정할 때, 요즘에 잠을 잘 자면서, 마음이 진정이 잘 됩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걸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
0: 네.
2: 그러면, 먹어보니까 정말 이야기, 고산지에서 자란 이야기지, 여름에, 겨울에는 풀로 되고, 여름에는 벌레로 되지 않거나, 다른 이야기, 30배 효과 더 나지 않거나, 이런 신기한 이야기 어디에 있을까?
0: 네.
2: 먹어보니까 좋은 게 알리고, 나도 가방 병이 많습니다. 여러, 제재한 병이 많습니다. 이게 그중, 쓰는 중 하나하나 날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게 먹던 바하고, 근데 우리 둘이 같이 그냥 먹으니까, 나 하루에 한번 먹고 너무 편안했습니다, 지금.
0: 네.
2: 그래서 둘이 같이 또더 먹으려고 오늘 또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네, 2830666번입니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사초를 쓰고 있습니다. 순풍이 와서 눈가 입이 삐뚤어들었던 게 지금에 제대로 돌아왔고 숨이 길게 흘러든 게 지금 침 흘리지 않습니다.
0: 네.
3: 그런 거리, 그냥 된게 지금에 걷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0: 네.
3: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에 밥을 잘 먹고 있고, 어림증이 열색이 나던 게 지금 어림증이 나지 않습니다.
0: 네.
3: 당뇨병으로 혈당도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당이 전산을 내고 있습니다.
0: 네.
3: 아산이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18각을 배달받아 계속 쓰라고 그랬는데.
0: 예, 18과기는 23과기 드리면서 공기청정기하고 이 연골소로 또 5과기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실제로 림상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만성적이고 고질적으로 이 위질환, 위가 무력증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위상 장애가 잘 낫지 않는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4명 중 1명 혹은 3명 중 1명 정도에서 심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예, 또는 불면증과 같은 이런 심리적인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한 위상 장애 증상이 있다 할 때에는 우울증하고 불안증, 불면증이 동반하게 되면은 이 소화계통 질병, 예, 그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면서 치료도 잘 안 되고

0: 이런 예, 고통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독순 화소 발효 생분을 먹으면서부터 지금 예, 모든 면에서 지금 이렇게 처리가 잘 되고 그러는지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혈압도 정상이고 모기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이전에는 수면 장애가 정말 심했습니다.
1: 네.
0: 손 아이 오림의 아이 저기 수면제도 다 먹어서 다 싸서 드셨는데 어제 그 해결이 아이디 때라 이게.
1: 네.
0: 예. 근데 이 동순화도 발효견분을 드시면서 이 지금 예 수면 지금 잠 잘 자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 그 이파 식사도 잘하고 이러니까. 아마 이렇게 힘이 예, 이것만 힘이 더 좋나고 예. 저기 진리부치도 있었는데 지금 진리부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드시자고 동순화소 발효견분을 지금 계속 드시자고 예. 또 요번에 활동에서도 또 싸겠습니다.
1: 예. 꾸준히 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동충하초는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러기 때문에 꾸준히 드신다 할 때는 건강을 그냥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심하게 위장장애가 있다 할 때는 이 우울증하고 불면증 이런 정신질환은 같이 동반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 이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분들보다도 이 위장장애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치료가 좀 잘 어려워집니다. 예,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은 자율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장장애를 일으킵니다. 특히 부교감 신경에 예, 매우 큰 영향을 주면서 위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면서 소화 기능에 아주 막대한 이런 지장을 줍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3: 예, 물어본 게 이 호흡기통 어떻습니까?
1: 호흡기통에는 동충하초만한 이런 약이 없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 기침이 얘네도 중요하고 많이 썼습니다. 기분이 고대고 이제 자꾸 이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1: 네.
3: 가래, 신도전 가래 있지, 그, 기침이 좀 출시했습니다. 기분도 중요하고 끊었습니다. 지내 애나서.
1: 네.
3: 먹기도 바쁘겠네. 지금 하도 들어보니까 내가 조금.
1: 네, 우리 호흡기 질환이라 할 때는 신체 전반적인 면역력과도 관계되고 비장과도 관계되고 순환과도 관계됩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는 직접적으로 폐경하고 신장경에 작용하면서 이 호흡기 면역력을 높여서 이 호흡기 질환을 치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선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은 소염도 되고 이 호흡기 점막도 또 강화됩니다. 예.
3: 예, 재범세 또 이 기관지 확도 맺힌다.
1: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기 질환에서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여러 가지 증상이 그리고 특히 기와 혈이 허하면서 허약해서 나타나는 이 폐질환에는 모두 효과를 봅니다. 예.
3: 아, 보니까
1: 몸이 허약하죠, 예?
3: 예. 예. 그래 하도 한 80건 된다.
1: 아, 그러면 빨리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 자꾸 들으면 알겠지만 소화 기능도 높여주고, 예. 그리고 예. 이제처럼이 불면증이 있거나 오래 이 폐질환 앓는 분들이 우울증이 또 있습니다. 예, 좀
3: 힘이 있긴 해나니까 밥맛도 다 떨어지지 그래.
1: 예, 결국 폐질환은 폐는 예, 특히 슬퍼하는 이런 정서로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동충하초로 쓰면은 예, 기분도 좋아지면서 면역력도 올라가고 호흡기 질환이 같이 낫습니다. 예,
3: 아,
1: 그리고
3: 그러니까 중량도 한 1년 넘었었습니다 지금. 자꾸 재보라고 재보라고 이러니까 내 지금 모두 모두 환자분들로서 그게 좋다니까 내 그래서 이 방송 들어보면서 그래.
1: 예, 좋습니다. 지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방송에 소개된 지도 5년이 됩니다. 어서는 예, 쓴 사람들도 아주 많고 예, 그만큼 예.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환자분들이 수여하죠. 예,
3: 예. 그 약을 한 가지 먹게 되면 다른 거니까 이게 나는 그러니까 나 들어보니까

0: 신호 공도 있지, 이미 너 수혈도 했지 않니까.
1: 예.
0: 그래, 지금 거기에 대한 약을 먹긴 먹는데, 그러니까 그거 안 먹어도 그거 한 가지만 먹어도 된다.
1: 근데 환자분은 처음에 그런 여러 가지 녹공도 있고 지금 환자분에게 딱 맞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3g씩 지금 오래 쓴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씁니다. 근데 환자분은 예, 두 번씩 쓰면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지금 병 증세가 이 병 증상이가 온정됐다 할 때는 이미 쓰던 약들을 예, 끊어도 됩니다. 예.
0: 아, 그니까 지금은 같이 먹어도 이러분데.
1: 그렇죠. 지금은 같이 쓰던 약을 불쇠 또 끊으면 안 됩니다.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래 예. 같이 쓰다가 오전 많이 나섰다 할 때 뭐 차츰차츰 끊으셔. 예. 예. 그래서.
0: 예, 그니까 그건 식전에 식후인가?
1: 식전에 잡수셔.
0: 식전에 그런가?
1: 예, 예.
0: 그니까 식전에 밥 먹기 전에
1: 빨리, 예, 잘 흡수됩니다. 예.
0: 아.
1: 그래. 예. 그 자세한 거는 예, 지금 우리 실제로 환자분들이 림상에서 쓰면서리 또 각각 사람들이 또 다른다, 환자들이. 정황에 예.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2830666번에다 연계해서 자세한 지도를 또 받으십시오. 예.
0: 예, 그렇죠. 이게 환자하고 약이 맞아야 그것도.
1: 그렇죠.
0: 예. 애난다나도 이게 진해 중요한.
1: 예, 아마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친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과 같은 이런 신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다 연계해서 잘 알아보십시오. 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인사한 것은 이미 수고한다.
1: 예.
3: 저도 이 동충하선 먹은지 요즘 이 나도 병이 많았는데 한 이제 10달 되겠습니다 거의. 9달. 그러니 나도 예,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 약하고 내장 지방이 많았습니다. 지방도 많고 간, 담낭 그것도 어디 아이 좋은데 없었습니다. 나도 그저 통계하고 써도 효과 못 보고 그래서 예, 변비지 수면 그런 실면지 있었지. 그 밥 못 먹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기도 먹고 그렇게 먹을까요? 밥도 못 먹을까? 연기 그냥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게 이 약을 먹으면서 또 예, 정말 하나하나, 이 정말 이 약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런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예, 정말 지금까지 볼까? 여름, 올여름도 난 여름에는 또 왔고 또, 저 단들이 뜨겁고 그래서 이 감기랑 감기는 계속 다고 여름에도 감기 세겠습니다. 특히 올여름 거서 까딱 없이 예, 정말 잘 지냈다고 한다. 그래, 내 네, 이렇게 난 이렇게 너무 아를까? 그 바깥으로도 그게 못해도 만날 기침도 하고 있지 약간. 근데 이 동충하도 만나서 예, 얼마 있어서부터 나는 효과 보는 게 정말 모든 방면에서 다 효과가 없다, 지금.
1: 네.
3: 예, 수면도, 밥 못 먹을까, 그런 변비도 생기고, 그렇던 게 지금, 예, 밥 사 먹을까. 어쨌든, 많이 먹기는 식욕도 안 증가하지, 약간, 예, 매일 보지, 약간 힘이 난다 만다, 예.
1: 네.
3: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을까, 예, 예, 옆에 사람들은 봐도, 옆에 그런 쪽이나, 이렇게 뵙지, 하늘이라도 되고, 예, 내 너무 그렇게 앓던 게 발발해지니까, 뭐, 무슨 약 쓰는가. 써서 그렇게 좋고 해서 그래 이 약은 먹는다까 예 뭐든 너도 나도 예 뭐든 먹어보자 해서 그래서 나도 이 나도 약이 난도 많습니다. 그때는 뭐 아프니까 약은 많이 썼단 말이야. 그런데 옆에 할머니 아베도 자기도 잡사 처음에 제가 그 잡사봤단 말이야. 그런 게 영 좋단 게 있네. 그래서 싸겠다 해서 네 지금 그래 전화한답니다. 이 약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맞습니다. 그 예 노인 분들에게 맞는 이 약이 그 원리를 보면은 동충하초는 이 아주 영양 덩어리라고 합니다. 영양학적으로도 효과가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다 있고 양리학적으로도 이 작용이 큽니다. 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노화도 방지하고 예, 기능도 또 회복시켜주고 이런 작용합니다. 예. 그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사

0: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략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가 들면서 이 중로년에 들어서면은 소화불량하고 불면증 변비가 예, 우리 매개 환자, 매개 사람들마다 다 이게 큰 재난입니다. 예,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해 준다 할 때에는 예, 우리 삶의 질도 높여주고 여러 가지 이런 질병, 이런 새 질병들을 많이 방지합니다. 예, 특히 지금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우리 인체는 이 소화효소란 거 태어날 때 그만큼 정량으로 예, 정해놓고 태어납니다. 예, 때문에 지금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서 이런 소화효소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또 공급해준다 할 때에는 이 소화기능도 같이 퇴화되는 게 늦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일정하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소화효소가 예, 많이 예, 소모됐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찾아옵니다.
2: 네.
3: 예,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에는 예, 이런 성분들을 예,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효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화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는 식물성 이 멜라토닌이 아주 큰 작용합니다. 단순히 불면증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뇌를 청소해 주면서 뇌 기능까지 같이 높여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뇌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특히 중풍 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좀 이 성격 장애가 오거나 혹은 예, 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 장애라든가 이런 퇴화가 빨리 오는 거 방지하는 것도 예, 우리 멜라토닌이 작용도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멜라토닌이라 할 때에는 예, 불면증하고 뇌청소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생물종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질 좋은 수면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예, 이 성분이가 바로 동충하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뇌신경을 보호해주면서 항스트레스하고 항우울증 효과는 기대할 만큼 좋은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이런 약을 좀 진정제라든가 수면제라든가 많이 써보면서 아 이건 아이 된다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이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 함유되어 있는 멜라토닌에는 체내 생물 시계를 정상화해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라 할 때에는 뇌에서 분비되는 이런 호르몬이 일종으로서 자연스럽게 잠을 자게 하기 때문에 예, 잠을 자면은 잠을 자는 이 기간에 우리 뇌도 청소됩니다.
2: 네.
3: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식물성 멜라토닌은 예, 이런 불면증도 개선하면서 뇌 청소를 해서 우리 뇌에서 산생하는 이런 노폐물을 빨리 제거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인체가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이런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정상적으로

0: 멜라토닌이 분비될 수 없거나 혹은 분비량이 감소됩니다. 여전히 우리 소화 에너지하고 한 가지입니다. 소화 효소하고 소모는 되는데 우리 일정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고 보충해주지 않으면은 그만큼 기능이 떨어집니다.
1: 네.
0: 그리고 멜라토닌을 보완하다 할 때에는 체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수면도 취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경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노년의 이 성격 장애,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그리고 이 분노 장애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학가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연쇄 질환이라고도 하면서 뇌 질환에 속합니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치매도 오고 파킨슨병이 오면은 돌려세울 수 없죠. 그리고 지금 뇌질환이라 할 때에는 일단 이 엄중해지면은 정상으로 또 돌아오기 바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특히 다른 질병들도 예방이 중요하지만 뇌질환은 특별히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불면증이 있다 할 때는 넘어가는 분들이 많죠. 수민제 먹을까 이랬을 때 뭐 두루 먹을까는 괜찮다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더 엄중해집니다.
1: 네.
0: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은 불면증이 해결되면서 심혈관 질환이 같이 해결되고 소화 기능이 같이 해결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오래 쓰신 분들일수록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 대해서 더 큰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면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쉽게 받지 않는 우리 마음의 건강이라 하죠. 마음의 저항력이라 하죠. 이 마음의 저항력까지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삶의 질이가 또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항우울증하고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정다운 고향을 준비했습니다. 정겹고 아름다운 내 고향에 대한 변치 않는 애정을 선율에 담은 이 가요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김홍률 작사 김남호 작곡의 잘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점수원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지인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야겠죠. 마음이 훈훈해지는가요? 김옥일 작사 작곡의 자주자주 가보세요 보내드립니다. 김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 분뿐인 인생 소중하게 가꾸어 가길 바라며 한동의 작사 김광호 작곡의 인생을 아끼며 살자 보내드립니다. 마용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줍니다. 웃는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김학성 작사, 김경애 작곡의 웃으면 예뻐집니다를 보내드립니다.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친구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친구는 인생의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행복한 농촌 생활을 그린가요?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류영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원학 작사 최삼명 작곡의 아리랑 이상골의 정들어다오 보내드립니다. 전화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로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천입니다. 첫 곡은 김철아 작사, 장민남 작곡의 고향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고향의 모습, 그리운 그 얼굴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박정길 작사 방화 작곡의 연변 축복입니다. 우리 삼터 연변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이 정겸 그리고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최성주 작사, 박성철 작곡의 할머니의 소원입니다. 자손들 잘 살고 행복하라는 할머니의 바람, 그 따뜻한 소원이 노래가 되어 전해집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춘선 작사 박성국 작곡의 동구방 느티나무입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는 느티나무, 그날에 쌓인 세월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재관석 작사 조령훈 작곡의 위대한 당입니다.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서 마음 깊이 새겨진 그 이름, 무한한 존경을 담아 노래한 숭고한 마음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옥 작사, 유초섭 작곡의 산꽃입니다. 산길에서도 두서없이 피어나는 작고 힘찬 꽃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선물입니다. 인생길에 만난 소중한 인연, 뜻밖의 찾아온 작은 기쁨, 그 모든 것이 선물임을 느껴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예방과 관리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0: 다섯 과학을 더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 과학을 증정해 드립니다. 15과학 구매하시면 15과학을 더드리고 코엔자임 Q15과학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과학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라엘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대 활동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상세 설명 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Q10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 이 시간은 20분밖에 방송해야 합니다. 30분이야 합니다. 예. 이래서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간단하게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장근육영양제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의학에서는 그 동물 실험을 많이 하죠. 예, 토끼요, 뭐, 예, 특히 쥐라든가. 그런데 이 Q15 동물 실험할 때는 개구리 심장을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꺼내놓으면 처음 한 몇 초는 발딱발딱 뜁니다. 그러다가 서게 되겠죠. 이럴 때 Q10을 쏟아 넣으면 섰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이거 동물 실험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 Q10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심장 근육에 제일 많이 포함되고 간, 콩팥, 잇몸 여기에 맞습니다. 잇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늙어가면서 잇몸이 왜 자꾸 내려앉는가? 이빨 뿌리가 드러나고 예, 아프고 시리고 찬물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다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이 Q10의 함량이 나이가 들면서 팍 떨어지는 겁니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는 그 합성이가 17번이 생화 반응을 걸쳐야 만들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60대, 70대 가서는 더 형편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에 25% 아래로 떨어진다 할 때에는 심장이 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는 거는 후메 Q10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박사가 발견하고 영국 박사가 이거 논문 쓰면서 노벨상급성 받은 제품입니다. 때문에 내세 있는 분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을 다 잡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 이 Q10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곱 과사도 우리 건재 보시면 다섯 과학 드리고 Q10도 드리고 예. 이래서 이번 우대 활동 열다섯 과학은 또 좋습니다. 열다섯 과학도 드리고 Q10도 열다섯 과학 드리고 예. 우대 활동 참가하실 분들 자문하십시오. 그다음에 Q10도 또 드리고 예.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도 나가고 Q15 원래 내가 싸먹자 했는데 준비했던 분들 사실 Q10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쓰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건네 보신 하늘 쓰고 있습니다. 금연에 네. 혈압이 높은데 자꾸 나 먹은다면 그게 정사이라며 혈압이 아가 아이 잡쌌습니다.
1: 얼마입니까?
2: 저기 그런 아이고이를 소지가지 나간다는 게 도로시 번제지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일구자니까 일구지 마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자기들로 일어나 아이 된다면 이게 노신타이 받겠다며네. 그래 병원에가 치료하고 댕기 맞고 나와 중약도 쓰고 이랬는데 그냥 예, 뒷걸이 시하고 이 볼에다가 예, 두 개비를 씌워놓은 것 같답니다. 네. 그리고 매역이 없어서 또 꼼짝 못합니다.

0: 머리 매우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내셔 포들이 많이 굳어졌다는 것 말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뭐 병원이 써주는 약을 잡쌌는데도 그래서 그랬을 때 다게 선생님이 강의를 두고 나는 예, 선생님이 약을 강의하는 거 다 쓴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나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랬을
0: 때
1: 그 내버시 나는 예, 썼는데 아, 그렇게 사폐미 자꾸 하던 게 우선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 두 개 비를 씌워놓은 것들이 자꾸 무겁단다. 그래서 또 운동하는 급에 그 운동했을 때 아이디어 하면 그래서 이 약을 잡쌌는데 아, 우선은 골이 좀 헷갈아지고 예, 정신
0: 그럴 나고. 겁니다. 정신 나죠.
1: 예, 그리고 이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예, 아, 자꾸 무거워있습니다. 나가 활동장 아, 맥이 없는데 내가 어디 나가 활동하는가. 그러던 게 예, 이거 근육보신 한우 썼는데 이게 뭐 약방이나 병원에서 주는 것보다 예, 중약이래 그러는지 효과용 좋습니다.
0: 아, 이 약처럼 성분이 좋은 게 없죠. 기혈을 보충하는 데서는 정말 독특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뚱어 의조제약공장의 끈의 일반 데서 못 팝니다. 이게 쪼마이 되면서만 파는 겁니다. 전매점에서만이. 그러니까 효과 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리고 얘 밥이 요미해 잡습니다. 이런 게 우선 식사도 아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 맛 조금 더 잡수실 때라 괜히 밤에기 나고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야 어림도 없어지고 거리시 하던 게 그게 좋아질까 예. 별로 눈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정신 안 나가
0: 중풍이랑 온 환자들이 보면은 예, 물론 아직 중풍 나요고 머리가 그저 좀 혈압 높고 어지럽단 뿐이지 진짜 중풍으로 온 환자들이 이런 효과를 보면 예, 너무도 좋아합니다. 항상 머리가 흐리머리한 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오늘이고 이렇듯 사람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그런 효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합니다.
1: 예, 영 좋아한다. 계속,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얼마 썼습니까? 벌써 70이 넘으면은 심장이 다 나빠지니까.
0: 아니,
1: 좀 주시부 거둬주지.
0: 예.
1: 우리 활동이 좋지. 그래서 내 주머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좀 작게 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활동할 때, 이렇게 좀 우리 활동할 때, 어디는 70 넘었을까? 좀 약을 좀 오래 써야 재발해야지.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달 받자고 전화 한 긴다.
0: 맞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 며칠 안에 남았으니까 나의 다른 시시급질한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교시부 주지, 천원 빼주지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1: 예, 난 교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주는 게 거기다
0: 그 찾아보시오. 교시부는 생물 제품이 돼서 쓴 날부터 알깁니다.
1: 예. 예, 선생님,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0: 받으려
1: 합니다.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전번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 방송 듣는 분들은 보면은, 확실히 필기람 하면서 들어가고, 예. 어떤 때는 자문이람 할 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지 그렇게 뭐 잘 알아듣겠는가 이런 생각하며 방송했는데 딱딱 적어놓고 이 질문이람 하는 거 보면 정말 숙회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오늘 버시 하는 먹는다. 어제 먹는가 뭐에 혈압도 저리 안 돼가지고 머리 어지럽고 허리 아프고 정신이 띵한다. 그리고도 원래 녹공도 왔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정신이 띵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하루에 혈압약을 두 번씩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는가 뭐에 머리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밤에 뭐에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 권유보시 하는 썼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녹음 있어가지고, 정신 띵 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에라비아가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것도, 이거는 지금,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화변이 닫아가지고, 소리, 하루 또 내게 두고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날까 자지 못하게.

0: 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든아이 오지선지 잠을 잘자니까든아이 아침에 깨남고 나무이 정신이 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니 어떤 때는 두문두문 가다이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처럼 이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근데
1: 그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돌아갈 수 없는 신체가 부족해요.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숨이 올라옵니다.
0: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네. 하다 일어나서 이 가슴 두드리고 이래면 한참 그러면 좀 괜찮아서 이래 되는데 지금 뭐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은 심장뿐만 아니라 간, 콩팥 모든 기와 혀를 보충하는 약이 되나서 이 약 쓰면은 심장이 힘이 세집니다.
0: 예, 확실히 이 심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이 속이 후련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용납니다.
0: 예. 이 약을 예. 먹은 게 그래서 예. 계속 쓰기엔 이번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피스 네. 주지, 돈도 빼주지, 그 다음에, 15가게 주지, 이럴 때, 저기, 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살려고 합니다.
1: 예, 약값은 제일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예, 전용 보조금이 예. 나가는 겁니다.
0: 예.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시다.
0: 예, 네. 배달 받겠습니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번,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몸에서는, 여지껏 알려진 바로 이하면 12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2가지 이상이죠. 예. 그런데 우리 알려진 거 보면 세라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예. 엔돌핀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머리에 있는 대뇌에 있는 성과체라는 이런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어지럽고 심하고 예 안개 뜨는
1: 것또
3: 뒤에서 소리나고 머리도 소리나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1: 예
3: 벌써 많이 힘든 이런 느낌이 또 있는데 이제 한 보름 먹었는 것 같은데 조금 피부가 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면 좀
1: 잠자고 있는 내 세포를 깨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잡수자마자 또 알긴다.
3: 그렇지만 효과 이렇게 빠르게
1: 예.
3: 아침 일어나면 좀 피곤하고 그러면 말수하고
1: 네.
3: 뒤에 소리 나던 것도 제 속에 막 들어들었습니다.
1: 네, 그럴 겁니다.
3: 나 이거, 예, 이건 계속 오래 먹어도 좋죠, 예?
1: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늙음하기싫어 이런 약을 써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지면 특히 콩팥 기능이 좋아지면 뇌조직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네. 계속 쓰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오래 먹고 건강했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뇌조직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뇌세포가 다 굳어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언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겠습니까? 멜라토닌은 우리 한어로 하면은 褪黑素라는 겁니다. 약국 가면 褪黑素라는 거 따로 팝니다. 예? 근데 그렇게 호르몬을 따로 먹어서는 그 호르몬 같은 건 입 먹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근뇌보신환은 예,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성과체가 줄어들지 않고 잠자고 있던 성과체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납니다. 멜라토닌이란 거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기죠.
1: 네.
4: 엄마에 이미 중풍이 좀 왔습니다. 중풍 네. 왔는데 손을 떨고 그 다음에 네. 뭡니까 혈압 파동이 많고

0: 사람 심장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가면 허리 다리 또 계속 또 그다 정확을 지금 턱까지 이렇게 아파하는데 왜 근래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과 물어보고 예 물어봅니다 제가.
1: 네, 이런 분들이 쓰면 손 떨드는 것부터 나사집니다. 예, 어떤 사람 잿머리 뜬다, 손을 뜬다, 아, 이게 다 파킨슨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뜹니다. 이 약은 파킨슨병 환자들까지도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사집니다.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예.
1: 네, 치료 잘 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네.
1: 정적으로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뇌세포가 말라가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이래서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 그 어간의 뇌실에서 이 공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 뇌조직 안에 있는 뇌수들이 또 적어지고 이러면서 뇌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우리 뇌수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뇌조직에서 생성된 쓰레기들도 배출합니다. 예. 그래서 정적으로 그 뇌보신 환원을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써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영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네.
1: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시향성시향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예?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이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오장하고 오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0: 이 5.4 청년절 전후를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 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용기입간구복액입니다. 용기입간구복액은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몇 천 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 천년 용지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모더리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좋아 항상 소화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처음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맥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
0: 예.
2: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 듣고 어딘지 구백을 듣고 먹고 있는데 왜 소화 잘 되고 기름지 없으면 그래 소화 안 되는지 뭐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몇에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2: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래지 꼭 구백한테 좀 속달만 먹고 검사했는데 좀에도 정상되고 특별한 밤새벨이 영만했습니다. 대뻐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따 구백 먹은 후부터 밤새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2: 인전에는 한번 본 소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이거 약 쓴다부터 소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지. 이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거 계속 꾸준히 먹을 예산입니다.
0: 전체 그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콩팥을 다양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고도우리 계속 먹겠습니다. 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고사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1: 네. 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1: 네.
3: 예. 네. 저는 명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네.
3: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맹감은 위 세게 안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0: 네.
3: 네. 그리고 이 맹감에 소변 자수가 어찌도 다음 주에 한 100번 댕기다 나면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머리 흐릿흐분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약을 탄 것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명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점점 효과 용 좋더라 말입니다.
0: 네.
3: 네. 잠을 잘 자고 이거 복용한다.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소변 차수가 적고 이래까지 그런 완에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몸이 온것뿐하다 말입니다. 어찌도 좋은지.
0: 네.
3: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확실히 이 명기 입간 구복액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어제 한 대달 먹었습니다. 이거 복용했습니다.
0: 네. 빨리 드셨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우리 맹감은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또 배달 받자고 그랬다.
0: 같이 쓰는 분들은 일조각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일조각이 또 나가니까.
3: 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1: 네, 맞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0: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솔직히 우리 간하고 공파치 나쁜 사람

0: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밭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기회를 꼭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일에 우리 주에서는 신전자상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내부적으로 연변 우수상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외부적으로 동북아 다국 통로를 개척하는 전자상거래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탐색 형성했습니다.
3: 연결시 제1진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곧 준공돼 사용에 투입되게 되면서 노후 주거단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줄 전망입니다.
2: 연결시 도시 서휘 중심 대상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 주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6회 중국 신전자상거래 대회가 이제 곧 우리 성에서 개막되는 가운데 전성 신전자상거래 산업은 디지털화 역량 강화, 전역 승격의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일에 우리 주에서는 신전자상거래 발전 기회를 다잡고 변경 지역 우세, 생태 자원과 개방 정책의 다원 우세에 입각해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해하고 시장 조체를 육성하며 공급 사설을 강화하고 국제 물류를 원활히 하면서 내부적으로 연변 우수 상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외부적으로 동북아 다국 통로를 개척하는 전자상거래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탐색 형성했습니다. 연변 다국 전자상거래 발전의 핵심 담체 중 하나인 훈춘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현재 상업무역, 문화관광, 전시판매를 일체화한 변경도시 대외 개방의 새로운 명암으로 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훈춘 통상구의 수입 우세에 의탁해 특색 킹크랩 전시관을 조성하고 일괄식 구매와 현장 가공을 결부한 몰입식 체험 모식을 내놓아 다국 상업무역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켰습니다. 훈춘 킹크랩 전시 판매관 점장 최령입니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비춰 우리는 몰입식 해산물 구매 체험을 내와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에서 가공 조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 플랫폼에 의탁해 상업무역과 문화관광의 융합발전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훈춘의 다국 해산물 산업을 요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개방 우세에 입각해 우리 주에서는 내외가 연동하는 다국 전자상

0: 상거래의 새로운 종초를 고축하는 바 훈춘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및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RCEP 연변 다국 수출입 중심 등 중점 플랫폼을 건설하고 200여 개 전자상거래, 물류, 대외무역 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훈춘 동부가 국제상품성, 연길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 훈춘 e쇼핑 등 전시 판매 단체에 의탁해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업무를 개척함으로써 전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구축하고 집결 복사 효능을 방출했습니다. 훈춘과 연길 두 개 국가급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에 의탁해 9610, 9710, 1210 등 여러 모식의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훈춘에서 새로 개통한 5034 보세 전자상거래 물류 중개 업무는 첫해 무역액이 3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길 다국통 정선 공공상가에는 천여종의 제품이 입점해 다국 전자상거래 전 모식을 아우르는 정책 봉사 지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훈춘 다국 전자상무 종합 시험구는 동원, 명파 등 도시에 대형 화물 집산 창고와 접수 창고 36개를 배치하고 국내 첫 체조 대러시아 대형 소포 전용선,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국제도로 운수, 중로 철도 우편 등 3대 업무를 개통해 전국을 복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대외 개방 통로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특색 농산물의 산업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본토 식품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인도했습니다. 도나시 장류식품유한회사는 다양한 생방송 경로를 활용해 잡곡 전병의 전국 판매 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 생방송을 추진하는 동시에 동방정선, 여휘동행 등 유명 생방송팀과 연동해 이중 경로 운영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틱톡, 토보, 콰이소우 등 주요 플랫폼의 팔로워 총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6년 상반기 온라인 판매액은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도나시 장류식품유한회사 경리 진심혜입니다. 우리 장류 전병은 먼저 공장 현장 생방송실을 구축해 생산 전 과정을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높은 품질로 신뢰를 쌓고 유명 생방송인들과 연계해 상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판매량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라인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왕청현에서는 귀버섯 등 특색 농림산업이 전자상거래의 급행열차에 올라 품질 및 효익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계관형 대북촌의 길관 식용균 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 전자상거래 판매 중심에서는 하루 평균 약 1,200건의 주문을 받는데 거래액이 6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 8개 현시가 모두 국가 전자상거래 농촌 진입 종합 시범현으로 비준되었습니다. 전주적으로 각종 전자상거래 시범 대상 137개를 건설했고 성급 신형 전자상거래 흥변부민 시험촌 36개를 건설했습니다. 현, 향, 촌 3급 전자상거래 봉사 지점은 870여 개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김치 문화축제 및 신전자상거래 생방송축제, 국조식대 전세계 구매 신형 전자상거래 축제 등 일련의 주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변 우수상품 등 브랜드의 지명도와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절 상품축제, 쌍품 온라인 구매축제 등 소비촉진 활동을 상시화하고 경동, 티몰 플랫폼의 10대 지방관을 운영하는 한편 최할머니, 동북 화라거 등 전자상거래팀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구축한 연변 우선은 지난해 5월에 생방송을 시작한 이래 틱톡, 영상 계정, 콰이소, 소홍서 등 플랫폼에서 200여만 건의 주문을 성사시켜 산업 승격과 향촌 진흥에 조력했습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주 인터넷 소매액은 126억 6,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94% 장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주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46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79.9% 장성했는 바 전자상거래 판매 총량이 지속적으로 전성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시에서는 정밀시책, 전담반 추진, 전과정 봉사를 통해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목전 연결시 제1진 승강기

0: 추가 설치 대상이 곧 준공돼 사용에 투입되게 되면서 노후 주거단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줄 전망입니다. 연결시 학부면거 주거단지 승강기 두 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됐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뤘는데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두 대도 현재 건설 중입니다. 이 네 대 승강기는 올해 10월 20일 전후에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1진 승강기가 정식 사용에 투입되면 연결시 일부 노후 주거단지의 고령로인, 장애인, 어린이들의 출행난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주거 편리성과 쾌적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남양사회구역 주민 류풍서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시혜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를 추가 설치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45개 대상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결시에서는 시험점 대상을 견인으로 전시 승강기 추가 설치 건설 사업을 전면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책임자 장욱입니다. 지금까지 전시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석을 완수해 현장 시공 조건을 갖췄고 24대가 시공 중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6대가 륙소 현장 시공에 들어가고 나머지 승강기도 시공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제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진도를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공사 질과 안전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민생공사가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전력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지를 확실하게 높이게 됩니다.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착실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연초에 젊은 사업 포치 회의를 열어 연간 사업 목표, 실시 절차와 책임 분공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중 수요에 입각해 각 가도와 사회 구역에서는 방문 조사, 정책 선전, 미니 수렴 사업을 하고 비용 분담, 심사 비준 절차, 후소 유지 관리, 자금 보조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또 이웃 간 다른 의견을 적극 협조 해결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최대한 결집해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튼튼한 대중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연결시 도시서휘 중심 대상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 주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결시 도시서휘 중심 대상은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연결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합니다. 대상 총 투자는 1억 9,5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은 7,600평방미터이며 건축 면적은 18,7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5층 규모의 종합청사 한동을 건설하는데 도시서휘중심과 길림은행이 공동 사용합니다. 그중 도시서휘중심은 서쪽 1층부터 5층까지, 길림은행은 동쪽 1층부터 4층까지 사용합니다. 연계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를 마쳤고 주체 공사는 구간별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서휘 중심 부분은 지상 2층 천정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은행 부분은 1층 천정까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실 방수 공사와 지하실 외부 되메우기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연계시 도시 서휘 중심은 연계시 중점 공공문화 부대 대상으로서 완공되면 주민들에게 독서학습, 문화교류, 휴식체험을 아우르는 공공문화 새 공간을 조성해주게 됩니다.

0: 두 지역 응원단이 긴박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충만된 열정으로 각종 응원 종목을 정성껏 마련하고 활력 넘치는 춤과 우렁찬 구호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연변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문화관 연습 현장, 활력 넘치는 음악에 맞춰 연결 응원단 성원들이 응원춤, 손동작, 응원 대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으로 모아진 이 응원단은 연결시 각 기업 사업 단위, 여러 가두의 청년 자원 봉사자들과 연결시 종합고급 중학 학생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연결시 문화관 교원들의 세심한 지도 아래 현재 재반 연습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응원단은 축구 경기 절주에 따라 여러 세트의 응원 동작을 편성했는데 절주가 명쾌하고 기세가 드높습니다. 응원단 성원들은 여가 시간에 집중 훈련을 다그치고 동작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다듬으며 대형을 맞춰 경기장에서 연결의 청춘 활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결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특별히 특색 무용 종목을 편성했습니다. 성원들은 연결 도시 지표가 담긴 표판과 축구공, 막걸리 등 현지 특색이 짙은 도구를 들고 공연하게 됩니다. 동시에 전용 응원 구호도 설계해 고향의 요소를 경기 응원에 융합했습니다. 활력 넘치는 가무 공연으로 연결팀을 응원하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용정특색 사과배 응원단도 경기 전 재반 연습을 마쳤습니다. 이 응원단은 이번 연변축구연맹전 여러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선보여 용정축구문화의 빛나는 명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향진, 가두와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청년 대표들로 구성된 400여 명의 용정특색 사과배 응원단이 경기장을 찾아 활력 넘치는 공연과 우렁찬 함성으로 용정 대표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용정시 부녀연합회 주석 허혜화입니다. 사과배 응원단에는 각 업종과 분야 청춘 역량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동적으로 경기장을 찾아 충만된 열정과 드높은 자세로 용정의 운동 건화들을 응원하면서 용정의 간부 대중이 단결 향상하고 용감히 앞을 다투며 마음과 힘을 모으는 훌륭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는 동시에 경기장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용정 특색 사과배 응원단 성원 리혜민입니다. 우리는 줄곧 용정 등용팀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팀이 결승 무대에 오른 만큼 새로운 응원단 복장도 다그쳐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신 풍모로 축구팀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렵니다. 용정 등용팀이 결승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축구장에서는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관람석에서는 응원단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 전민이 주목하고 참여하는 짙은 경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변 축구의 두터운 대중 토대와 왕성하게 발전하는 문화체육 활력을 생동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전국 부녀연합회 사회연락 및 교류합작 중심은 2026년도 여성 손잡기 계획 여성 사회 조직 코 기력이 기층 7위 참여 지원 육성 시범 프로젝트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주 부녀연합회에서 추천하고 도나시 가정 교양 지도 협회에서 신청한 여성 손잡기 새싹 성장 지킴이 가정 학교 사회 협동 가정 교양 지도 프로젝트가 육성류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0: 주 부녀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훈춘시 부녀연합회에서 협조한 휴일의 약속, 친자동행, 연변유람 친자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주 각지에서 온 60개 가정이 홍색교양과 생태과학보급, 무형문화재 체험을 결부한 견학여행을 체험했습니다.
1: 길림성 체육국에서 주최한 달려라 소년 아동청소년 주제 건강체육활동 도문시 신민사회구역 친자운동회가 27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할구역 주민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이어 달리기, 장애물 통과, 그림 맞추기, 당모라 우리에 넣기, 줄다리기 등 다섯 가지 경기 종목을 알심들여 설치하고 부모 자녀 수공 체험도 마련했습니다. 체육 운동과 취미 게임, 부모 자녀 동행, 팀 교양을 하나로 융합한 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이 운동 속에서 신체를 단련하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0: 자녀 간의 교류와 소통을 효과적으로 증진해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성장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찬용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바꿔갑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종목은 대외저치 4층 58평입니다.
0: 네.
1: 부분에 핵교 많습니다. 초학교, 중학교, 지상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 136-3433-2636.
0: 3433-2636번요.
1: 136-3433-2636.
0: 네네, 맞습니다. 잘 확인했고요.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4: 네,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떤 예.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4: 집을 세일 주겠습니다.
0: 네.
4: 예. 에, 위치는 여기 동산서.
0: 그래요. 156-9433-1565번 잘 적었습니다.
4: 예. 예.
0: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십시오.
4: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

까지 상쾌해 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도대가 열려져 있는데요. 256-1111번과 256-1112번 도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길시 중관 천사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118번입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집을 2층 짜리 집을 새로 맞다 버립니다.
0: 네.
1: 네, 집을 앞들이 두 배로 좀 잘 거두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0: 네.
1: 2층 짜리 한 50평방인데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네, 예. 네. 복대 짝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네.
1: 이게 전화 136.
0: 네.
1: 2070.
0: 2070.
1: 8511.
0: 바로 11번. 136 2070 바로 11번 잘 적었습니다.
1: 네, 방송 부탁합니다.
0: 그럴게요. 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5층 집을 세를 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고요. 구체적인 위치는 연길시 제2고급 중학교 맞은편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사용하다 남은 석탄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17주머니가량 남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3-4338-0166번, 183-4338-016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4: 지금 팔려고 그래.
0: 네.
4: 1층은 한밤.
0: 네.
4: 24시장 근처였습니다.
0: 네.
4: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4: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4: 아들 가격은 한 23만 받았다.
0: 23만 원요?
4: 네, 네. 네. 그리고 집에 중고 가고 있는데,
0: 네.
4: 높이는 2미 아래고, 넓이는 2미 선다.
0: 네.
4: 그래서 한 8층 집이나 될 겁니다.
0: 네. 네,
4: 한 300원 받았다.
0: 300원 정도요?
4: 예,
0: 네. 네.
4: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4: 4473.
0: 네.
4: 3898입니다.
0: 3898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4: 예, 수고하세요.
0: 네.
3: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3: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3: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0: 네, 연길시 제10 중학교 부근에 있는 보건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네, 수입지 피아노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반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7770번, 159-4333-7770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공기가 아주 맑은 좋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고교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연길시 북대 부근에서 5-60평방미터 되는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집을 아주 알뜰하게 잘 가꿀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세를 주실 분들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입니다. 연길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5층이고 2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고요. 이외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이거나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들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부근 팔자고 합니다.
0: 네. 혹시 피아노를 파시려고요?
1: 아, 피아노.
0: 맞습니까? 네네.
1: 일본제입니다.
0: 네, 수입제. 네. 네,
1: 베르네 야마하입니다.
0: 네.
1: 이어서 우리 손이 원래 띄우던 게인데.
0: 네.
1: 어떤 대학 가서 아이템 되게 철하죠.
0: 네.
1: 좀 늦게 철하죠.
0: 네네.
1: 이게 원래 샀다 했는데 비싼다. 4만 원짜리입니다, 원래.
0: 네, 비싸게 사셨네요.
1: 예.
0: 네.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1: 예, 네, 전화번호에.
0: 네.
1: 예, 야우주.
0: 네.
1: 승산산산.
0: 네.
1: 7790.
0: 7790번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연락해 주십시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향 있으신 네. 분들은 연락할 거고요. 안녕히 네. 계십시오. 네.

네, 연길시 동산소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요. 침실 한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주변에 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교통도 참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569433-1565번, 1569433-1565번입니다. 오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네, 연락번호는요,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길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길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전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과 나파티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

0: 5번입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나 전번에 광고를 했는데, 네. 석탄판을 광고를 했는데,
0: 네네.
1: 예, 어차피 모두 여러분들께 석탄 장사꾼인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0: 나, 연락은 가셨어요.
1: 네, 연락 온 게.
0: 아, 분명히 사용하시다 남은 석탄이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재방송도 그렇게 했고요. 네, 더 강조해야겠습니다.
1: 네, 한번 전화합시다.
0: 네, 그러십시오.
1: 네, 이, 내 떼든 석탄이 남아지는데,
0: 네.
1: 이거 요구된 분들이 지금 뭐, 이거 연락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나는 이, 저, 석탄 장사꾼이 아닌가, 내 떼든 거 나머지. 네,
0: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열일곱 주머니라는 개념은 쌀 주머니로 열일곱 주머니입니까?
1: 열일곱 주머니라는 가치가 있는 거는 제가 어떤 거의 한돈 된다 말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거의 한돈입니다. 네. 원래 한돈이 내가 산 거 스무 주머니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내가 그 스무 주머니 나온 거 내가 세 주머니 짜잖아.
0: 네, 그 주머니가 어느 정도 큰지 또 가늠해서
1: 예, 다 큰 겁니다. 제가 네. 한돈 내 몽땅 다 20 주머니 고르고
0: 네,
1: 다 20 주머니 들어가서
0: 네. 이제는 이렇게 또 강조하셨으니까 석탄 장사꾼이라는 오해는 받지 않겠죠.
1: 네. 네. 그럼 좋겠습니다.
0: 네.
1: 예.
0: 네.
1: 네. 전화 연락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예. 네. 요바산.
0: 네.
1: 요바산. 아야. 4338.
0: 네.
1: 6566.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네. 또 계속해서 네, 좋은 소식 네,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1: 수고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참여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 수고해주세요.
0: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2: 집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구 저택이고
0: 네.
2: 주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2: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2: 채소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2: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야산에서 산화물도 많습니다.
0: 네.
2: 구유 터지어서 명의병행이 가능합니다.
0: 네.
2: 예, 가격은 3만 원 좌우 받겠습니다.
0: 3만 원 좌우요.
2: 예, 네.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2: 138.
0: 네.
2: 9433.
0: 네.
2: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수고하세요.
0: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아, 안녕하세요.
3: 예예. 저 양로원에서 간병인 모집하려고.
0: 간병인을 구하세요. 네. 예. 남녀 제한 없습니까?
3: 예예.
0: 예, 네.
3: 전화번호는
0: 네.
3: 1370
0: 네.
3: 443
0: 네.
3: 2959
0: 1370443 1959번요.
3: 네.
0: 그래요. 잘 적었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연결시 중소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식이 일전에 연결시 교원 연수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학급 배정식은 네 가지 균형 학급 배정 원칙을 견지해 각 학급의 총 인원수, 남녀 학생 비례, 민족 비례, 교원 배치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또한 두 가지 무작위 원칙에 따라 컴퓨터로 학급의 학생 명단을 무작위로 배려하고 담임 교원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가르칠 반을 결정했으며 세 가지 공개 원칙에 따라 학급 배정 방안, 과정, 결과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연결시 30개 중소학교가 중학교, 소학교 차례로 학급 배정을 시작했습니다. 배정식에서 입학 학년을 맡게 될 담임 교원들이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한 후 컴퓨터로 균형 배정된 학급 명단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현장에서 학급을 공개한 후 학생 명단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학급 배정 결과는 현장에서 연결시 교육국 사업일꾼의 확인을 거쳐 연결시 교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넘겨 보관했으며 각 학교에서는 학급 배정 결과를 당일에 학교 정문에 붙여 공시했습니다. 한편 특별 사유로 등록을 미룬 학생들은 개학 뒤 학교에서 临시로 반을 배치받아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개학 일주일 후 교육국의 통일적인 배치로 제2차 학급 배정식을 통해 학급이 결정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집을 네. 팔거나 채를 주려고 합니다.
0: 네.
1: 위치는 바로 연비병원 서쪽.
0: 네.
1: 네, 그 층수는 4층이고
0: 네.
1: 4층 집에 4층이고 면적은 네. 65평방입니다.
0: 네.
1: 네, 그 팔아드리고 쉐를 줬더니
0: 네.
1: 그리고 또 단칸방이 있습니다. 단칸방 씨는 네. 관광 부분이 있는데 그 가전제품하고 가구들 다 구성한다.
0: 네.
1: 네, 교통도 편리하고
0: 네.
1: 그리고 또 중고 가전제품들을 액정 TV,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0: 네.
1: 한국국 구전기밥솥, 웨이블루, 메시절, 메시과, 유엔지 등등 그리고 또 작은 것도 있습니다. 새 것도 있고
0: 네.
1: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산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위생실에 문물 세우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들 고쳐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은 그 무료로 해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중고 가구들도 있습니다. 옷장, 침대, 화장대 등등.
0: 네.
1: 아래 연계 전화는 요산알
0: 네.
1: 2443
0: 네.
1: 8797
0: 8797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랩의 핵심 기능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공기 중에 미생물 및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저온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 없습니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되며 특히 용류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러합니다. 하여 랩을 씌워 냉장고에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기 전에 완전히 덮여야 하며 신선한 용류는 냉장 보관 시 2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욱 그러하다는 점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표시된 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랩은 짧은 시간에 저온 가열에만 적합합니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내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야 하며 동시에 랩이 고온의 중류 식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바쁜 일상에서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습관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게라도 계단을 오르면 일상 속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장점은 별도의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 등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일상 속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걸을 때보다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심박수와 호흡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따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비교적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짧게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상당수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에 약 6개 층을 오를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외에도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최적의 운동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무조건 많이 오르기보다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무조건 적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바로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 1위인 춤운동입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춤, 특히 광장문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로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광장문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입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보폐 응답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 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표 응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표 응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표 응담분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른곽을 사시면 서른곽 드리며 예순곽을 사시면 여든곽을 드리고 아이패치 10곽과 1,000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표 응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표 응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표 응담분은 한 곽의 가격이 128원입니다.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구산맞이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거든요. 총값에서. 그 외에 눈에 붙이는 고약 또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산맞이 우대활동은 특대 우대활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60각에 80각 1,000원 빼주는 차원이라 하게 되면 딱 현금으로 말해도 아주 허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평균 가격은 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특선 우대활동을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유용하게 자기 혼자 쓸 수도 있지만 해도 곁에 식구들과 그 이웃들과 친구들과 나눠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60각을 싸면 80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 현금권을 주는 우대활동은 어쩌다 1년에 어쩌다 진행하는데 한두 번 하면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대활동은 특수한 활동이니까 5017766번에 전화 넣으셔서 무료 배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60각에 80각 1,000원 빼주는 우대활동입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표 응담분은 이제 왜 펜톨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보통 응담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곰에게 거기에 다스리 임시 주사 놓고 그거 응담문을 추출해서 마취약 넣고 응담문 추출해서 그거 건조해서 예, 분말로 만든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이전에 마달매다 허리를 붙인 게 그래요. 그 응담문을 써왔다. 다른 데서 반응나무는.
1: 예, 그랬겠죠.
2: 네, 그런데 그게 효과 없을 때다.
1: 예.
2: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반응나무는 먹은 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1: 이 응담분은 금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반 응담분 가운데 0.5% 밖에 차지하는 법외급 상품에 속하는 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2: 예, 그리, 허리는 조금만 서울에서도 허리 아프는 게 지금 아프지 않습니까?
1: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이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효과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예, 선생님 효과에 효과에 더 싸서 쓰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활동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표 응담분은 그 제조 전반 과정과 그리고 이 제품을 세상에 내놓은 그 주요한 그 연구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보통 연구원이 아닙니다. 연변대학 농학원 곰항업연구소의 고급 연구원이 보통 연구원인 것이 아니라 고급 연구원에 속하는 황야진 주임이 단대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는가 하며, 이 황야진 이 주임께서는 4대 중위세가의 계승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으로 불리는 이 황야진 주임이, 그리고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이며, 이런 황야진 주임께서 단둘이 이끌고 연구에 성공했기 때문에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응당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응당불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1: 예, 법외급 상품에 속합니다. 예, 특수합니다. 예.
3: 시장에서 파는 응당불은 대입 못 됩니다.
1: 전방 응당금관대에서 100분제 0.5밖에 차지하지 않는 금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 빠르고 확실하고 전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이 빈가리 써요. 땀에 높았습니다. 근데 예. 땀에 정사이 됐고요. 또 달걀도 못 먹었습니다. 당뇨염이 있어.
1: 그렇죠.
3: 근데 또 달걀도 먹고 입이 쓰겁던 게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예.
3: 그리고 예, 뼈 아픈 것도 낫고, 예, 선생님 또 위 아픈 것도 또 이렇습니다.
1: 전방염증 해결에는 이 제품이 충분한 소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료 제도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3: 예. 네, 이전에 아무로 또 거저도나 절로도 싸먹고 이전에 단층 집을 때문에 예, 그 고치를 놀다가 이래 꼭대기 그 복판에 이렇게 이 궁진해서 파놓은 거예요. 그 얇은 것도 파놨다 마음 써져갔던 그거 모르고 그걸 쿡 뛰던 게 내리 뚝 거의 떨어질 때 있을 때 허리 양쪽이 영색이 다치 병원과 투시아까에 무슨 이래 여기 갈비 때 꺼내졌답니다.
1: 그래요? 예, 예.
3: 그래서 그 때 응담보로 영정 그냥 제가 응담입니다. 그런 것도 안 돼. 그것도 효과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쪽이 장난한 거 싸먹으라 먹은 게 체력담에 우수한 안식입니다.
1: 예, 예, 그렇죠.
3: 예, 그 정말 시장에 파는 것과 비하지 못합니다.
1: 그럼요. 예, 예. 예,
3: 진짜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 또 오늘 나 싸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은 거의 완전히 믿을 수밖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담분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골격통은 주약에 지금 중이학설에서는 콤팥가만 이런 것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간이 좋아지면서 간과 콤팥 사이는 또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이 좋아지면서 간이 좋아지자면 콤팥이 좋아지는데, 콤팥이 좋아지면서 진을 벌어서 골격통도 해결받게 되어 있고, 뿌리를 뽑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이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뭐 무슨 사고가 나서 골격이 다쳤거나 혹은 또 후에 나이가 들면서 골격통으로 여기저기 힘들어갖고 움직이기 힘들어지셔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응담부를 시도해보는 게 기회입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받습니다. 예. 여보세요?
4: 예, 수고합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런 검사로 CT를 해본 게 당관결석이 있답니다. 응담분 쓰면 어떻습니까?
1: 그런데 쓰는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 지금 리단 룽스 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담낭에 좋고 결석 있는 거 용해시켜주는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석 있는 거 이거 드시게 되면 그게 결석이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응담분 가운데서도 이 응담분은 금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선택하는 게 기본입니다.
4: 그러니까 당관결석과 담낭결석이 한 가지?
1: 한 가지입니다. 예, 당관결석이라 하게 되면 더구나 더 힘들죠. 아직 그 담낭의 낭이라는 건 담관을 통해서 그 낭에 담아주게 되어 있는데 그 관이 막혔으니까 더구나 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 담낭에 그 담즙이 건너오기 힘들어지죠. 길이 막혔으니까. 예.
4: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1: 아, 이번에 우대할 때 특사니까 이 제품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서른 가게, 서른 가게 주는 우대할 때 있는가 하면 60가게 싸면 80각을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이거 한번 이용하세요. 이거는 싸두고 오래 견지해서도 오래 두고 복용해도 되는 제품입니다. 예.
4: 이거 지금 많이 먹어도 이렇습니까?
1: 이렇습니다. 예, 하루에 그저 한 병씩만 딱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청열 해독을 해서 저 가면 이 그 환절기에 들어서 감기란 자주 하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저도 응답번호 쓰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예.
5: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이전에 저 연골주사에 맞으려고 하다가 저기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저기 태세에 올라서다 번져주게 그때 척추 깨갖고 놓쳤어요.

0: 합니다. 예.
1: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활동에 뭔가 그런 덕에 이게 허리가 용쌩이 아프고 뚫고 놓아 나가는 것 같아요.
0: 예예.
1: 그 미열이 용.
0: 예. 미열이 세죠. 예.
1: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음담물을 한번 먹어봤는데 용 조금 싸서 먹어봤는데 용 대단히 좋았어요.
0: 그럼요. 예.
1: 예. 그래 이번 활동이 좋을까 좀 싸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복용해 보자고 그래.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간에 그리고 담낭에 그의 눈에 그리고 골격에 소화계통에 그리고 고혈당 고혈압 고삼고에 모두 좋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노년에는 어느 때든지 골격통도 힘들고 여름으로서 삼고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제품 선택하면 절대 다른 부작용이 없고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었으니까 좋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이 운담문도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예.
1: 예, 그래 이번에 이 약을 저도 좀 많이 써서 복용해 보겠습니다.
0: 그렇게 예. 하세요.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평 운담문은 일단 견제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그 효과성을 인정하지 말자고 해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간경화 복수가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기본 그 깡군 같은 게 높아서 힘든 분들이 예, 깡구이 조절받더라. 깡구이 조절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B형간염, C형간염 이게 기본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깡구이 높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본 제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웅담분 가운데서도 성보폐 웅담물을 쓰게 되면 이거 바이러스가 복제 병독이 복제되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눈에 좋고 편간맥막에 효과를 보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는데 눈이 벌겋게 되거나 부어나거나 인후가 부어나거나 인후동통이 생기거나 구강기형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결국 입금이 많이 부어나거나 눈앞에 불꽃이 튕기는 것 같거나 혹은 대변이 너무 건조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변비가 있는 걸 말합니다.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한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심에 있어서 가격적으로서 우리가 접수하는데 너무 쉬운 가격으로 접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특히 이번에 또 1,000원 빼주지 않습니까? 60가게 80가게 1,000원 빼주는 우대 활동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편간맥막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많은 뭐 암을 그리고 눈이 흐릿흐분하게 보이고 그리고 눈이 늘 부어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간이 좋아지면서 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담아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환계절에 들어서서 적지 않은 분들은 벌써 이 립추 이 그 계절에 들어서게 되면 금방 또 기침을 시작하고 가래가 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병입니다.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는데 그 캡슐에 다 이어서 하루에 나눠서 드셔도 되고 하루에 한 병을 드시는 이런 차원이면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뭐 기침을 짓고 인후동통이 생기고 인후가 부어나고 쩍하면 가래가 많이 성하고 이런 데는 특수한 효과를 그리고 입이 쓰고 입이 많이 마르고 이런 데도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피부병으로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열이 센 이런 분들한테 습열을 뽑아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애들이 어린 애들이 있는데 적하면 경기를 일으키거나 이런 애들한테도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삼고증에 좋습니다. 동변하는 그 흑곰이 담즙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흑곰은 어떻게 동면

0: 하는가? 자가 지방을 다시 분해해서 전방 석 달 내지 다섯 달을 이거 다 날 수 있습니다. 남방 곰은 절대 동면하는 이런 그 곰이 아닙니다. 북방 곰 가운데 흑곰이 동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과분한 지방을 까주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한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시도해보는 게 아주 중요한 계기로 될 수 있고 특히 이분의 우대 활동이 특별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대 활동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낮은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보는 이런 특수한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이 간에서 담즙을 제대로 분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는 우수한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송보표 응당분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또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의 선택이 일요일의 건강을 만들어가죠. 우리 모두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다양한 생활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과일 세척, 황금 법칙에서부터 달걀을 보다 더 건강하고 과학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항염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슈퍼식품과 여름철 목욕시 주의사항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맛도 좋고 비타민도 풍부한 과일은요, 온 가족의 영양 보충에 빼놓을 수가 없는 음식이랍니다. 하지만 많은 주부님들은요, 과연 어떻게 해야 과일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을지 고민할 때가 참 많거든요. 과일 표면에 남아있는 잔여 농약과 각종 우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게 되면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아래 과일 세척의 세 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요, 바로 꼼꼼히 헹구기. 흐르는 물이 관건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물에 오래 담그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래 담그는 것보다 흐르는 물로 씻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여있는 물에 오랫동안 담가두면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오염물질이 다시 과일 겉면에 달라붙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잔여 농약과 우물을 없애주는 것은요,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물입니다. 네, 이 올바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대고 손 혹은 부드러운 솔을 사용을 해서 표면을 30초 이상 정성껏 문질러 씻어줘야 합니다. 특히 껍질 채 먹는 포도 또 딸기 같은 과일일수록 이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법칙, 세제 사용은 금물이랍니다. 간단함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혹시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주방 세제나 시중에 나온 과일 채소 전용 세척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새로운 화학 잔여물이 과일 표면에 남게 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네, 일부 과일은요, 껍질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세제 성분이 틈새 스며들어 완전히 헹궈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부분의 일반 과일은요, 깨끗한 흐르는 물만으로도 충분히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좀 더 꼼꼼한 세척을 원하신다면요,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 잠시 담갔다가 다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헹구면 좋습니다. 이 별도의 화학 세제를 쓰지 않은 것이 가정식 다 안전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법칙은요, 담그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분에서 10분만 담그면 충분합니다. 먼지나 겉의 우물은요, 짧은 시간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요, 30분 이상 너무 오랫동안 물에 푹 담가 두면은요, 과일 표염의 표현의 맛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맛이 손상이 되죠. 물 속에 더러운 물질이 과일 쪽으로 또 다시 흡수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딸기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이 베리류 과일은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드러운 흐르는 물로 가볍게 헹군 뒤에 연한 소금물 혹은 베이킹소다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담갔다가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이처럼 작은 세척 습관 하나가 온 가족의 식품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이 가정에서 과일을 다룰 때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황금 법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은 음식, 달걀에 관한 건강 상식입니다. 달걀은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은요, 영양가가 매우 풍부한 식품이랍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매주 적정 양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가져다 주고, 당뇨병, 고혈압, 발병 위험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더 과학적일까요? 네, 주부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가장 권장을 하는 조리 방식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고 인체 소화 흡수에도 유리합니다. 물이 완전히 끓어오른 뒤에 약한 불로 5분 정도 삶아주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삶게 되면요, 노른자의 표면에 회색태가 생기면서 영양 흡수가 떨어지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달걀국, 달걀찜, 수란도 좋은 조리 선택이겠습니다. 반면 달걀프라이는요, 자주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름에 튀기듯 볶는 과정 속에서 달걀 속에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기름 섭취량이 늘어나서 지방 과잉 섭취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은요, 프라이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먹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아침 식사 때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게 되면은요, 하루 전체 총 열량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밤사이 소모됐던 인체 영양소를 빠르게 보충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달걀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수 군체별 섭취 기준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주부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가족 중에 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환자거나 고위험군 분들이 있다면 격일로 달걀 한 개를 대접시켜야 합니다. 또한 질병 회복기 환자분들에게는요, 다른 동물성 식품 섭취가 부족하는 경우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대접시켜도 괜찮습니다. 성장기 아동 청소년, 임산부, 그리고 수욕이 여성,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 매일 한 개에서 두 개까지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주부님들, 가족들의 신체 상태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달걀을 드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가족들의 기미를 챙기면서 남편이나 이 자녀들의 뭐 재정 때문에 무척 신경 쓰는 주부님들도 꽤 많이 있으시죠? 네, 이런 주부님들을 위해서 항염작용이 있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슈퍼식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케일, 즉 우엽감량입니다. 케일은 흔히 슈퍼식품으로 불리우는데요,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케일 안에는요,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체중 조절, 항암 보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100g의 케일 속에는요, 비타민C가 63mg 들어있는데요, 오렌지보다도 비타민C 함량이 높습니다. 비타민 A는요, 100g당 364마이크로그램이, 그리고 이 카로틴은요, 4368마이크그램으로 당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런 영양물질들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눈 건강, 피부와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항염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칼륨 함량도 눈에 띕니다. 케일 100g당 칼륨 395mg이 들어있어서 바나나보다 높은데요. 칼륨은요, 인체 꼭 필요한 미네랄로 혈관의 천연 이완제라고 불리웁니다. 평소 고칼륨 식품을 잘 챙겨 먹다 보게 되면요, 혈압 안정과 혈관 보호에 유리합니다. 또한 케일에는요,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케일은 열량을 낮추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합한 식품이랍니다. 네, 장운동을 촉진하고 장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요, 채소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은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케일은 십자화과 채소로서 글루코시노일 대산이라는 이 특수한 생물 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일을 잘게 썰거나 충분히 씹어 먹으면은 이 물질이 여러 가지 항암 활성 성분으로 변환되며 종양 억제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케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주부님들 평소에 밥상에 케일을 자주 올려 보시길 권고합니다.

며칠 밖에서 잔뜩 땀을 흘리고 난 뒤 가족분들이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시원한 냉수로 샤워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더운 날 냉수 목욕 뭐 정말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인체는요 이 자체적인 체온 조절 기제가 있습니다. 더운 환경이 있다 보면은 피부 무지혈관이 확장되고 땀샘이 열리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냉수로 몸을 씻게 되면은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서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을 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하며 심장 박동도 불안정해지죠. 네, 가벼운 경우는요 땀이 잘 나지 않거나 심기항진, 두통이 나타나고도 심각한 경우에 심근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며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심지어 심장성 돌연사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은요 더욱 조심해야 하겠죠. 네, 그렇다면 아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은 대량의 혈액을 피부 표면으로 몰아가 심장, 뇌 같은 중요 장기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만들고 심장 부하를 높여주며 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더운 날 목욕에 가장 적합한 수온은요 섭씨 35도부터 40도 사이로서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중에서도 38도에서 40도가 가장 이상적이랍니다. 미지근한 물은요 피부 자극이 적어 혈관의 급격한 수축,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심리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신진대사를 도와 몸기관의 영양상태를 개선해주기도 합니다. 피로로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피로회복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차가운 물과 달리 인체의 보온 반사를 익히지 않아서 몸속 열 배출이 순조롭고 위호 시원함이 오래 지속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주부님들, 이 가족의 어르신들이나 자네가 목욕을 할 경우 꼭 수온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은 뜻깊 해입니다. 우리 연변엔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변각의 땅 곳곳에는요, 수많은 항일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3방면군 총재비를 맡았던 진한장 열사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진한장 열사는 만족으로서 1913년 도나현 성서 반절하툰 지금의 도나시 한장향 한장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932년 9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그는 결연히 펜을 버리고 총을 잡았습니다. 그는 왕덕님이 용서라는 길림 중국 국민 구국군에 참가하여 전방사령부 비서직을 맡았습니다. 그해 10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요. 이후 그는 끊임없이 전선에서 싸우며 중년 직책을 맡았습니다. 1934년 6월 영안 공농의용대 정치지도원으로 임명이 됐고요. 35년 2월부터는 동북반일영군 제5군 제1사 정치부 주임, 제2사 참모장, 동밀항일영군 제2군 2사 참모장, 대리사자, 중공동남특위 상무위원, 중공남만성의위원, 동북항일영군 제1로군 제2군 제5사 사장, 제3방면군 지휘관 등 중요한 직무를 연임했습니다. 진한장 열사는 선후에서 경박고 수력발전소 기습작전, 대사전투, 한충령 매복전, 오무성 지략 탈취, 루이당 방화작전 등 수많은 요매한 전투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여러 차례 적군을 크게 무찔러 수많은 전병을 섬멸하였고 일본 침략군의 기세를 철저히 꺾어놓았습니다. 또 관내 항일투쟁과 유기적으로 호응을 하며 민족해방투쟁에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1940년 12월 8일 영란현 소완완골 전투에서 진한장 열사는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향년 겨우 27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웠던 열사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프로는요, 이 과일 세척 방법, 달걀과 케일의 과학적 섭취법, 더운 날 올바른 목욕 상식을 알아보고 지난장 열사의 홍색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또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 구산마지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투골태 구산마지 우대활동은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실물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지금 구산마지 특산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이 398원입니다.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5곽을 싸면 20곽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여름으로서 노년기에 들어서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기회로 될 수 있는데요. 지금 15곽에 20곽을 무료로 받게 되면 한 곽의 평균 가격이 1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골태 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분들 오징어는 관절통은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받으셨다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겠습니다. 한 각에 490원인데요. 구봉약 한 각을 사시게 되면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는데 뭐 한 각이게 되면 24일간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넣어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되 이번에 우대활동은 구삼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활동 폭도가 좀 크니까 제때 파악해서 잘 이용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 때문에 참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번에 투골대의 사용 계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집에 나온 시간이 한동안 지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백자방 구복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이처럼 효과가 전면적이고 감각 콤밭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뭐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면서 모든 건강을 평형상태에 돌려놓는 이런 제품 자체는 아주 지금까지 많은 제품을 복용했지만 해도 비교적 드물다. 이 정도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백자방 구복액은 기혈 보충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기와 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기관이 영향을 받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대사 불평형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기본으로서 지금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노인님들이 불편한 점을

0: 원만하게 풀어주는 데 있어서는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제조해낸 우수한 노령화 시대의 건강과 장수를 보증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다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아, 그래요?
2: 예, 영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뇨 있으면 어지럼증도 하지,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지, 머리도 토이서 가서 소리고도 예, 온몸이 오싹오싹하면 맨날 감기 오는 것처럼 예매 뼈도 아프고 이래 되는데 이 백사방 쓰니까 예, 그 감기 증세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면역력이 올라간 이 한계살에 들어서서 어떤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하루건 넷씩 감기에 걸린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이 예. 이때 제일 잘 필요한 제품으로 효과성을 보증합니다.
2: 예, 그래 감기도 쓰라니까 나 어지럼증도 이렇고 머리도 아예 아프고 예, 겨우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용맹이 난다 이 백다방 쓴 게.
0: 그럼요. 예예. 예.
2: 예, 어쨌든지 용 이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는 두고 제고 그도 매일 감기약 하루에 한 번씩은 먹어야 돼.
0: 아, 그렇죠.
2: 예. 감기약 아예 먹어도 이롭습니다.
0: 이 제품 드시면 금방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는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어쨌든지 용 좋습니다. 이게 이 백사방에 좀 또 배달받아 그냥 오래 좀 쓰자 그랬는데.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두골테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전 주약에 이 요소가마 탈출이나 좌골신경 토와갖고 예. 어제는 시가 오랍니다 이게. 그래 통증 심하고 먼 거리를 걷기도 바쁘고 예.
0: 그렇죠.
3: 그리고 다리가 내리 수한 턱마
0: 예.
3: 그러면서 예, 어떤 때는 정말 힘든다 서 있기도.
0: 아, 그게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빨리 노화되는 골격의 노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건강 장수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예, 그래서 이 두골테르 이미 쓴 분들도 좋고 선생님 강의도 듣고 그래 방송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 들어보고 이 약을 선택해서 어제는 쓴 지 몇 달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증이 그전 보기에 많이 완화됐습니다.
0: 아, 그렇죠. 통증이 완화돼야 예. 됩니다. 예, 예.
3: 그러니까 나가 조금씩 걸을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여러 면으로 효과가 알림이 이게 상당히 빨리 알립되다 이야기.
0: 그럼요.
3: 예, 그래서 계속 더 먹으려 하면서 오늘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건 저의 친구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이미 붕도 한 번 왔다 가고 그리고 그래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게 좀 괜찮네 했다는데 지금 이 혈압이 좀 높고
0: 예.
3: 그리고 소화계통이 좋지 않아요. 음식 먹으면 배가 붓고 하며 그리고 소배, 밤에 소배 잤단.
0: 예.
3: 그래, 이런 부위, 이 백사방 구복에 쓰면 어떻겠는지 해서 선생님하고 문의.
0: 아,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분이 백사방 구복에 아주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제 콤팥이 허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예. 나이가 점점 50대 그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전열선에 문제가 생긴 게 큰 문제인데요. 우리 모든 대사 그 평형을 유지하면서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대변을 통해 나가는 게 많은데 소변에 장애를 얻게 되게 되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금방 오장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심장에 직접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여기에 바로 황정이란 성분이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제품 빨리 선택하는 게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그럼 전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누구죠?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두고팔 좀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여기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면 요축한판 탈출돼서
0: 예.
4: 눈이 둥글 것이니 골짜면 자꾸 한 가다 안 깨지면 밤에 일어난 특기에 손을 탈출하고 이래서 내가 지금 두고 탈 선택을 쓰고 한지 많이 나사진 게 좀 알긴다, 지금.
0: 예.

0: 두골태 본신이 강과 건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전방 골격통을 해결해서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말씀한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요. 예.
1: 예, 저 자꾸 손 나던 것도 많이 났고, 이 허술.

0: 이번에 우대 정책이 93 우대 활동 이어서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투걸 때는 12각에 15각을 줍니다. 예.
1: 고맙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반하고 그 제가
0: 두 걸 때
3: 한 잔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예, 제가 먼저 두 걸째로 한두 달 먼저 쓰고, 예. 이, 뭐니까, 이, 바르고, 먹고, 아까, 나, 효과 많이 줬을 때다.
0: 그렇죠.
3: 예, 그래, 어찌간, 이, 보통, 이, 고가병 약들은, 위를 좀 자극하고, 예, 좀 밥맛이 떨어지고, 예, 조금 쓰고, 끼를 제끔은,
0: 그렇죠.
3: 그렇지 않을 때다.
0: 예,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일상하자입니다.
3: 예. 그 개미들 영양가가 얼마나 없어.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내 그거, 두 달 반 먹고서 백자반 같이 먹고, 어느 한 너도 대달 먹었는데, 맥도 나고 밥을 잘 먹고, 예. 또 백자반을 하나를 한번 저녁마다 이렇게 뭐 한번 한 대씩 딱 먹고 할까나.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또 요거 바르고, 또 마사지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개미하고 먹고 이랬거나, 예. 어쨌든 좀 맥이 나고, 예. 이 고가병이, 이게 바른 게 난 손가락에, 네 들 수 있었는데, 이게 손가락에서는 내리하고 붓는 게 싹 내려서 예.
0: 그게 내린다는 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예.
3: 예. 예, 보통 이 약이 이런 병은 잘 치료해야 된다.
0: 류마티스 관절염이 구체 증상 가운데 마디마다 그 부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해결 잘 받지 않는데 이 제품이 해결받는 건 대단하죠.
3: 예,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까까방이 지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향이 애나지. 그래서 그냥 한 5분 10분 움직이고 놀기고 이래야 그거 약간 이렇게 칼질하고 이랬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자꾸 떨어지네 꽉 지지 못해서. 그래서 예, 부모님 백자방 산데 이번에는 그 두걸째로 예, 조금 사줘야 된다.
0: 예.
3: 좀 더 써야 되겠습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예, 예. 그렇게 손가락 마디가 부어날 정도로 그랬다면 지금 당분간에 좋다 해서 그거 완전히 그래서 어선 다 서, 그 치료 끝 이렇게 인정하지 마시고 료종을 네. 따라서 100일이 한 개 료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100일을 써줘야 될 겁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반에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경화가 심해서 머리가 흐리터고 나다만 그저 머리가 그저 바람 부는 것을 싹싹 하고 남이 그저 흔든 것을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고 맥이 그저 딱 떨어져서 꼼짝 못했습니다. 병력이 상실됐지. 빙샵 가질라 가도 무조건 가져가질리. 또 어쨌든 그저 그냥 멍해서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소화가 안 돼서 밥도 먹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저렇게 백자방 먹기도 편리하고 예. 밥 먹고 반 시간 그저 시간 두고 소리거려 잘 때 한번 먹고 빨대를 빨아먹고 하면 어느까지 잠든 것도 모르고 그리고 소백 그렇게 잤다고도 이렇고 그리고 경력이 돌아오고 맥이 온다.
0: 아, 그렇죠.
4: 아랫다리 그렇게 맥이 없던 게 맥이 오고 있고 예. 힘도 안으로 무슨 좀만 뭐 많이 온다.
0: 아, 그렇죠.
4: 예. 두골 팬도 경주 뭐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그리고 격선은 얼마 맞았겠습니까?
0: 아, 풍비수사를
4: 예. 또 얼마 맞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 없습니다. 그래 약을 먹으면 그도 한 이틀 먹으면 또 위를 자극해 재뿌리고 했는데 아, 이 약은 예. 위를 대비 더 봐주고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바르고 마사지하고 먹고 한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번번하게 정말 걸지도 못하는 게 어제 활동하고 그래도 5천 번씩 걸고 하거나 최소 액명 사신 것도 한 가지 해보면
0: 아 그럼요. 예.
4: 이 백년장 주약하고 이
0: 두갈대 관절 치료 제품
4: 예. 예. 그거 그래 놓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93의 활동은 또 영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4: 그 바지를 예. 좀 한계도를 좀 써볼까 하네 그랬는데.
0: 어,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가족은 백사방 약하고 두걸 때렸습니다 지금.
0: 예.
5: 예. 아, 저는, 저, 백사방 잡아, 고백에 어째 썼는가 하면은, 영이 정말 저는 런닝이 들어서니까 불편하다는 게 없습니다. 예, 밥은 그냥 맛이 없어 밥 못 먹고.

0: 높지, 또 소배 잦지, 그러면 또 혈압이 높지, 그러면 또 소화민에 해당되지 않아서 정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좀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서 이 백사방 고보경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에 어렸을 때 들어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게나 써보자고 소리. 그래서 이거 싸서 썼는데 어떤 의미 7달 넘었었습니다.
1: 아, 예.
0: 그런 게 오래 쓰고 볼까요? 진짜 예. 모든 면이 다 좋아질까 정말 누르고 막 사는 게 사는가 돌아온다 지금.
1: 어, 그렇죠. 아프지 예. 말고 움직일 예. 수 있고 잘 먹고 예. 잘 자고 잘 뭐 예.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고 대소변 제때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최고죠. 이 제품이 바로 그런 예.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아, 특히 제일 좋은 게 어떤 노래니 또 늙은이들이 집에서 살될까
1: 그렇죠.
0: 별로 예, 밥을 해 먹을 수 있을까 예, 이게 영통.
1: 아, 예.
0: 예. 이전에 예. 이 약을 쓰기 전에는 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그래. 어떤 때는 또 뭐 때로 또 막 어지럼증이나 넘어질까
1: 아,
0: 못하고 예, 이렇게 예. 힘들게 살아왔어.
1: 예.
0: 예, 그런 게 지금 이 약을 먹고서 제일 좋은 게 저절로 밥을 해 먹을 것 같아.
1: 예. 자리 말 수 있죠. 또 뇌관이 예, 기본으로서.
0: 예. 아바이, 예. 예. 아바이는 어떤 의 그 무슨가 골질증 시기에 요축한 파탈출이 어째서나 삐삐 걸린지 오랍니다.
1: 예.
0: 그래 론인에 들었을까 도구나미네 꼼짝 못하고 이 도마용 식사도 못하고 바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누워만 있고 이 계속 거리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약을 내 먹어보고 좋으니까, 이 백사방 구보약을 대접시킬까나.
1: 예.
0: 조금, 이 그런 식사도 잘하시고, 소배민에 갔던 것도 좀 많이 낫고.
1: 그래요.
0: 예, 소화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던 것도 많이 낫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전에 이 삐, 사척이 아픈 거는, 그냥 그저 약을 잡을까, 위를 자극하고 할까나, 어느 삐빈 또 뭐 약이 없다지 할까나, 포기했는데, 예, 선생님께서 이 두고 대약을 강의라는 것 듣고 어떤 어찌겠는가 하고 그래도 화장실 출입을 해야 되고 다 같아도 조금 나가야 되고
1: 그래야 되죠. 예, 예. 예.
0: 그문을 떨어야되는데 그렇게
1: 아하하, 그럼요.
0: 어떻게 하겠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마지막을 예, 두고 대약을 써보자고 또 손에서 모든 분들이 효과 좋다 했잖아. 예. 그래서 저는 3개월 썼습니다.
1: 아, 예.
0: 마지막으로 써본다고.
1: 예.
0: 그래 쓴 게 그렇었던 이야기라는 게 아, 위로 자극하는 가 하면 모르겠지. 그다음엔 또 그 바르고 안마하고 이런 약도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0: 지갑에
1: 예.
0: 쓰니까 나의 그래도 이렇게 잘해서 일어나는 게 조금 이렇게 쉽게 일어났고.
1: 그렇죠.
0: 지나니까.
1: 예. 예.
0: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아 그래 계속 화장실을 가고 정말 화장실을 못 가면 얼마나 그게 힘들지
1: 그게 큰일이죠. 기저귀 예, 찬다는 게 이게 예. 말이나 됩니까? 예예. 예.
0: 예. 그래 또 그래도 예, 계속 일어나서 처음에는 이래 배우고 집구설 이래 가서 화장실 출입을 했는데 지금은 석달 넘어 잡수 있고 바르고 이랬거나 열심히 정말
1: 열심히 치료했죠.
0: 예, 예.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서는 일어나는 게 좀 쉽게 일어나고 예.
1: 그렇죠.
0: 화장실도 쉽게 가고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허라고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또 예. 또 바깥으로 나가시겠다 해서 예. 또 그래 이렇게 좀 손을 쥐고서 이래 예. 나가서 막아가 조금 걸고 들어갈까
1: 바깥에 나가야 됩니다. 예. 걸어야 예. 됩니다. 예, 예.
0: 예.
1: 근데 그게 네, 지금 아이 되는 게 원래는 예. 문제인데
0: 활도 영 좋았을 때
1: 예. 예. 예. 예. 활도 좋습니다.
0: 약을, 예. 또 주문해서 예. 예, 특히 그걸 대학의 아바이를 좀 방식이 돼서 해보겠습니다.
1: 그렇죠. 그분이 예, 나이가 80 예, 됐습니까?
0: 예, 이제 곧만 80.
1: 곧만 80. 예, 그러면 예, 지금은 80이.
0: 살아야 되죠.
1: 그렇죠. 지금 80은 옛날에 뭐 50, 60대 예. 그 정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예. 일단 좋은 이런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게 되면 자기 돌로 예. 자립하다가 편하게 생활을 예.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이 계기가 바로 이 두 예. 가지 제품일 겁니다.
0: 딴 거는 몰라도 그 화장실 출입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1: 자기 돌 밥을 드시고 예. 화장실 출입하고 바깥 출입을 예. 하실 수 있고 이 정도까지 해보고 가져가면 됩니다.
0: 예. 예. 그래서 좀 장식일에 그거 대습해보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아,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정책이 예. 좋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미 저희들 지구에 나온 시간이 금년 1월 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동안 지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바르고 마사지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험하게 지나던 이런 관절통들이 거의 해결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황차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그것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레이펑스라면 잘 낫지 않은 질병에 속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자가 면역계통은 남들이 나를 와서 침범하는가 인정해서 자기절로 자가 면역계통을 파괴하는 이런 무선 제품의 무선 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풍한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제일 저기 발명 특허를 받은 거기에 이런 그 억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위에서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손가락 마디가 부어놨던 게 그게 싹 내리고 뭐 칼질하기도 쉽고 술질하기도 쉽고 이렇게 편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지금 투골테는 제일 펜털에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나왔지만 해도 통풍이라면 너무 어려운 질병이죠. 노산 수치가 올라가면서 특히 엄지발가락 거길 내서 발가락이 한 대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대 뿔뚝 빼 나오면서 그게 빼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아파서 그럴 때게 되면 제가 그 주위에 개별적인 분들이 이걸 하면서 시장 조사해 봤는데 힘들다 하게 되면 그 어느 쉽게 말하자면 그 여자들이 애 낳을 때 그런 통통과 비슷하게 이렇게 통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 더 한대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발뒤축 골가시가 있어서 발을 내리딛지 못합니다. 내리딛지 하게 되면 올리 바늘을 찔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파서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고관절 괴사, 고관절 구구타화이스를 하죠. 뭐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게 마구리뼈를 말합니다. 그게 괴사를 가져서 힘든 이렇게 어려운 질병을 여기서 다 포함해서 해결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국 넘어져서 상한 부위 이런 것도 젊었을 때 넘어졌는데 뭐 나이 들면서 그게 다시 뛰어나더라. 어떤 분들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상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외용과 구복이 결합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단백질 함량이 42 내지 6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형 운동 영양 보물 거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복방 그 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하게 되면 오징

0: 그 관절통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아팠던가 싶게 좋은 해결을 가져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흑개미를 중심해서 칭펑땅, 진주, 방귀 이런 성분은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고 소염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혈압을 온정시켜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백자방 구버객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에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죠?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콩콩콩 이야기방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도 재미있고 의미 깊은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0: 첫 번째 이야기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귀여운 갈색 돼지 비비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인의 정원 이야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갈색 돼지 비비.
1: 옛날 옛날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귀여운 갈색 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린 갈색 돼지는 점차 성장했지만 늘 마음이 울적했어요. 몸이 너무 야위고 말랐기 때문이에요.
0: 숲속 다른 돼지 친구들은 모두 포동포동 귀여웠는데 자기만 홀로 야위다 보니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이 들었어요.
1: 어느 날 숲속에 사는 돼지 아주머니가 갈색 돼지를 보고 걱정스레 말을 건넸어요.
2: 어이구, 갈색 돼지야. 넌 정말 너무 말랐구나. 마치 작은 원숭이처럼 말라보여.
0: 갈색 돼지는 놀라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 제가 정말 원숭이만큼이나 말라보여요?
1: 아주머니는 갈색 돼지가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해주며 다시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원숭이보다는 훨씬 더 통통해 보이는구나.
0: 이 짧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갈색 돼지는 열등감이 싹 사라지고 기분까지 한결 밝아졌어요. 갈색 돼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2: 세상에, 원숭이가 나보다 더 말랐다니 정말 놀랍구나. 나는 그렇게 야윈 게 아니었어.
1: 갈색 돼지는 자신이 원숭이들보다 통통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그 뒤로 누가 자신을 말랐다고 하면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2: 저는 그렇게 야위지 않았어요. 원숭이들보다 훨씬 통통해요.
1: 주변 친구들은 더 이상 갈색 돼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색 돼지는 누구를 만나든 자꾸 습관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부터 먼저 꺼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숲속 친구들은 그에게 비비라는 귀여운 별명을 지어줬고 모두 갈색 돼지 비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갈색 돼지는 이 별명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0: 갈색 돼지 비비는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2: 친구들이 나를 비비라고 불러도 괜찮아. 내가 비교하는 건 원숭이보다 더 통통하다는 증거이니까.
1: 세월이 흘러 비비도 어른 돼지로 자라 자신의 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숲속 가장 멋진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0: 했어요. 무대 위에 당당하게 서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의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멋지게 느껴졌어요. 자신감이 차넘친 비비는 숲속 오케스트라 꾀꼬리 단장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1: 단장님, 저는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0: 꾀꼬리 단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비비에게 말했어요.
1: 그래요, 좋아요. 그럼 먼저 노래 한 소절 불러보세요.
0: 비비는 힘껏 목소리를 내서 열심히 노래 불렀지만 꾀꼬리 단장님은 살짝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조언해줬어요.
1: 아직 노래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겠어요.
0: 결국 비비는 가수로 뽑히지 못해 크게 실망했어요. 하지만 속상한 마음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뒤 숲속에서 열린 새들의 음악회에서 까마귀의 독창 무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까마귀의 노래는 정말 듣기 거북했고 관중들도 아쉬워해 결국 까마귀는 무대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보던 회색 여우가 가볍게 한마디 던졌어요.
1: 비비가 노래를 불러도 저 까마귀보다는 훨씬 더 잘 부를 것 같아요.
0: 사실 이 말은 진심 어린 칭찬은 아니었지만 비비는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자신이 까마귀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사실만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그는 꾀꼬리 단장님이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알아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가수의 꿈을 포기했어요.
1: 며칠 뒤 비비는 길가 바위 위에 붙어있는 동물체육관 선수 모집 공고를 보았어요. 달리기, 높이뛰기 등 여러 종목 선수를 뽑는다는 글을 보고 비비는 멋진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경기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걸고 예쁜 꽃다발을 받는 선수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영광스럽고 멋지게 느껴졌어요.
0: 비비는 먼저 달리기 담당 선생님인 얼룩말을 찾아가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는 옛날에 늙은 거북이와 달리기 시합을 해 이겼다고 말했어요. 얼룩말 선생님은 웃으며 운동장에서 한 바퀴 달려보라고 했어요. 비비는 힘껏 달렸지만 체력이 부족하고 속도도 많이 느렸어요. 얼룩말 선생님은 비비에게 다른 알맞는 종목을 찾아보라고 따뜻하게 권유했어요.
1: 실망한 비비는 이틀 뒤 높이뛰기 담당 선생님인 회색 상냥을 찾았어요. 그는 비가 크게 내리던 어느 날 자신이 커다란 바위 오를 넘었던 일과 당시 작은 오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 바위를 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털어놓았어요.
0: 하지만 직접 높이뛰기를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산양 선생님도 역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며 비비의 마음에는 서운한 기분만 점점 쌓여갔어요.
1: 어느 날 비비는 평소처럼 자신보다 부족한 친구를 찾아 비교하며 위로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점차 비비와 어울리기 싫어하고 대화도 피했어요.
0: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꿈도 이루지 못하자 비비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남의 단점만 보며 잠시 만족감을 느끼다 보니 정작 자신의 부족함은 돌아보지 못하고 꿈을 향한 노력도 소홀히 했던 거예요.
1: 비비는 진정 진보하고 싶다면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치고 꾸준히 노력해서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0: 네, 친구들, 비비는 늘 자신보다 부족한 친구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남과 비교하며 자기 만족감을 찾다 보니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도 잃게 됐어요.
1: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남과 견주는 것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에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0: 고인의 정원.
1: 아주 오랜 옛날 한적한 마을에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 주인은 키가 아주 큰 거인이었는데 오랫동안 외출에 집을 비웠어요. 거인이 떠나 있는 동안 마을 아이들은 방과 후마다 이 정원으로 모여들었어요. 푸른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숨바꼭질하며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0: 계절마다 정원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봄이 오면 복숭아 나무에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온 정원에 향긋한 꽃내엄이 퍼졌어요.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열렸어요.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껏 웃고 뛰어놀았어요. 이곳은 모든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놀이터였어요.
1: 시간이 흘러 무려 7년 만에 거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원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을 보자 거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2: 누가 너희들더러 여기서 놀라고 했냐? 이 정원은 오직 나만의 공간이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와 놀 수 없어.
1: 다음 날 거인은 정원 주변에 높은 담장을 둘러쌓고 출입금지 현판까지 걸어놓았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이 정원에서 놀지 못하게 됐어요.
0: 아이들은 담장 밖에 서서 예전에 정원에서 함께 놀았던 즐거운 추억을 나누었어요.
1: 시간이 지나 마을 곳곳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들판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즐겁게 날아다녔어요. 하지만 거인의 정원만 여전히 차가운 겨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자 새들도 발걸음을 끊고 나무들도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거인은 넓은 집에 홀로 앉아 쓸쓸한 정원을 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2: 다른 곳에는 봄이 찾아왔는데 왜 우리 정원에만 아직 봄이 오지 않는 거지?
1: 어느 조용한 아침 잠들어 있던 거인은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밖에는 까치가 활기차게 지저귀고 있었고 오랜만에 듣는 새 울음소리에 거인은 정말 반가웠어요.
0: 이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부드러운 햇살이 창틈 사이로 스며들자 거인은 황급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담장 작은 틈을 통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정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1: 그리고 아이들이 나뭇가지에 앉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나무가 순식간에 생기를 되찾고 예쁜 꽃을 활짝 피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정원 곳곳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0: 하지만 정원 안에는 아직 겨울 같은 곳이 남아있었어요. 정원 가장 구석진 곳이었는데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곳에는 작은 아이가 홀로 서 있었는데 키가 작아 나뭇가지에 닿지 못했어요. 꽃 피지 않은 나무 아래에서 외롭게 눈물을 흘렸고 그 나무만 여전히 눈과 서리에 덮여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거인의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 거인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진 곳에는 기쁨도 봄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막았던 일을 깊이 후회한 거인은 조용히 집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0: 아이들은 거인을 보고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눈물 흘리는 어린아이는 거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거인은 작은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안아올려 나무에 앉혀줬어요.
1: 바로 그때 차갑기만 했던 나무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서리와 눈이 사라지고 가지 곳곳에 예쁜 꽃이 활짝 폈어요. 작은 아이는 거인의 목을 꽉 껴안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더 이상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인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2: 얘들아, 이제 이 넓은 정원은 모두 너희들의 놀이터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아.
1: 거인은 커다란 망치를 들고 직접 쌓았던 높은 담장을

네, 오늘은 PB의 이야기를 통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돌아보고 고인의 정문 이야기를 통해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웠어요. 자신의 마음을 곱게 가꾸고 작은 배려와 마음을 나눈다면 어디든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호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꽃과 나를 준비했습니다.

방실, 햇님 사랑 좋아, 포뜨리 방실. 엄마 아빠 따뜻한 사랑, 하도 좋아, 나도야 방실 방실. 꽃과나 손잡고 약속 하나 했대요. 방실 방실 웃음 서로 나누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

주덕과 모태동의 군대가 귀조를 거쳐 사천 남부의 고린 서영 일대에 들어와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요문휘가 놀라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홍군이 귀양으로 머리를 돌렸다는 소식이 닿았다. 그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그런데 4월 말이 되자 홍군이 갑자기 금사강 남쪽 기슭에 이르러 그의 집안을 위협하고 있었다. 료문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줌 남은 세력마저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 얼마 안 남은 경력마저 싸움에 밀어넣는다면 제게는 제쳐두고 안마저도 지킬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또 어쩐단 말인가. 홍군은 다른 세력들과 달랐다. 토호를 치고 땅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었다. 동지가 뒤집혔는데 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머리를 굴려보아도 뾰족한 수가 생기질 않았다. 한창 생각에 빠져있는데 참모장이 말했다. 군장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홍군이 오는 게 꼭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일이란 말인가? 료문휘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우리가 이 코딱지만한 동네에 처박힌 지가 언제입니까?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대체 언제쯤 얼굴을 돌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공상군이 왔으니 이제 장계석한테 총과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지요. 떳떳하게 군대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입니다. 일대는 산과 물로 가로막힌 데다가 지형이 험합니다. 게다가 홍군은 지금 석달개가 걸었던 전멸의 길을 걷고 있지요. 우리가 잘 맞고 설악이 남쪽에서 압력을 가해온다면 주덕과 모태동을 잡기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계석이 군장님을 성도로 모셔갈지도 모르죠.

0: 정유희가 들어보니 꽤나 그럴싸하였다. 모처럼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기운을 차리고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금사각을 첫 번째 방어선으로 하고 대도하를 두 번째 방어선으로 삼아 홍군이 가는 길을 막기로 하였다. 한편 그는 이런저런 부대 번호를 새로 새겨 우에다 보고하고 돈과 군수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준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홍군이 들이닥치었다. 금사강을 건너 회리를 포위하고 남쪽으로 계속 전진해온 것이다. 류문휘는 가슴이 두근거려 안절부절 못했다. 이때 장계상한테서 전보가 날아왔다. 대도하는 전연 요사이니 공산군이 절대 넘을 수가 없다. 설악 정주희가 이끄는 10만 대군이 뒤를 쫓고 있으니 형이 부하들을 잘 이끌어 물샐 틈 없이 막아줘야 한다. 반드시 공산군을 대도와 남쪽에서 무찔러야 할 것이다. 만약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기필코 군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전보는 매서운 말로 끝을 맺었다. 류문휘는 불안해 났다. 대도하를 지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마쳤다고 하지만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는 유문이도 몰랐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서성거리다가 백목령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서 참무장을 불러오지. 류문이가 고개를 돌려 부관을 보고 말했다. 조금 지나 키가 꽁초한 참무장이 들어왔다. 약삭발라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는 젊은이었다. 장참모장, 자네는 우리가 대도하에서 홍군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참모장은 아주 자신있게 넘쳐 대답을 했다. 네, 날개가 돋치지 않은 이상 홍군은 대도하를 넘을 수가 없을 겁니다.
1: 아직 그렇게 자신할 때는 아니야. 어디 병력이 허술한 곳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0: 빈틈없이 잘 배치해놓았습니다. 부림에서 노정교 서쪽에 이르는 구간에 3개 열을 보냈으니 비슷합니다. 지금 21군 왕택준의 려가 성도를 떠나 부림을 지키러 오고 있으니 우리 병력은 더 넉넉해질 겁니다. 류문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1: 장계석이 또 전부를 보내진 않았나?
0: 네, 보내왔습니다. 날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무장은 짜증스러운 듯 전보문을 넘겨주었다. 전보에는 대도하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었다.
1: 대도하의 방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래 몇 가지를 거듭 강조한다. 첫째, 남쪽 기슭에는 나룻배를 포함한 강을 건너는데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없애라. 둘째, 남쪽 기슭 민간에는 양식을 부관으로 운송을 하고 공산군의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마을을 비우라. 셋째, 사계를 정리하라. 적들이 숨거나 몰래 다가올 수 없도록 남쪽 기슭에 있는 집들을 모두 태워라.
0: 류문휘가 전부를 참모장에게 돌려주면서 물었다.
1: 이대로 집행하지 않았나?
0: 우리가 철저했는지 걱정이 되나 봅니다.
1: 하긴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될 일이지.
0: 그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1: 특히 배는 남쪽 기슭에 한 척도 남아서는 안 된다고.
0: 네, 벌써 여러 번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1: 너무 믿어서는 안 돼.
0: 류문휘가 고개를 저었다.
1: 검사강도 잘 막는다고 했지만은 홍군은 쪽배 몇 척을 구하지 않았나?
0: 예, 알겠습니다. 구석구석 잘 살펴보죠. 요문이는 뚜벅뚜벅 몇 걸음 서성거리더니 뚝 멈추었었다.
1: 양섬의 군대는 어디까지 왔다던가?
0: 동창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미 건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참모장은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1: 양섬은 자신감이 넘쳐나 봅니다. 걸핏하면 이번 대도와 결전에 낙병장이 되겠다고 큰소리랍니다. 뭐라고? 낙병장?
0: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낙병장 어쩌고 하는 장위원장 전보를 받고 기가 살았겠지요? 요문휘는 콧방귀를 끼면서 대꾸했다.
1: 그야 모르는 일이지. 결국

0: 누가 낙병장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해. 준비하게 전선에 나가봐야겠네.
1: 오늘 가시려고요?
0: 그래.
1: 요문 위에 누룩구레하고 처치환 얼굴이 약간 불그레해지는 듯 싶었다. 진정한 지옥은 인간 세상으로서 전설에서 말하는 지옥보다 더 무섭다. 야장공이었던 한 사람이 홍군 소대를 거느리고 지옥의 문을 연다. 월서성에는 이족과 한족이 섞여 살았는데 오늘 이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 기름 부은 소처럼 들끓었다. 날 밝기 전 월서 현장은 관리들과 류문회 두 개 연을 데리고 도망을 치었고 김우래가 선두련을 이끌고 월서성을 점령했던 것이다. 월서성 중심에는 네 거리의 벽에는 포고가 하나 붙었다. 중국 노농홍군 총사령부 포고. 중국 노농홍군은 여러 힘없는 민족을 해방하는 군대다. 한족과 이족은 모두 형제고 혈육이다. 악독한 사천 군벌은 이족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온갖 세금을 몰렸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홍군은 장장에 오른 뒤에 파죽 지세로 여기 사천 서부에 이르렀다. 우리 홍군은 이족이 지닌 풍습을 존중한다. 홍군은 백성의 실 한 올이 쌀 한 톨 빼앗지 않으며 양식을 공평하게 사고 팔며 값을 넉넉히 지낸다. 그러니 이족인민들은 의심하거나 겁내지 말라. 어서 뭉쳐서 함께 군부를 몰아내고 저마다 민족 정부를 세워 자기 민족을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자.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이루어 다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자. 바라건대 이 이야기를 사천 서부에 널리 알리라. 중국 노노홍군 총사령 주덕. 많은 사람들이 포고 아래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가난한 농민, 장사꾼, 점원, 청년과 학생들, 어린이 할 것 없이 서로 앞으로 나가려고 밀고 닥치었다. 포고를 보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홍군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도 많았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얻어듣거나 홍군의 생김새를 살펴보고서 이 사람들이 어떤 군대인지 짐작을 했다. 사람들은 김우래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팔각모자에 달린 붉은 별과 집신, 얼굴과 총을 번갈아 보았다. 이족들은 인도 사람들처럼 머리에 터번을 칭칭 감고 무릎까지 오는 양털 망토를 걸친 채 맨발로 서 있었다.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신기하게 보다가 김우래와 눈길이 마주치기도 하면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우래는 사람들 앞에서 보고에 적힌 내용을 설명을 했다. 사람들은 김우래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한창 연설을 하고 있는데 기병통신원이 와서 경위를 붙였다.
2: 영장 동지, 团장 동지가 어서 감옥문을 열고 사람들을 내보내라십니다.
1: 김우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람들 속을 비집고 나와 큰 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감옥문을 연다는 말에 모여든 사람들도 우르르 김우래 뒤로 따라 붙었다. 문을 연 점포도 얼마쯤 되는데 검은 널문을 빠끔하게 열고 더러 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허름한 현관안은 북쪽 거리 막치기에 있었다. 국민당 회장이 그려진 높다란 벽이 문 앞에 있었는데 네, 의, 렴, 치는 나라를 지탱하는 네 기둥이며 이 기둥이 뽑히면 나라가 망한다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 장계석이 새 생활 운동을 벌인 뒤로부터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글이었다. 관아에 들어서니 선두련 전사들이 한창 현 정부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 어느 현소재지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하는 일이었다. 전사들은 서류를 한 묶음 한 묶음 불에 던져놓았다. 종이와 검은 재들이 온대로 흔들었다.

0: 이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삼베도로 가라고 하죠? 김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양미규가 소리를 쳤다. 삼배장! 삼배장! 양미규가 몇 번이나 불렀지만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목청을 더 높이었다. 두철추 동지, 귀가 먹었습니까? 타오르는 불 곁에서 검실검실하고 키가 작달막한 사내가 달려나왔다. 주은이에서 입단 두철추였다. 그는 땀투성이가 된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도사부, 망치질을 하면서 귀가 먹었나 보군. 김오래가 우스게 소리를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두철추가 땀을 훔치며 웃었다. 배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익숙지 못한 모양새였다. 그는 주은이에서 입대하자마자 반장이 되었는데 사람을 이끌 줄 알았고 용감하게 잘 싸워 얼마 전 배장이 되었다. 영장이 우리도로 감옥을 부설합니다. 당신의 삼패가 가서요. 두철추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웃으면서 김우래에게 말했다. 영장 동지, 저는 동지보다 계급이 낮습니다. 이제 도사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남들이 절 철추라고 부른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아. 그럼 앞으로 두동지라고 부르지, 어? 이어 김우래가 말했다. 이곳에 사는 이족 동포들은 크나큰 차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족이든 한족이든 모두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두철추는 호루라기를 불어 대오를 모은 후에 관아를 나섰다. 감옥은 관아 서쪽에 작은 광장에 있었다. 가시철망을 두른 높다란 담이 제법 무시무시하였다. 두철추는 홍군 전사들을 이끌고 철문 앞에 이르렀다. 광장은 구경 나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두철추와 전사들이 벽돌과 돌멩이로 번갈아 문을 내리쳤지만은 철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한창 속이 달아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1: 제법 묵직한 놈을 가져왔네.
0: 마을 사람들 몇이 큰 말뚝을 들고 왔다. 두철추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는 말뚝을 받아 전사들과 함께 철문을 마스기 시작하였다. 곧 커다란 자물쇠가 땅에 떨어지더니 철문이 쿵 하고 열리었다. 안으로 커다란 감방이 쭉 늘어서 있었다. 문어구에 들어서기 무섭게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창살을 따라 안을 들여다본 두철추는 깜짝 놀랐다.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들 겨롭대처럼 말라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머리는 어찌나 긴지 한 발은 돼 보였다. 겨우 헝겊조박을 걸친 사람도 있고 알몸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꼼짝 않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두철추가 다급하게 외쳤다.
2: 우리는 홍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0: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철추는 전사들에게 감방문을 부수라고 소리치고는 자신도 쇠몽둥이로 자물쇠를 내리쳤다.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둡고 눅눅한 바닥에 오줌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구리고 썩은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감방의 사람들은 멍하니 두철추를 쳐다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6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 학계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연간 그 합작사 계통에서 예, 사업하시다가 후에는 또 무역사업도 했고 또 늦깎이로 예, 시와 시조 수필을 창작하고 있는 정금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예, 그럼 오늘도 먼저 정금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정금련 시인은 예, 연변시조협회 회원이고 1957년 3월에 예, 연기련 태양향 태흥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태흥사학교를 거쳐 태흥중학교를 다니다가 조양천 제1중학교를 다녔고 1978년부터 연길시 조양천진 공소합작사에서 사업하셨습니다. 1998년부터 무역사업에 종사했고 2020년부터 늦깎이로 문학을 사랑하면서 시조시 수필을 창작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수십 편의 작품을 여러 공개 간물에 발표했습니다.
0: 네, 정금련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요?
1: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무역사업을 20년간 해왔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며 다녔고 물건 구매와 수지창, 문창 제작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참으로 이 긴 시간 동안 오직 사업에 매몰된 채 나라는 존재감 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성취할 때마다 나는 누구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어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장 문을 닫게 되면서 그래서 수십만 원이 재고가 남고 공장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나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찾아온 허탈감과 마음의 공백을 메우려고 문학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미루었던 어릴 적 꿈을 향한 열망이 시를 써야 한다는 깊은 충동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 후 시와 수필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삶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소중한 성과들을 딛고 일어서서 나의 시 세계에 온 마음을 쏟았으며 밑바닥에서부터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의 해탈이자 정화의 시간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감각과 감동, 아픔을 꺼내어 씻어내는 정화작업이라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수련입니다. 책을 읽고 시를 쓰는 순간만은 옛 추억과 이어지고 나의 꿈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수련의 경지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며 나를 치유하는 경이로움으로 살았으며 마침내 우울증과 고독의 아픔에서 해탈되었습니다. 글 쓰는 시간은 결국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며 나를 온전하게 완성해가는 마음이 안식처이며 기쁨이고 만년의 행복입니다.
0: 네, 정금련의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도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맷돌입니다.
2: 맷돌 정금련.

0: 오늘 민속 박물관에서 마주친 맷돌. 엄마 맷돌. 붓강냉이 풀쭉 푸른 천공 비지. 돌고 돌아 보릿고개 오르고 올라 서골령 대골령. 잔밥들 위에 이고 지고 온 맷돌 한 매.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다슬고 다슬고 또 다슬어. 손때 묻어 더 정겨운 어처구니. 고향 엄마의 앙상한 뼈로 남았다. 엄마의 맷돌은 불효자식 이 딸 먹는 맘속에서 오늘도 돌고 돈다.
1: 예, 지금 예, 시인은 민속박물관에서 마주친 맷돌을 보면서 엄마의 맷돌을 생각합니다. 엄마가 한가정 식소를 먹여 살리려고 북강냉이 불죽, 푸른 청콩비지, 이런 것을 맷돌을 갈아 만들면서 그 험한 보리고개를 넘기던 일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무거운 맷돌을 이거지고 소골령, 대골령 잔밥들 위해 넘어온 맷돌 한 매를 우리 집이 걸어온 역사로 엄마의 삶이 고단함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다슬고 다슬고 또 다슬어 손때 묻어 더 정겨운 어처구니를 시적으로 승화시켜 고향 엄마의 앙상한 뼈로 행상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에 마지막 연에서 또 한술 더 뜹니다. 오 엄마의 맷돌은 불효자식 이 딸 멍든 맘속이 오늘도 돌고 돈다. 결국에 엄마의 맷돌은 우리 집 역사의 견증자이고 엄마의 고단한 생활의 궤적을 그어낸 엄마의 사랑의 증거물이자 내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돌고 도는 사랑의 아픈 추억입니다. 네, 좋은 시입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김치돌입니다.
0: 김치돌 정금련. 고향 구수와 버들방천에서 하찮은 찰돌을 엄마는 주워왔다. 그 무게 속에서 하늘 품어준 바람결이 천만년 향기로 흘러 흘러나온다. 기다린 연근인 소리 맛과 멋 그 갈림길에 김치 항아리 줄서 행진한다. 곰삭고 곰사가 고독과 함께 멍들었지만 고향 엄마의 김치돌은 대를 잇고 있으니 고향의 김치맛 듬뿍 흠뿍 만방에 펼쳐지게 한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엄마의 김치돌이여.
1: 예, 이 시는 예, 어머니가 고향 버들방천에서 주워온 그 평범한 돌, 예, 찰돌, 예, 그 돌이 김치돌로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예, 담글 때 위에 눌러두는 돌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세월과 정성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고향의 맛을 간직한 존재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고향 구수와 버들방천에서 시작해 고향 엄마의 김치돌로 이어지는 이미지는 시적 화자에게 김치돌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고향과 어머니라는 근원을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만년 향기, 기다림 연근은 소리, 곰삭고 곰사가 등의 표현이 오랜 시간 동안 김치와 함께 익어온 돌이 깊은 내공과 그 속에 배어든 정성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고독과 함께 멍들었지만 이라는 그 구절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김치돌의 외로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또 마지막 연에서의 대를 잇고 있으니라고 말하며 그 가치와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그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구멍난

0: 시간 속으로입니다.
1: 구멍난 시간 속으로 정금련 하얀 순정 면사포를 펴보이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존재 제 한 몸 타버리는 줄도 모르고 분화비는 불길로 날의 바닥이었다. 얼마나 그 얼마나 파도소리 그리웠으면 달팽이는 나뭇가지에 올라 소라의 귀 열고 있었을까. 바람 한 번 잡지 못하고 먼 별빛 향해 빈 가슴 두드리는 삼천 하늘. 안개 감긴 눈 멍들어도 오아시스 빈 그림자에 무지개로 피어나 눈빛 한 세상 감싸면 좋겠네. 그 그늘 밑에 답 빗기였다.
2: 예, 깊은 울림이 있는 시입니다. 시의 구멍난 시간 속으로는 존재와 상실 그리고 그리움의 본질을 예,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 연에서는 예, 순수함, 그러니까 흰 면사포의 이 표현, 순수함이 순간적으로 쓰러지는 이슬 같은 존재. 분화비는 자신의 소멸도 모른 채 불길로 날아든 운명적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예, 달팽이가 파도소를 그리워하며 나뭇가지에 올라 소라의 길을 열었다는 역설. 한계를 가진 이 존재가 닿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한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련에서는 이 바람 한번 붙잡지 못하고 먼 별빛을 향해 빈 가슴을 두드리는 삼천하늘. 안개 낀 눈이 멍들었지만 오아시스의 빈 그림자 위에 무지개로 피어나 세상을 감싸길 바라는 마지막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향에서는 이 그 그늘 밑에 탑 빗기였다. 그러니까 모든 갈망과 고통 끝에 드리운 어떤 무거운 침묵 혹은 성찰의 순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간의 구멍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이 결국 자신이 상처마저 아름다운 무지개로 승화시키려는 몸부림으로 읽힙니다. 특히 달팽이와 소라의 이미지는 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장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의 제목은 삶의 터널입니다.
1: 삶의 터널 정금련. 들녘의 황금빛 늦가을이 고단한 비탈길 걸터앉아 흐느끼는 잎새 보듬는다. 선역에 저무는 여행길, 동행 없는 고독의 그림자, 그리움을 달빛에 걸어둔다. 기억의 활주로에 머리푼 파도가 바위 때리며 가는데 세월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갈라터진 암벽 사이 불이 내린 무인도 풀벌레 아픈 사연 달랠 길 없구나. 저 높은 하늘의 솜털 같은 흰 구름만 요요히 떠다니고 삶은 꽃길만 있는 것 아니다.

이 앞에 시의 구멍난 시간 속으로가 존재의 소멸과 갈망의 행위상학적 차원을 탐구했다면 이번에 이 시는 이 삶의 구체적인 려전과 그 고단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로 읽힙니다. 천년에서의 늦가을 들녘의 황금빛 풍경이 고단한 비탈길에 글타앉아 흐느끼는 잎새를 보드는 모습 그리고 자연이 위로자가 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에서의 서쪽으로 저무는 여행길 동행 없는 고독의 그림자가 그리움을 달빛에 걸어둡니다. 외로움을 달빛이란 은유적 공간에 매다는 이미지가 섬세합니다. 세 번째 면에서는 기억의 활주로에 머리푼 파도가 바위를 때리며 가는데 세월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시간의 무심함과 기억의 경랑이 대비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면에서는 갈라터진 암벽 사이 뿌리내린 무인도 풀벌레의 그 아픈 사연을 달랠 길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존재들이 고통이 절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의 저 높은 하늘이 솜털 같은 흰 구름만 유유히 떠다니고 삶은 꽃길만 있는 것 아니라는 그 선언으로의 마무리됐는데 고통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삶의 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시인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0: 예,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1: 첫눈, 정금련. 손백의 침묵 잉태한 밤하늘의 산실은 얼마나 깊은 고요였기에 해와 달을 외면한 채 하얀 숨결 내뿜는가. 시간의 망각 속에 손가락을 잡는 이도 지쳐하는데 철들고 품은 저 대지 위에 창공을 가르는 광휘의 신화로 어머니의 흰 보선발이 지나간다. 얼어붙은 시간이 흔들리면 밤새

0: 이 시인은 이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은유로 지금 펼쳐 보여주면서도 그 모든 이미지가 결국 하나의 중심 모성애로 수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밤하늘이 산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숨결, 이것은 탄생의 신비,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어머니 흰 벗은발, 이것은 이 가장 가깝고 정겹고 따뜻한 존재의 흔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별을 빠쓴 마지막 생명의 편지, 이 식구는 이 우주의 시간을 응축한 절박한 메시지를 말하고, 영원한 모성애의 재물, 이 식구는 이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돕고 감싸는 사랑을 말하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 겹치면서 천우는 이 단순히 가상현상을 넘어 시간과 생명과 사랑이 교차하는 거대한 상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얼어붙은 시간이 흔들리면 이라는 구절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련은 마치 우주적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 눈송이 하나하나로 결정화되어 내리는 장면 같아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소낙비입니다.
2: 소낙비 정금련. 무지개 빗긴 저 언덕, 노을에 쌓인 놀빛의 열기가 강가에 녹일 때, 억새는 떨림 보듬고 물오리는 한숨에 허덕인다. 빗줄기 세월 때리니 뿌리들 몸을 풀어 잎새 사이 시린 꿈 논일고, 열매는 가지에 걸려 잉태에 쓰라린 꿈꾸네. 뒤늦은 후에 가슴치는 후레자, 개구리 조아리는 울음, 아리숭한 숨결 속에 강물은 흐르고 흘러간다. 억척 같은 돌들도 모난 정에 맞은 듯 소리 없이 다스러 가는데, 별을 갈아먹는 동통은 저 여인의 가슴을 허비네. 무심히 떠나는 구름도 세월을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만 세월 잡고 놓지 못하니.

예, 이 시는 흥룡강심은 2026년 1월에 발표된 작품인데 앞에서 첫눈이 지목과 고요 속에서 모성애가 내려간 장면이었던 이번에 이 소낙교라는 시는 이 때림과 허덕임, 쓰라림, 동통 같은 이 단어들이 폭풍처럼 힘을 합칩니다. 특히 인상적인 구절들을 짚어보면 이 비줄기 세월 때리니 뿌리들 몸을 풀어 이 즉 세월이라는 폭력처럼 느껴지는 비가 내리자 오히려 뿌리들은 몸을 푼다고 합니다. 고통이 오히려 생명을 일깨우는 역설이죠. 그리고 열매는 가지에 걸려 잉태의 쓰라림 꿈꾸니 즉 열매라는 결실조차도 잉태의 쓰라림을 꿈꾼다는 표현이 너무나 애절합니다. 탄생과 고통이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억척 같은 돌들도 모난정에 맞은 듯 소리 없이 다스려 가는데 이런 식구들은 가장 그 단단한 돌들조차 시간 앞에서는 달아가는 것을 시는 모난정에 맞는 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자의 감정 정자 정자 자체가 돌을 갈아내는 원인이 된다는 그 해석이 가슴 아픈다. 그리고 뼈를 갈아먹는 동통은 저 여인이 가슴을 허비니 이 식구는 이 시의 핵심적인 고통의 주체는 저 여인입니다. 누군가의 삶 전체를 소진시키는 고통이 마치 뼈를 갉아먹는 듯하다는 비유가 처절합니다. 무심히 떠다니는 구름도 세월을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만 세월 잡고 놓지 못하네. 이 구절은 마지막 연에서 이 구절은 마지막 연인데 시인이 구름

0: 이름조차 세월을 따르지 못한다고 노련. 그런데도 유독 인간만이 세월을 붙잡으려 발버둥 친다는, 즉 시간 앞에서의 그 무력함과 집착을 고발. 천눈이 어머니 흰 버선발로 대표되는 포근하고 희생적인 모성애 세계였다면, 소낙비는 그 모성애 리면에 감춰진 뼈를 갉아먹는 동통을 드러나게 드러내시라고 느껴집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이슬입니다.
2: 이슬, 정금련. 한순간이라도 우아하고 그리고 예쁘게 햇볕 한올일지라도 그 찬란한 등에 업혀 한 찰나로 승화하고 싶어진다. 그 아름다운 서방, 삼복철 촉촉한 느낌과 더불어 보잘것없는 풀들의 생명과 함께 새벽의 축복 잔치 한마당 펼쳐진다. 그 투명 속에 쏙 빠져 맘과 맘 다리 건너본다.
0: 예, 이 시는 이슬방울이 순간적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포착해서 삶의 찰나를 승화시키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삼복철의 그 촉촉함과 새벽의 축복 속에서 보잘것없는 풀들까지도 하나 되는 장면을 그립니다. 이슬방울에 비친 한 줄기 햇살, 그 짧고 찬란한 순간 속에서 영혼을 꿈꾸는 마음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촉촉하게 살아있는 풀잎들과 함께 새벽의 축복이 펼쳐지는 장면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고요하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 투명한 세계에 빠져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는다는 표현이 특히 인상 깊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들까지도 하나의 찬란한 순간으로 승화되는 경험, 그것이야말로 시가 전한 가장 따뜻한 위로인 것 같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하실 제목은 미로의 터널입니다.
1: 미로의 터널. 정금련. 고즈넉한 고요가 암자의 안녕 부른다. 숲속 이슬의 속삭임도 살포시 보듬는 햇살에 하얗게 쌓여간다. 가시꽃에 반한 련정, 물거품에 사그라진 애절한 농도가 산끈을 접는다. 가슴 찢는 한숨 타고 오수 떠난 별빛 한 줌이 조각달에 걸려 구름 속을 누빈다. 세월이 주는 선물, 가을의 그윽한 향기, 풍요로운 열매 익어간다.
2: 이분이 씨, 그 터널이란 말이, 예,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시는 예, 미로라는 제목과 달리 오히려 길을 찾아가는 내면의 여정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련에서는 이 고요와 안녕, 이슬과 햇살 같은 대조적인 이미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살포시 보듬는 햇살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예, 특히 그 부드럽고 정겹습니다. 그리고 고요 속에서도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련에서는 이 예, 가시꽃의 반한 연정과 물거품에 사라진 애절한 농도라는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가시꽃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물거품은 덧없이 사라진 애틋한 감정을 상징한 듯합니다. 그렇게 쌓인 한과 슬픔을 상끈으로 형상화해서 무게감을 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주적인 상상력으로 확장됩니다. 가슴 찢는 한숨이라든가 우주 떠난 별빛 한줌이라든가 조각달에 걸린 달, 이런 건 개인의 아픔이 우주의 차원으로 승화되는 느낌입니다. 고통조차도 시적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모든 여정이 세월이 주는 선물로 수렴됩니다. 가을이 극한 향기와 풍요로운 열매는 미로 같은 터널을 지나온 이에게 찾아오는 성숙과 결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상처와 방황을 거쳐 궁극적으로 성숙과 풍요로움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로의 터널은 곧 인생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기다려지는 마음입니다.
1: 기다려지는 마음. 정금련. 기우뚱하는 산자락에 여름의 신음소리 간간하다. 콩밭에 촉 처진 풀잎에 호민날이 불빛 번쩍이며 흙가죽에서 오간다. 검은 구름의 숨바꼭질에 하늘은 우박 퍼붓고 구름은 떨고 있다. 불더위 속 영혼 심쳐 비 내리는 기적으로 황혼삼도 갈증 분다. 이 땅 위에 오곡백과 익어갈 때 더불어 걸어가는 세상, 가을이 그려주는 화폭에 밝은 빛 한 점 찍어 올린다.
2: 예, 이 시는 예, 기다림이 고통보다는 그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결실이 아름다움과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지는 마음이라는 제목처럼 이 기다림 자체가 이미 희망으로 충만해 있는 시라고 느껴집니다. 여름이 신음소리, 여름이 신음소리 내는데 호미날이 불빛 번쩍이고 막 그 호미질을 하는데 홀련 하늘에서 우박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황혼 갈증 푼다고 합니다. 시가에 비약이 크고 락차가 심합니다. 나중에는 이 땅 위에 오곡백과 익어갑니다. 결국에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결실이죠. 이분의 시는 이런 결혈이 그 작품이 꽤 많습니다. 제목부터 무슨 무슨 터널, 그러니까 긴 동굴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 좀 늦깎이로 시공부를 시작하니까

0: 늦었구나 생각하면서도 작업성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 또 이분이 그 인생 경력 보면은 사업이 가라앉게 되니까 그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것도 예, 터널로 예, 상징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예, 시제가 있고 노력 또한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만풍년을 안아올 만년이 이쁜 노을이 펼쳐지겠죠. 화이팅 불러주고 싶으면서도 조급증을 삼가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오늘은 정금연 시인의 천리성이 담긴 시 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시 해설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이 시간 시 랑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29일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문화, 민족 단결, 문화관광 상업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3: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 활동이 룡장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길 동부범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명정 등경팀과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실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마감전을 치릅니다. 우승을 다투는 판가리 싸움입니다. 29일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펼쳐졌습니다. 근 만 명 선수들이 변경도시 경기 코스에서 즐겁게 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문화, 민족 단결, 문화관광 상업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으며 아름다운 변경도시가 새 매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곧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화룡시에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 달리기 장비와 우비를 갖춘 선수들이 출발선에 모여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전민 운동 열기로 가득한 도시 활력과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흥겨운 노래와 조선족 전통춤이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대회가 정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6세부터 71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18km 건강 달리기와 5km 즐겁게 달리기 두 가지 종목으로 나뉘었습니다. 건강 달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을 기점과 종점으로 문화로, 인민거리, 334 국도를 통과하고 즐겁게 달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에서 출발해 해란로를 종점으로 했습니다. 각 업종, 각 연령층의 운동 애호가들이 변경도시의 깨끗하고 넓은 도시 도로를 질주하며 화룡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과 변경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참가 선수 진원길입니다. 우리는 화룡 건강 달리기에 참가하려고 할빈에서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달리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참가했으며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현지 음식 문화와 민족 특색을 체험하고 화룡 주변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치열한 각축전 끝에 18km 건강 달리기 남자조에서는 반세세 선수가 57분 18초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조에서는 장천 선수가 1시간 8분 44초 성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참가 선수 반세세입니다. 화룡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코스가 평탄하고 주민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으며 화룡의 경치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도 화룡에 와서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제1회 화룡 국제 하프 마라손 대회 개최 이후 화룡시는 대회 운영 경험을 쌓고 경기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새롭게 승격된 전민 달리기는 참가 범위가 더 넓고 참여도가 높으며 대중 토대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화룡시 당위 선전부 화룡시 문화

0: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체육 사업과 책임자 구립지입니다. 변경 달리기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달리기 경기를 넘어 활용해 변경 풍모, 민속문화, 특색 산업을 함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심층 융합을 추진해 경기를 통한 문화관광의 활성화, 민족 단결 촉진, 지역 발전 촉진 효과를 실현하렵니다. 경기 기간 활용시는 가두 사회구역,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를 동원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구간 곳곳에서는 사물놀이, 상모춤,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 공연이 펼쳐져 경기의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몰입식 운동 체험 속에서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실천하며 변경 지역 여러 민족 대중에 단결되고 조화로우며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활용시 미네가두 해민사회구역 협조처리원 리비입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로 전 과정에 참여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여러 민족 대중이 운동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번 경기의 인기를 바탕으로 활용시는 붉은해 광장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특색미식 전시, 농특산물 선전 등 개를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선수와 주민들이 광장에서 휴식하고 전시를 체험하며 활용의 생활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인기를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바꿔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향촌진흥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시 문물보호연구중심 사업일꾼 장년입니다. 저희 부스에서는 발해 중경국가 고고유적공원 자체 개발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창의 제품은 명두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논물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제가 들고 있는 구리 거울은 현재 길림성 박물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발해 유적공원을 알리고 발해국 역사와 활용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활용시 옥봉 양봉장 판매원 오문려입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를 통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이 저희 꿀을 알고 활용의 풍토 인정을 체험하며 좋은 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용 주민 전호연입니다. 방학이어서 친구들과 놀러 왔는데 요즘 고향에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광장에는 무형문화재 전시가 열렸네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데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정말 알차고 즐겁습니다. 고향이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는 활용시가 전민 건강 운동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체육을 보급한 생생한 실천이자 변경 우세를 살려 흥변 부민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키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경기의 체육 활력, 민속 내력, 변경 풍경, 도시 저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신시대 활용의 도시 풍모와 인문 정신을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활용시에서는 체육 플러스 융합 발전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변경 경기 브랜드를 빛내며 변경 생태, 민속,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신시대 활용 발전 이야기를 잘 엮어갈 방침입니다.
1: 활용정시 농민문화축제 결혈 활동인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 활동이 일전 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어량전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양광 기자입니다. 여기는 용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하천평툰의 어량전 광장입니다. 27일 오전 9시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기풍제 전시활동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100여 년간 이어져온 이 전통 풍속은 오늘날 조선족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빛나는 명함으로 됐습니다. 기풍제 의식이 끝난 후 호미 시시놀이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배우들은 호미를 손에 들고 흥겨운 민속함으로 농민들이 여름철 들리를 마친 뒤 호미를 씻고 걸어두며 휴식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재현해 풍년을 맞이하는 기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농부 장원 순회의 행렬이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촌민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농부 장원이 탄 꽃가마를 둘러싸고 행사장을 순회함으로써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전통 리념을 전했습니다. 의룡장시 계산툰진 광서촌 촌민 맹범강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기풍제 의식을 진행하면서 풍년을 기원합니다. 기풍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민속 의식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천단 룡정시 계산툰진위원회 서기 왕유번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통 농경 문화와 향촌 관광을 깊이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호 전승하는 한편 활동을 통해 우리 진의 특색 농산물 판매와 민속 관광 발전을 이끌어 향촌 진흥의 길을 잘 걸어가려는 것입니다.
0: 아래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3게임 경기 결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9일 오후 동시에 펼쳐진 경기에서 활용팀이 3대1로 왕청팀을 꺾고 도문팀이 2대1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도나팀과 훈촌팀은 2대2 무승부를 했습니다. 훈촌팀은 연결팀과 룡정팀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연맹전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1: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게임 경기가 30일 오후 3시에 펼쳐집니다. 연결 동북봉팀은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룡정 등룡팀과 맞붙어 최종 우승을 다투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룡정 등룡팀은 룡정시 해란강 축구문화소진 훈련장에서 패스와 배합, 공격과 방어 대항, 프리킥 훈련 등 과정을 질서있게 진행했습니다. 일상 야외 훈련 외에도 전문 헬스장에서 근력 훈련과 체력 회복 훈련을 병행하며 고강도 대항 경기에 대비한 최상의 경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연맹전에서 룡정팀은 탄탄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력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룡정 등룡팀 감독 장붕입니다. 연결팀의 특징과 전술에 대비해 지난 한 주 동안 맞춤식 훈련을 했습니다. 멋진 대결을 보여주렵니다. 룡정 등룡팀 선수 장예입니다. 팀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서 경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결전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연결 동북범팀도 연일 기술 전술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감독진은 상대팀의 전술 특징과 결부시켜 전술 체계를 맞춤 조정했습니다. 마감전에 고강도 고대항 경기 리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체력 훈련도 했습니다. 연결 동북범팀 보조감독 최화룡입니다. 상대팀 경기 영상 분석을 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 이기겠습니다. 우승을 한 번 더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연결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입니다. 매 게임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연맹전 우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와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오후 2시 35분부터 실황 중계합니다.
0: 주 교육국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우리 주 대학 중소학교 학생들이 2026년 가을철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 학기에 전주 교육계통에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심화하게 됩니다. 대학, 중학교, 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화 계획을 추진해 대사상정치 수업으로 전면적인 인재 육성의 새로운 구도를 확장하게 됩니다. 새 학기 개학 첫날 전주 대학, 중학교, 소학교에서는 같은 언어로 변강을 진행시키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며 함께 개학 첫 수업을 받는 것을 주제로 음악 사상 정치 수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가을철 개학 기간에는 또 전국 표준어 보급 주간 활동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어를 계기로 다양한 개학 첫 수업계를 활동을 기획 전개해 광범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고 가곡 정감을 두텁게 하며 체육 단련, 미육 함양과 노동 실천을 강화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28일 중국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부동산 신용대출관리 개혁 완선 및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가속구축을 추동할 때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조정되는 바 대출기간이 기존의 최장 30년에서 최장 40년으로 연장되며 금액은 구매하려는 주택의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 뉴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가을철 사과배 재배의 핵심 기술과 함께 다가올 판매철에 대비한 현명한 준비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길림성 축산업 관리국의 통일적인 포지에 따라 길림성 고기소 산업 총 진센터는 길림성 축산본소와 공동으로 고기소 사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200문답 지도수첩을 편성해 전송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축산관리국은 사형호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고 반드시 장악해야 할 실제 조작 기술을 똑똑히 파악해 기술 서적이 일선에서 나오고 다시 일선으로 돌아가도록 확보했습니다. 이 지도 수첩은 정책, 금융, 산지검역, 축산건설, 품종선택 및 구매 번식 및 비육 전염병 예방통제 등 12개 관건 분야를 둘러싸고 200여 조목의 실제 조작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언어가 통속적이고 요점이 명확하며 곧바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해 기술 하향의 마지막 1km를 확실하게 관통시켰습니다. 이 수첩의 보급은 기층 사육허에서 기술 응용과 정책 인지 면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기층 축산 수의 일꾼들이 사업을 전개하는 데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과학적인 사육 리념과 방법을 보급하는 것을 통해 사육 위험을 확실하게 낮추고 정확한 기술 공급으로 전송 고기 소산업의 질 제고와 효육 증대를 이끌며 각종 주체가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길림성 농업농촌청에 따르면 길림성은 올해 조항 농업경영주체 능력향상 자금을 사용해 향촌산업진흥 선도자 육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송에서 장기간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한 동시에 일정한 규모에 도달한 선도자 120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선도자 양성은 정책이론, 공공기초, 전문기술 및 능력 확장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는데요. 정책 핵심으로부터 시장 실무에 이르기까지, 산업발전으로부터 농촌 치리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승으로부터 장인 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농업농촌 발전의 현실과 미래를 겨냥한 선진이론, 최신 실천, 첨단 기술로 우리 수강생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수강생이 미래 창업을 계획해줌으로써 길림성의 현대화 농업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게 됩니다. 육성 효과에 도달하고자 선도자 육성 프로젝트는 4개의 하나 육성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즉 루게로 1개월간 집중 수강, 한 학기 동안 온라인 학습, 1년의 현장 견학 및 상호 방문, 한 명의 교원이 부축 지도를 포함합니다. 4개의 1 육성 모식은 특히 집중적 강의 플러스 온라인 강의 플러스 현장 견학 플러스 경험 교류 플러스

상급지도에 5위 일체 육성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집중학습을 완료한 토대에서 수강생은 자율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신청할 수 있고 조직적으로 성내외에 현장 견학 및 교류를 진행하는 동시에 창업지도 교원과 1:1 추적 구축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프로젝트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길림성 농업농촌청은 농업농촌부의 관련 사업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선도자 육성기구를 공개 입찰하고 육성계획을 과학적으로 지정하며 자금 감독관리를 착실하게 강화함으로써 고수준 고품질 육성 임무를 완수할 방침입니다. 네, 올 들어 화룡시 동성지는 전장, 하장, 림장, 삼장 기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재반 조치를 실시해 경작지 보호, 하천 관리 보호, 림지 수호 등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향촌 녹색 발전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경작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전장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성지는 경작지 보호 관련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경작지 관리 보호 조사 작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경작지의 비농업화 비량곡화를 단호히 방지했습니다. 올해 전진에서 루게로 농전 춘찰보호를 133회 전개하고 경작지 82헥타르를 춘찰했으며 각종 경작지 관리보호 문제를 제때 처리하고 량곡 생산 책임밭을 잘 수호해 농업 생산 기반을 단단히 하고 경작지 자원의 안정과 안정을 보호했습니다. 수생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관리 보호를 최적화했습니다. 동성지는 하장 책임 리행을 수단으로 삼아 하천 상시화 관리 보호를 착실히 전개하고 하천 청결 유지, 하천 연선 정비, 오염물질 배출 조사 등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생태 예방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림지 안전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동성진 관련 책임자는 향후 3장 연동 사업 기제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고 경작지 하천 림지 보호를 통제하며 생태 보호와 농업 발전을 긴밀히 결부시켜 향촌진흥이 생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래에 도문시 월층지인 기신촌에서는 소위탁 사육을 통해 촌 집체경제를 장대시키고 촌민수입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촌의 소사육업은 촌민위원회에서 감독 관리하고 촌에서 설립한 기업에서 운영하며 촌민들이 참여하는 위탁 사육 모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료에 따르면 촌민들이 종자소를 구매하는 원가를 납부하고 소를 수령하면 촌에서 촌민들 대신에 소를 키워줍니다. 고기소가 출하되면 원금은 촌민들에게 모두 돌려주고 수익은 비례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소 위탁 사육 모식은 촌민들이 소를 사육하고 싶지만 장소, 기술, 정력이 부족한 현실적인 난제를 해결했고 사육, 방역, 판매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향후 기신촌에서는 위탁 사육 대상을 통해 농가에서 자금을 대고 집체에서 관리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모식을 가일층 보급할 타산입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지금은 8월 말 올해 사과배 수확을 앞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때입니다. 이 햇볕은 뜨겁고 과일은 제철을 맞아 한창 커지고 색을 입어가는 이맘때에 관농들이 마음도 분주하실 텐데요. 올해 농사는 이제 거의 다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이 관리가 바로 올해 과일 품질과 수출을 좌우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한해 수확을 뭐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1: 예, 그 지금 그 어제도 과수원 다녀보니까 그 네. 비례도 좋고
0: 네.
1: 그 색, 그 착색도 그, 그 자람새가
0: 그렇죠. 네,
1: 잘 될 걸로 예견 됩니다.
0: 그렇네요. 네, 같은 값에 다홍치마라고 사과배가 파랗기보다는 그래도 빨간색을 띠는 것이 아마 값을 받는데도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관리가 따라가야 되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 사과배 나무의 생장상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인지요?
1: 아, 그러니까 이 지금 8월 말 이 시기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이미 영양 생장이 다 끝나가고
0: 네.
1: 지금 그 과실 물이 유가는
0: 네.
1: 그 비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0: 네.
1: 또 당분이 막 축적되면서
0: 네.
1: 그 이 착색이
0: 네.
1: 그 되는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 최근에 그 사과배 밭에다가
0: 네.
1: 자두를 그 식재한 농가들 늘어납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수학적인 그 면에서는 그 수익이 늘어나고 이런데 우리 그 병충해 방지 각도에서 보면
0: 네.
1: 이것이 우리 그 심식 피해를 그 일으킬 위험 요소가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0: 아, 그렇네요.
1: 왜냐면
0: 네.
1: 자두는 이미 지금 한창 수확되거나 수확 끝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그 심식 내방에
0: 네.
1: 심식 내방 지금 자두에서나 이런 데 핵과로에서 끝나갔고
0: 네.
1: 또 우리 금방 과실 지금 그 지금 당도도 올라가고 그 과육도 나른해지면서
0: 네.
1: 한짝 섭취하기 좋을 시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자두가 수확이 끝나가니까나 금방 이 섭취 대상이 배나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0: 그게
1: 이 나방이라는 네. 것이 옮겨가서 그 배 보통 배꼽 부위
0: 네.
1: 혹은 그 우쪽 가로요 밑에
0: 네.
1: 이런 알을 씁니다.
0: 네.
1: 알이 한 일주일 지나서 깨나면 먹어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작고 적가면 우리 인식이 못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요 시기에 그 약재 살포를 꼭 등한하면 안 됩니다.
0: 약재 살포.
1: 예.
0: 네. 그러네요. 그러면 뭐 약재도 뭐 한 번 정도는 안 되겠죠?
1: 그러니까 지금 치면 그러니까 9월 10 전에
0: 네.
1: 한 번 더 치면 그랬다거나
0: 그렇죠.
1: 지금 무슨 병원은 지금 온도도 손해지니까 병원은 그 약재를 그 이어서 심하게 치지 말고
0: 네.
1: 한두 가지만 치면 되고
0: 네.
1: 저기 심식나방하고 우리 여기 지금 최근에 그 무섭게 그 발생하는 게 이렇게 전박이 응애라고 있습니다.
0: 응애.
1: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돌아다녀 보면
0: 네.
1: 초생재배한 과수원에는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0: 네.
1: 그 피해가.
0: 네.
1: 근데 그 제초제 살판 과수원에서는 그 피해 면적이 커요, 잎이.
0: 네.
1: 그 보통 지금 이 시기에 당도도 오르고 과실도 크고 이랬는데 이, 그렇다면 좋기는 잎이 질량이 좋아야 되는데.
0: 네.
1: 이 응애가 피해가 심하면.
0: 네.
1: 그 엽록수 파괴가 심해가

0: 그렇고 네. 당도도 그렇고 비대도 그렇고 이런 데 영향 줍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약제는 꼭 잘 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네. 약제 살포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이 앞으로 한식의 가뭄이 지속될 수도 있고 집중호우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죠?
0: 그렇죠.
1: 네, 이 가뭄이 지속되거나 혹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이 물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1: 네.
0: 다 우리 과수원에 비탈이 있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나 지금 요 며칠 전 집중호우로 해갖고 지금 그 물난리, 그 영시도 물난리 났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나 이것이 그 좋기는
1: 네.
0: 그 풀 재배하는 게 제일 앞으로 방향이고.
1: 소생 재배.
0: 예.
1: 네.
0: 그리고 제 저제주를 지금 우선 뿌리, 2차 뿌리는데.
1: 네.
0: 그 농도 그 세게서 한 번에 팍 죽이지 말고.
1: 아.
0: 좀 약간 천천히 사그라들 이러면.
1: 네.
0: 그만큼 그 이래 강우가 집중호우했을 때도.
1: 네.
0: 그 토요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걔가 지금 가뭄에 대해서는 걔가 지금 올해 이 가뭄은 좀 이 비가 있잖아요.
1: 네.
0: 딱 맞춰옵니다.
1: 그렇죠.
0: 그 약간 가물까 하면 비가 내리고 가물까 하면 비가 내리고.
1: 네.
0: 그래서 지금 그 이 과수원에 있겠거나 수분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올해는 지금까지 봐서는 그 가뭄에 대해서는 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만학시 또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 국부적으로 그 가뭄이 한 20일 이상.
1: 네.
0: 이렇게 될 때는 조건이 되면
1: 네.
0: 좋기는 한 나무당 한 100리터, 200리터까지 관제하면 좋고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안비 조건이 없으면
1: 네.
0: 있는 과일이라 좀 따버려야 됩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야 나무 살기가 꽃 그 큰 과실을 만들어야 판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가뭄에 대비하고 또 집중호우에 대비한 관리 요령을 따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는 비료 주기는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이 상업의 생산에서 이 시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보통 시비는
1: 네.
0: 지금 여기 연변에서 보면 다 꼽히기 전에
1: 네,
0: 봄에하고
1: 네. 네.
0: 또 어떤 집에서는 그 늦어도 그 착과 후에 하는데
1: 네.
0: 지금 올해는 그 강우량이 좋다 보니까 비료 중률
1: 네.
0: 높습니다.
1: 상대적으로.
0: 네. 보니까 그 봄에 좀 많이 한 그 과수원에서는
1: 네.
0: 잎이 있잖아요. 잎이 크고 집 푸르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집 과일 실제로 크진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그 과총이 너무 잎이 크고 꽉 뭉쳐있다 보니까 대비 햇빛 잘 안 들어가요.
1: 네.
0: 이런 과수원도 그렇죠. 그래 전지가 결합해갖고
1: 네.
0: 그 잎이 저 땅에 뿌리기보다는
1: 네.
0: 연면을 해서
1: 네.
0: 왜냐하면 땅에 좀 아직도 이것이 한 보름 돼야 흡수됩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면 그때 수확이 다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나 그 주약의 칼슘하고
1: 네.
0: 그 칼륨
1: 네.
0: 이산칼륨 이런 걸 위주해서 연면 살포를 해주면. 그 흡수된 양분이 그 과실로 이동도 잘 되고
1: 네.
0: 과열과도 방지하고
1: 네.
0: 이래서 염에 살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주로 칼륨,
0: 칼슘
1: 비료를 네. 네. 중심으로 주자 그 말씀이죠. 네, 이 시기 자주 발생하는 그 병충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0: 아까도 네. 말씀했지만 병충해는 저게 네. 그 병은 지금은 이전에는 그 우리 홍대 해달이라고.
1: 네.
0: 한 최근 요새 이 병균도 많이 그 피해가 약해진 것 같아요.
1: 네.
0: 요 한 2, 3년에는 거의 피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조금 그 하다 보통 우리 여기 사용하는 약제를 다 사용을 되니까 나
1: 네.
0: 지금 병은 괜찮을 것 같고.
1: 네.
0: 저기 지금 해충이 지금 특히 저 배나무 이 그렇고.
1: 네.
0: 그다음에 그 복숭아 순나방, 심숭나방
1: 네.
0: 그리고 아까 말한 전박이 응애.
1: 네.
0: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전박이 응애가
1: 네.
0: 방제가 어렵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전박이 응애는 그 같은 약제를 두 번 맞추면
1: 네.
0: 효과가 절반이나 떨어져요.
1: 네.
0: 그리고 또 이 약제가 많지 않습니다.
1: 그러네요.
0: 문제는.
1: 네.
0: 그래서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그 램번 이만조라고 이것만 치면 그래도 좀 방제 좀 됐어요.
1: 네. 램번 이만조.
0: 네. 그런데 올해는 그걸 치면 안 됩니다.
1: 그래 네. 뭐
0: 그래서 또 그 새로 나온 약제가 이조만증이라고.
1: 네.
0: 이걸 치면 처음 두 번은 그래도 잘 죽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 알도 잡고 그 유충도 잡고 성충 잡고 이래 보니까나.
1: 네.
0: 근데 이것도 두 번 이상 치면 또 안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선 앞으로는 이 농가들도 전 뭐 꼭 새로운 약 기다리지 말고.
1: 네.
0: 제일 처음에는 좀 우리가 안 그 예전에 쓰던 네. 걸 바깥 입어 쓰고. 네. 두 번째 다른 거 쓰고.
1: 네.
0: 세 번째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계통의 약제를 돌려가며 써야지. 네. 자꾸 단번에 내 이 좋은 걸 써갖고 없애겠다.
1: 네.
0: 왜냐하면 이 응애가.
1: 네.
0: 온도 높으면 일주일에 한 대가 발생합니다.
1: 네, 한 세. 네,
0: 한 세대가.
1: 네.
0: 그러니까나 이것이 올해 하도 이게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억제가 됐어요.
1: 네.
0: 걔네 맛이 조금만 더 감으면. 네. 좀 어떻게 억제할지 좀 방법해 봤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저 작과 초기에는 제가 네. 낳고 때는 과일도 작고
1: 네.
0: 피해면적 적잖아요. 이때는 네. 기계유제 같은 것을 네. 살펴보면 이거 기계유제 내성이라 없어요.
1: 네.
0: 그냥 이걸 하면 한번 사용할 수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램버 이만조 같은 걸 또 사용하고
1: 네.
0: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조만조 이렇게 제일 최근의 약을 쓰고 이래서 그 내성을 최대한 줄이고 네.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 이 농사제 상점도 그렇고 농민들 네.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아마 9월.
0: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이 연변 사과배는 그 녹색 식품 이 그런 걸 다 받았어요. 허가를.
1: 네.
0: 그리고 또 우리 그 그냥 디리베어스에 네, 네. 이것도 있으니까 디리베어즈. 앞으로는
1: 네.
0: 그 이 지명도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1: 네.
0: 우리 품질 보장해 줍니다.
1: 네. 특히
0: 다 지금 어서는 처우차례에서
1: 네.
0: 양품을 와서 위에서 저 무사기로
1: 네.
0: 무사기로 양품을 채취해서 잘리나거나 그 적금하니까나
1: 네.
0: 우리 서로의 서로를 위해서
1: 네.
0: 뭐 또 내가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우리 전반적인 지역이
1: 그렇죠.
0: 그런 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9월 10일 전까지 약
1: 그렇죠.
0: 마무리 지켜 그리고 좋기는 그 후에는 양농도를 낮춰갖고
1: 네.
0: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병의 수중도 그때 좀 나약해집니다.
1: 네. 네.
0: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네요. 꼭 그 저농도 약제를 사용하고 무공해 농사에 맞는 녹색 식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과일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아, 지금은 기간 주약이 그 아까 마저 빨리 커지고
1: 네.
0: 당이 높아지고
1: 네.
0: 또 착색도 되, 이 시기가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우리만의 그 과실 부근에 있는 과총엽이
1: 네.
0: 햇빛을 잘 받아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관계입니다.
1: 네.
0: 그래서 혹시 그러나 과일도 좀 많이 달리거나
1: 네.
0: 이럴 때는 과일 좀 따 뿌리고.
1: 지금요?
0: 그렇죠.
1: 버리죠, 그럼.
0: 아, 버려야죠.
1: 네.
0: 어쨌든, 이게 하나, 나머지 과실 잘하기 위해서는
1: 네.
0: 좀 많으면 좀 따도 되고.
1: 아까워.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니까, 이 과총엽이 그 햇빛 당기는 그 제거하지 못한 그 도장지 같은 것을
1: 네.
0: 제거해야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0: 지금은 그 아침, 저녁 선선하잖아요.
1: 네.
0: 이래 나가서 뭐 이전에 한번 했으니까, 후에 난 보통 그 봄에 비를 많이 시비한 과원에 2차 생산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가리는 것을 이런 이 도항지를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1: 네.
0: 한 20cm 하나씩
1: 네.
0: 그만의 밀도를 보장해주면
1: 네.
0: 아마 앞으로의 그 과실 비대나 당도 그 나아가서 착색까지
1: 네.
0: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그러면 우리 관농들 농가들에서 주의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0: 제가 지금 농가에서
1: 네.
0: 뭐 주의할 점이라고 그 보통 대부분 농가는 잘하고 있습니다.
1: 우선
0: 뭐 몇십만 그런데 보통 그 후에지에서 와서 자꾸 후에
1: 네.
0: 도거리 맡아서 가는 농가들이 문제가 있는데
1: 네.
0: 자꾸 그 안쪽에 사던 그 습관이 좀 있어갖고
1: 네.
0: 자꾸 산량 위주로
1: 네.
0: 이때도 뭐 저 질소비를 사용한다거나
1: 네.
0: 그런 사례도 있고
1: 네.
0: 또 그다음에 뭐냐면 그 약제를 그 안쪽이 좀 쌉니다.
1: 예.
0: 하부산 그쪽에서 가지다 살 방법들도 있는데, 어떤 그 인터넷 이런 데서 하면.
1: 그렇죠.
0: 그 품질 보상 안 된 그.
1: 그렇죠.
0: 가짜 약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살 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이게 이 과피가 얕다 보니까 피해를 좀 잘 받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살 파는 약재는 될 수 있는 액재를 사용하죠.
1: 네. 액재. 예.
0: 왜냐면 분재를 사용하면 이것이 떡 남아있습니다. 그 네. 과학은 흔적이 네. 대단히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9월 말부터는 사과배가 판매 시기에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과배의 판매를 계기로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0: 지금 사과배 하면 지금 사과배는 저장성은 좋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정말로 하면 나의 초분화윈.
1: 네.
0: 그러나 조그만 기스가 나도
1: 네.
0: 이 인차 검게 되고 이렇게 변합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우리 사과배가 그러나 우리 따는 시기가 이미 9월 말에 들어서고 10월 초까지 하니까나
1: 네.
0: 하도 다행히
1: 네.
0: 우리 여기가 저장고가 적어도 온도가 낮으니까나
1: 네.
0: 그만큼 잘 되고 있는데.
1: 네.
0: 이 조금이라도 따는 과정에서 힘주거나
1: 네.
0: 혹은 이제 맨손 닿았을 때 그 당시에는 한 3일만 지나면 색깔 좀 감하게 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배 따는 시기부터 그다음 그 따서 선별하잖아. 그 등급도
1: 네.
0: 나누고 포장하고 이때는 꼭 장갑 다 사용하고
1: 네.
0: 그리고 배 딸 때도 그냥 훌 던지지 말고
1: 그렇죠.
0: 살랑살랑 내놔고 네. 어차피 이 힘들게 키워갖고
1: 네.
0: 그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따는 과정에서 얘기한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고 말씀드리고 싶고
1: 네.
0: 그래서 지금 꼭 웬간하면 그 9월 25부터 수호하는 것을 견제해야 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어떤 데서 그 약간 일찍 저 시장에 나가면 좋은 값을 받을 수는 있어요.
1: 네.
0: 근데 내가 오래 했다가
1: 네.
0: 전체의 사과배 품질 미치는 그 영향이 대단한 겁니다.
1: 그렇죠.
0: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 연변에서는 25보다 딱딱으로 했으니까나.
1: 네.
0: 우리 서로를 위해서.
1: 네.
0: 내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1: 네.
0: 꼭 이 저기 수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1: 네.
0: 그 다음에 그 조끼는.
1: 네.
0: 이 등급.
1: 등급을 잘 나눠야겠죠.
0: 왜냐하면 큰 것대로 하면
1: 네.
0: 그 소매할 때는 잘 판 또 국경들이 잘 판 사람들 한 하루에도 만 원 이상 팝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노력해서 좀 큰 건 크고 좀 고운 걸로
1: 네.
0: 그리고 이래서 좋은 품질 저 품질이 과실은 좋은 값을 받고
1: 네.
0: 그래야 또 앞으로는 좋은 과는 뭐 팔기 쉬운
1: 네.
0: 이런 현상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1: 네.
0: 인도해 가야 되고.
1: 그렇죠.
0: 근데 특히 지금 올해 지금 전국적으로
1: 네.
0: 배 산지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1: 네. 네.
0: 지금 보면 올해 그 블루베리부터
1: 네.
0: 체리
1: 네.
0: 뭐 이래고 지금 올해 배 사과 다 그 배 산지 그 가격이
1: 네.
0: 작년보다 좀 30% 이상 내렸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부터 뭐 무리한 저 가격 하지만 좀 감안해서
1: 네.
0: 어떤 사람도 그 국경점마다 뭐 많이 높은 값을 지시한 분들도 있는데
1: 네.
0: 그걸 좀 앞으로 그 장관한 타상에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그렇네요. 한마디로 좋은 과일을 생산해서 판로에 근심 없게 뒷받침
0: 예.
1: 해줘야 되고
0: 합당한 가격을
1: 예, 마지막 환절에서 이 배뜯기 에서도 중시를 돌려서 상처가 없는 이쁜 사과배를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과배 팔러에서 사과배 맛이 좋고 보기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포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과배 팔러에 어떤 견해가 있는지요?
0: 지금 그러니까 한 이 어제 한 거의 7년 돼요.
1: 네.
0: 이렇게 그 인터넷 판매가
1: 네.
0: 하다 보니까나
1: 네.
0: 저 전반적으로 우리 사과배 가격을 좀 이렇게 올려준
1: 네.
0: 이런 그 좋은 그 경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보통 그 이래 좀 젊은 친구들 와서 네. 장업한 분들이 네. 인터넷 판매를 시작.

0: 했고 네. 그리고 또 좀 규모가 큰 집도 도집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에서 그 연변이 사갑의 지명도를 많이 높였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좋은 영향을 미쳤고.
1: 네.
0: 그런데 이게가나 이렇게 이런 분들은 품질 중시합니다.
1: 네.
0: 그래서 좀 크고 예쁘고 이런 걸 그 상처고 이런 걸 골라서 파장해서 이러면 그 1kg 한 7, 8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포장비가 다 해서.
1: 네.
0: 그러면 이래 보면 그 우리 주위에는 그 사람들은 전문 찾습니다. 어느 네. 집이 맛있고
1: 그렇죠.
0: 잘 되고 그런 집 찾아가서 수확해서는 그 사람들도 다시 포장하고 선별해서 전국으로 내보내고 그 우리 소포상에서 네. 우리 그 연변의 사갑의 판로를 많이 그 선도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1: 네.
0: 이런 분들은 그거는 그치 잘하고 있어 괜찮은데
1: 네.
0: 지금 깨거나 그 우리 그 대중적인 그 박스 있잖아요.
1: 네네.
0: 박스.
1: 네.
0: 박스를 저희도 또 많은 제안을 했고 또 그 과수농장에서도 그 우리 박스가 뭐냐면
1: 네.
0: 그 좀 싸고
1: 네.
0: 그리고 또 지금 그 이것을 포장해서 가져갈 때 보면 약간 사람들 잔머리 써갖고
1: 네.
0: 그 어간 위에는 큰 거 있고 밑에 나쁜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1: 네.
0: 또 이것이 좀 우리 전체적인 배값 싸다 보니까 그 차에 실을 때를 보면
1: 네.
0: 어떤 애가 막 딛고 뭐 막 한 분들 있어요.
1: 네.
0: 내 생각엔 약간 좀 값을 박스 있잖아 좀 그 예쁘고
1: 네 맞죠
0: 약간 비싸게 했으면 좀 이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 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같이 우리 고민해 갖고
1: 네
0: 이거 저 어서 그 배하는 농사분들도 어르신분들은 조금씩 다 퇴출하고 갖고
1: 네
0: 이런 상황이니까
1: 네
0: 우리 좀 그 빼박스 한 개당 한 네. 1원씩만 더 투자해서 좀 우리 그렇죠. 예쁜 박스를 하고 좀 네. 든든한 박스를 하면
1: 네.
0: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1: 네. 네. 네. 그리고 일전에 그 류국종 부총리께서 네. 우리 길림성에 시찰을 산업보고 시찰을 오셔서 우리 사업의 산업에 중요한 지시를 했다면서요?
0: 네. 예. 그 한 달 전인가
1: 네.
0: 류국종 부총리께서
1: 네.
0: 그 김성에 와서 조사용 갈 때
1: 네.
0: 우리 특산으로 사과배하고 네. 인삼하고
1: 네.
0: 이런 걸 개발하면서
1: 네.
0: 받았는데 그분께서
1: 네.
0: 이 연변 사과배 특별히 중시하고
1: 네.
0: 어떻게 해서나 이 사과배 품질을 높이고
1: 네.
0: 관흥의 수익을 보상해서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요 며칠 전인가 그 길림성 그 커지팅
1: 네.
0: 커진팅 커져 추위 그 처장님도 와서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1: 그렇죠.
0: 그 항목 대상을 선정하다 이래 갖고 전반적으로 우리 그 과수원의 기반 시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물이 없잖아요. 물 관리가 없잖아요.
1: 네.
0: 물 보내서 물 따라서 먹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네. 어떻게 좀 인위적인 우물을 파서
1: 네.
0: 이거 어떻게 좀 딱 관건적 시각이라도 이렇게 관수해서
1: 네.
0: 과실 품질을 보장해주고
1: 네.
0: 그다음에 또 혹시 또 그 시범적으로
1: 네.
0: 이렇게 그 비료하고 물하고 용합해서 그 수페이트라고 하는데
1: 네.
0: 이런 시범전도 만들고 이래서
1: 네.
0: 우리 전반적인 그 우리 과수원의 그 시설 개선하고
1: 네.
0: 그다음에 또 우리 그 고자리 자이질 TC
1: 네.
0: 예, 여기에서의 그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이 그 도움을 받아서
1: 네.
0: 우리가 재배 기술
1: 네.
0: 혹은 재방제
1: 네.
0: 그다음 수확 후 상품화 기술 그다음에 가공 기술 전반에 걸쳐서 우리 그 기술 도움도 받고 같이 네. 연구를 해서 우리 전 사과배의 이 차이랜
1: 네.
0: 이것을 누려서 부가가치 높여서 우리 농민들이 수익을 높이겠는가
1: 네.
0: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협동 연구할 겁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어찌 보면 관홍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0: 그렇죠. 관홍에도 좋고
1: 네.
0: 또 우리 그 연변 사갑의 산업의 발전에도
1: 그렇죠.
0: 많은 도움이죠.
1: 네. 네. 네, 지금까지 연변농어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과 함께 가을철 사과배 생산의 관근 기술과 판로 대비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0: 맞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소장님 말씀 정리해보면 물관리 하나, 시비 하나, 병해충, 예방 하나하나가 모두 올해 과일이 당도와 색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들입니다. 무엇보다 금방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올해 농사 승패가 갈린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관홍 여러분 지금의 땀방 우리 가을 햇살 날에 반짝이는 붉은 과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고민한 판로 준비 미리미리 챙기셔서 올해는 더 넉넉한 수확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농사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함께 만드는 예술입니다. 오늘 방송이 관홍 여러분이 농산일과 고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을 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보급시키고

0: 뭐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사찰가를 배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인생의 그 사계절도 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1: 그렇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묘사가 되었지만 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짜여져 있는 잘 반영되어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단가라고 해서 짧을 단자죠. 그런데 네. 또 짧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 그래서 단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짧지 않은 또 반소리의 기본 목이나 또 어떤 기교적인 목들이 거의 다분하게 다 들어가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소리에 들어가기 전에 불리워지는 발성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발성곡이라고 해서 좀 간단한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0: 그렇죠. 네. 짧지가 않습니다. 결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 가시면서 배워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리고 그 네. 어제 또 방송 참여 시간에 사찰가를 네. 배운 만큼 또 부르신 분이 계시는데 아~ 그분이 아시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사찰가랑 네. 또 맛이 다르다고 너무 아~ 좋다고
1: 그러셨네요. 네. 아이고 참. 그만큼 이제 김영창이 되신 거예요.
0: 그런가요?
1: 김영창이. 네. 그래서 드러내시고 다름을 또 인지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거의 김영창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반소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제 소스를 좀 더 네. 네, 보태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0: 그러니까요. 네,
1: 있는 대로 지금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네. 잘 짚어가시면서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가라 그러죠. 그래서 반소리를 부르기 전에 곡이라고 하는데 거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너무 힘을 빼지 말자. 왜냐면은 반소리를 부르기에 너무 벅찬 부분이 많고 길게는 뭐 7시간씩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은 살짝 그냥 테스트하는 정도의 힘으로만 불러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자꾸 감정이 섞이게 되고 뭔가 테스트보다는 네. 또 소리 이면에 집중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 아무리 단가고 아무리 발성곡이라고 해도 정말 소리처럼 입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너무 힘을 단가에 다 빼지 마시라는 예, 그런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너무 또 많이 빼면은
1: 그렇죠.
0: 본격적인 그 예. 마당에 들어가서 힘들죠. 예.
1: 거의 네. 뭐 씨름하시는 분들의 그런 체력이 돼야지만 반소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7시간씩 한다는 거는 정말 한나절이 다 지나가는
0: 그러니까요.
1: 거예요. 반나절 하고도 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정말 체력이 씨름하는 분들의 그런 체력이 돼야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0: 야, 그 네. 7시간씩 어떻게 하실까요?
1: 근데 거의 하세요. 오. 거의 하세요. 반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시고 저도 또 꿈이 네네. 네, 반소리를 꼭 한번 완창을 하는 것이 꿈인데 네네.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하고 나면 네. 체력도 체력이겠지만 기억력이 따라 못 가요.
0: 그러니까요. 이 보통이 예. 아니거든요. 이 쿠킹 예. 이야기를 어떻게 머릿속에 다.
1: 정신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네. 감성적이어야 되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1: 하고 나면은 거의 방학 때는 조금 연습을 그래도 하려는 편인데 네. 하고 나면은 이튿날에는 거의 몸이 부어있거나 감기 몸살이라 그러죠. 네네. 그런 정도의 감기 몸살, 몸살이 아. 난 것처럼 그런데 아직은 아 내가 아직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어떤 아, 그런 또 예, 알리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네.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맞고 계속 해나가면서 아,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것이 계속 느껴지고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것이 점점 시간 지나면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명창이라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득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남들이 봤을 때 득음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본인은 아마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 또 힘듦을 뛰어넘는 굉장한 매력.

0: 매력이 있는 소리다라고 알려드리고 네. 싶습니다.
1: 자, 그 판소리가 그래서 네. 힘들군요.
0: 그렇죠. 여인들은. 그만큼 재미있다는
1: 재미있고.
0: 거.
1: 재미있고, 예. 네. 대단하십니다.
0: 그래서 네. 소리꾼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1: 네.
0: 가수가, 그렇죠. 가수랑 소리꾼이 그 네. 명사의 차이점 네. 확연히 다른데
1: 굉장히 높이 네. 쳐주는 거예요. 소리꾼이라는 친구는 네. 그렇게 마음대로 안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소리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칭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래요.
1: 예.
0: 자, 이산저산 예, 저 그 툭툭 던지면서 얘기하듯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교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툭툭 던지면서 이산저산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둘 이산저산 하나 둘
2: 오지피니
0: 그렇죠. 둘 합궁저
2: 분명 거 봄이로구나
0: 그렇죠.

것이냐. 아이씨, 예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하나 둘 가을이 돌아오면

0: 오, 세상에. 연습을 잘 오셨네요.
1: 네.
0: 아, 정말 너무 잘 오셨습니다.
2: 네. 네. 우리 지금 그 전공 학생들이 네. 함께 또 부르니까 네. 여기 그 우리 청취자 대표로 지금 네. 배우고 계시는 우리 학생은 네. 학생들이 너무 잘 불러서 막 그 옆에서 부르기가 긴장하대요. 그래서 그 아예 그런 예, 예. 생각을 버리시고요. 왜냐면 예. 저희들은 또 청취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배우고 계시는지를 그렇죠. 또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김학생은 예. 청취자분들을 대변한 대변인이에요.
0: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굳고 네. 소리가 좀 그 건실한 소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아주 소리가 쫙쫙 뻗어서 나오시거든요. 우리 소리 판소리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리입니다. 부드럽고 이런 소리는 사실은 판소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소리 자체가 힘이 있고 네. 든든하니까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소리가 지금 제일 높으세요. 그리고 네. 소리를 매 시간마다 해나가시고 그 가사를 다 외워서 오시고 사설을 쓰시고
2: 대단하시잖아요. 네.
0: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정말 저는 너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네.
0: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에서 꽃이 여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세요. 다들 꽃이 비니인데 꽃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꽃이 비니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 산, 저 산. 한번 다시 갈게요. 이 산, 저 산. 하나, 둘.
3: 꽃이 비니.
0: 이 산, 저 산. 산, 산.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 저 산. 산. 이렇게 하면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산, 저 산. 산. 그래서 이 산, 저 산이 네 글자인데 저희가 할 때는 여섯 글자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사은, 저 사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산 저 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산 저 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듣기 좀 툭툭 더

0: 이어지는 소리기 때문에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산저산 이렇게 막혀버리는 게 아니라 이산저산 하나 둘 꽃집이니 그렇죠? 합궁적 분명고 보미로구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얘기를 절대 분명고 보미로구나 이렇게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냥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고 보미로구나 구나 그렇죠? 그리고 봄은 찾아왔건 만은 세상사 사 하고 거드죠. 세상사 쓸쓸 이렇게 안 가신단 말이에요. 쓸쓸이 자꾸 샵이 되는 이유는 떠버리는 이유는 세상사 쓸사 쓸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세상사 사 쓸쓸 허드라 나도 어제 어제 하고 또 거드죠. 어제 어제 정 이렇게 안 건너간단 말이에요. 이불도 거드죠. 나도 어제 청춘 니일러니 떨어지고 니일러니 오날 백발 한시모구나 그렇죠? 그래서 가슴에 있는 얘기를 편안하게 그냥 풀어내듯이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산저산
1: 이산저산
0: 이산저산 자
1: 이산저산
0: 하나 둘
1: 꽃이 피니
0: 꽃이 너무 위에 있지 않게 그러려면 이산저산 하고 배의 힘을 절대 풀지 마세요. 이산저산 하나 그대로 꽃이 피니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배의 힘을 이산저산 하고 풀어주시면 꽃 하고 꽃이 떠버립니다. 다시 한번 자 둘
1: 이산저산
0: 하나 둘
1: 꽃이
0: 그렇죠
1: 비니.
0: 그렇죠 하나 둘 합 궁적
1: 운명호 보미로구나
0: 얼씨구

0: 마시고.
1: 청춘.
0: 그렇죠. 청춘 같은 경우에도 다도 의제 하셨다가 청춘이 아니라 층으로 되죠. 청이라는 글자를 하려면 청춘이인데 청춘이 되거든요. 청춘이 아니라 열었다가 닫아주시면서 청춘이 일러니. 자, 청춘이 그렇지. 일러니. 우리의 점은 남도의 점은 어떻게 굵고 깊게. 그러면 청춘이 일러니자. 청춘이 일러니. 들어가세요. 오달 백발 한신오나. 하나 둘.
2: 내 청춘도 날 버리고.
0: 하시고.

0: 둘. 돌아왔다가 하나 둘.
1: 가려거든 가거라.
0: 보세요. 가려거든 가거라.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가거라.

0: 그렇죠. 니가
1: 가도
0: 두 개 음이에요. 니가 가 자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면 좋으세요. 너무 잘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칼려국은 가거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미련이 많이 남아서 여기선 서름이 올라와야 되죠.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자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면
1: 여름이 되면
0: 항성이죠. 항성은 우는 소리. 울죠. 울 때 그 서러움. 어를 그대로 써서 여름이 자
1: 여름이 되면
0: 되면
1: 되면
0: 면을 절대 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면을 열어 줄 때가 은에서 닫아 주세요. 여름이 되면 면 자
1: 여름이 되면 녹음방조승화시라
0: 좋으세요. 녹음방 해서 아래턱이 아래턱이 장방형처럼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옆으로 쫙 풀어주세요. 옆으로 더 찢어주세요. 녹음방까지 가셔야 돼요. 녹음방조가 아니라
1: 녹음방조승화시라
0: 그렇죠. 예,
1: 꽃, 더 일러 있고
0: 좋으세요. 예, 꽃, 더 일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예, 꽃, 더 이, 더 이, 더 이 하면서 건너가죠. 입을 담으러 주면서 건너가죠. 그런데 소리는 소리대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호흡을 계속 단단하게 해주세요. 자, 옛부터
1: 옛부터 일러 있고
0: 그렇죠.
1: 여름이 가고
0: 여름이 가고
1: 여름이 가고
0: 그렇죠.
1: 가을이 돌아오면
0: 좋으세요. 저 딸꾹질 먹은 정말 잘하십니다. 가을이 돌아한번 찍어주세요. 돌아가 아니라 돌아오면 손으로 율동으로 한번 자
1: 가을이 돌아오면
0: 좋으세요. 가을이 리돌아 리돌아 리돌아가 아니라 가을이 돌아 아 그대로 건너가세요. 그러려면 호흡이 계속 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1: 가을이 돌아 오시고
0: 할로가 할로가 아니라 할로 하을로죠. 할로가 아니죠. 할로상부 끊어주시고
1: 할로상

0: 마시고
1: 피지 않는 왕국 단풍도 어떤 곳.
0: 잘하셨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제일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라 그래도 내도가 내도 음정은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는 소리의 느낌을 울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요라 은혜도가 아니라 요라 은혜도에서도 또 도가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제저할 꼭 피지 않는 왕국 단풍도 어떤 곳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최대한 지금 천천히 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점이 제저할인데 할로 다 가실 거예요. 그래서 허를 천천히 풀어주면서 허을로 가셔야 되죠. 헐로 가는 게 아닙니다.

0: 제조. 자, 제조. 허리개를. 그렇죠. 계속 올려주세요.
1: 굽히지 않는. 굽히지 않는.
0: 카드님이에요. 굽히지. 쪼는 먹이죠? 굽히지가 아니라 굽히지. 피지 않는 황구자
1: 꽃피지
0: 않으세요? 꽃하고 힘을 절대 풀지 마세요. 절대 풀지 마세요. 꽃피가 아니라 꽃피지 이지 꽃피지자
1: 꽃피지
0: 저세요? 저세요? 꽃피 여기 아래 턱에 입술이랑 아래 니가 분리되게 꽃피가 아니라 꽃피지 그렇죠. 조금 더 당겨주세요. 아래요. 꽃피지.
1: 꽃피지.
0: 그렇죠. 조금만 더 당겨주시면 됩니다. 입술이 조금 더 아래로 좀 과분하게 떨어진다라는 느낌 드시면 맞습니다. 꽃피지가 아니라 꽃피지. 피지. 그렇죠. 이빨 아래니가 다 들여나오게. 다 볼 수 있게. 자.
1: 꽃피지.
0: 꽃피지.
1: 꽃피지 않는. 한풍도 어떤 거
0: 그렇죠. 황구 꽃피지 않는 듣고 계세요. 니은 받침을 꽃피지 않는 황국 하고 또 한번 열어주죠. 황국 단풍도 어떤 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1: 꽃피지 않는 황 듣고서 열고 단풍도 어떤 곳 자 둘
0: 가을이 가고 하나 둘 겨울이 돌아오면
1: 강목 안 천 찬바람에
0: 그렇죠.

0: 세계가 되고 보면 원래 백천지백원이 모두가 백바르버시로구나. 기억나죠?
1: 네. 오늘 세계가 예전에 배운 거랑 다르죠?
0: 예, 이제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가 그는 제일 쉬운
1: 예전에.
0: 버전
1: 그렇죠.
0: 제일 쉬운 버전이죠. 네. 이제는 세계가
1: 다시 배워야죠.
0: 그렇죠.
1: 네.
0: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1: 그렇죠.
0: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가을이 가고 자
2: 가을이 가고
0: 가고
2: 가고
0: 그렇죠. 힘 놓지 마시고 겨울이 돌아오면
2: 겨울이 돌아오면
0: 돌아 집어주세요. 돌아오면 면 당모간천자
2: 당모간
0: 천을 이렇게 정자를 열어주신 게 아니라 천 분명하게 하세요. 당모간
2: 천
0: 감아주세요.
2: 천
0: 그렇죠. 찬바람에 그렇죠.

0: 백설만.
1: 그렇죠. 백설만. 자.
2: 백설만.
1: 백도 백이 아니라 백설만. 백설만. 백설만. 공.
2: 벌.
1: 벌.
2: 벌.
1: 벌.
2: 벌. 벌.
1: 그렇죠. 한으로 감는 것이 아니라 펄펄 아니고 벌벌 보내주세요.
2: 벌벌
1: 휘날리어
2: 휘날리어
1: 휘날리어
2: 휘날리어
1: 놓지 마시고 으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0: 너무 잡되지 않게 세계가
1: 세계가
2: 잘만 하시네요.
0: 그렇습니다. 세계가 자 짚고 세계가 가봐주고.

0: 빠르자 모두가 버시로구나
1: 버시로구나
0: 버시로구나
1: 버시로구나.
0: 그렇죠. 와야죠. 그렇게.
2: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네요.
0: 예, 여기까지 하셔도 네,
2: 굉장히
0: 굉장히
2: 많죠.
0: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 사실 네.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2: 네. 예. 맞습니다.
0: 이렇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 부분을 다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가을이 가...

0: 거니 모두가 백발을 버시루구나. 자, 설백 설백
1: 월백부터 갈게요.

가사를 좀 외우기도 힘들죠. 학생 여러분. 그렇죠. 가사는 사실 올백, 설백, 천지백, 커니 모두가 백발이 보시로구나 몇 마디가 안 되는데 네. 저희가 이걸로 너무 길게 선율을 짜여 가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 주요하게는 저는 발음

0: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발음의 문제입니다.
1: 그리고 그 예. 우리가 그 모든 노래도 그 예. 노래할 때 뭐 장백산 하면 장백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장백산 이렇게 그리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이걸
0: 너무 잘하세요. 이제 예. 너무 좋으세요.
1: 그래서 남도 이 판소리 같은 경우는 그 억양이 예. 조금 더 높이 되고
0: 예.
1: 더 디테일하고
0: 예 그렇죠. 예. 예. 표현이 좀 더 좀 예. 다양하게
1: 다양하고. 그 우리가 여기서 표기하면 뭐 한로상풍 한로
0: 그렇죠.
1: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것처럼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불이 그러니까 제절개도
0: 그렇습니다.
1: 제절개 세 글자 글자인데 가지고. 지금 이게 제절
0: 항상 섞을 때가 예. 그렇죠.
1: 네.
0: 피지 않는 네. 갖고 내려와셔서 황구 또 황국이 아니거든요. 황국 단풍도 어떤
1: 그걸 또 이렇게 음미하면서
0: 그렇습니다.
1: 들어가니까
0: 네.
1: 그 맛이
0: 네. 조리면에 너무 소리, 예. 잘 표현되죠.
1: 예.
0: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그 마무리라 그러거든요.
1: 네.
0: 꼬리 마무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얘기를 하는데 뭐 가을이 가고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을이 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항상 먼저 걷어주시고 지나가고 걷어주시고 지나가고 이렇습니다. 오히려 음은 떨어지는데 입은 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저 얼개를 꼭 피지 않는 황국 그렇죠? 국이 그대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국 요렇다가 닫아주시고 단풍이 풍 음정 떨어지지만 입안은 커져서 풍이죠? 풍 이렇게 안 떨어지죠. 또 음정이 떨어지는데 어뜨가 아니라 어또 혼 고, 고도 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 이러고 끝나죠.
1: 야, 예. 다른 노래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창법이죠.
0: 어렵죠. 어렵습니다.
1: 입을 또 크게 벌려줬다가
0: 그렇죠.
1: 마무리해줘야 되고.
0: 예.
1: 야, 그래서 이게 판소리가 어렵다는 소리가.
0: 맞습니다.
1: 근데 예, 저희가 정말. 지금 예전이랑 배워보면서 점점 더 매력 있어요.
0: 예.
1: 본격적으로 입문 들어간
0: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예전에도 우리가 그냥 바쁘게
0: 예, 이제는 이수자의 문턱에 이제 다 오셨습니다.
2: 네. 아, 이게 그래니까 난
1: 네.
2: 그네 흥타령에 먼저 배웠죠.
1: 네.
2: 그 다음에 그 앵맥이 타령 배웠어요.
1: 네.
2: 그 다음에 네. 사철 갑디다.
1: 아 그러니까
2: 예.
1: 올해
2: 예. 긴지 그때 배울 땐 세상사 이렇게
1: 그렇죠.
2: 올라갔더라 말인데
1: 네.
2: 이게 이번에 올라가고 그랬거나 자꾸 그거 올라가게 됐죠.
1: 옛날에 배우셨던 기억이
0: 이제 정석으로 이렇게 배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 신정석입니다.
1: 네. 예. 예전에는 우리가 소학교 때 시절에 배웠다면 이제는 이게 지금 대학교 때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0: 점점 더 디테일하게 기교들이
1: 네.
0: 들어가죠.
1: 네.
0: 예.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조희 선생님 때도 가르치셨으면
1: 네.
0: 아마 좀 못할 것 같은데 하고 다 도망가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는 다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사실은 글자거든요. 이 산 저 산 오치 비니 니 뒤에 들리지 않는 요운이죠.
1: 네.
0: 꽃이 비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꽃이 비니 니까지가 그리고 분명고 범위로 이렇게 안 가고 분명고 범위로 구나 구나 그렇죠? 이렇게 가.
1: 자, 그 매력이 여기 있죠. 그걸 만약 그렇게 불렀으면은 사철가를 그냥 예. 부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를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봄이 왔다 간들 뭐 나하고 상관 있냐고.
0: 예.
1: 근데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박소연 선생님께서 이렇게 풀이하면서 부르면 사철가의 의미에 대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고 10대는 물론 아직 사철가를 사철가가 굉장히 우리 좀 중년 중노년인들에게 있어서 사철가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지금 이 청춘이 이대로만 보존

0: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키민 머리도 하얘지고 얼굴에는 그렇죠. 또 세월이 두고 간 선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사철가에 담았어요. 그래서 아~ 네. 내 청춘은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사철가를 배우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아유. 너무 재밌어요. 예. 네, 근데 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큰 소리로 따라 같이 부르는 거랑 제가 지금 따라 부르지 못해서 소라마마 이렇게 했는데 예. 안 돼요. 그게 정말 안 돼요.
1: 감기가 나시면 네. 바로 되실 거.
0: 이걸 네. 소리 내서 따라 부르는 거라.
1: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냥 속으로 이거 할 만하구나 아,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배우시면서 네. 방송을 배우신 분들은 뭐 네. 다른 사람한테 큰 영향이 없는 전제하에서는 소리 내서 불러 보시는 네. 게 배워 보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1: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겁니다.
0: 네.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엄밀한이었습니다.

주덕과 모 대통의 군대가 귀주를 거쳐 사천 남부의 고린 서영 일대에 들어와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요문휘가 놀라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홍군이 귀양으로 머리를 돌렸다는 소식이 닿았다. 그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그런데 4월 말이 되자 홍군이 갑자기 금사강 남쪽 기슭에 이르러 그의 집안을 위협하고 있었다. 료문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줌 남은 세력마저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 얼마 안 남은 병력마저 싸움에 밀어넣는다면 제게는 제쳐두고 안마저도 지킬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또 어쩐단 말인가. 홍군은 다른 세력들과 달랐다. 토호를 치고 땅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었다. 동지가 뒤집혔는데 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머리를 굴려보아도 뾰족한 수가 생기질 않았다. 한창 생각에 빠져있는데 참모장이 말했다. 군장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홍군이 오는 게 꼭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일이란 말인가? 료문휘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우리가 이 코딱지만한 동네에 처박힌 지가 언제입니까?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대체 언제쯤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군이 왔으니 이제 장계석한테 총과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지요. 떳떳하게 군대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입니다. 일대는 산과 물로 가로막힌 데다가 지형이 험합니다. 게다가 홍군은 지금 석달개가 걸었던 전멸의 길을 걷고 있지요. 우리가 잘 맞고 설악이 남쪽에서 압력을 가해온다면 주덕과 모태동을 잡기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계석이 군장님을 성도로 모셔갈지도 모르죠. 료문휘가 들어보니 꽤나 그럴싸하였다. 모처럼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기운을 차리고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금사각을 첫 번째 방어선으로 하고 대도하를 두 번째 방어선으로 삼아 홍군이 가는 길을 막기로 하였다. 한편 그는 이런저런 부대 번호를 새로 새겨 우에다 보고하고 돈과 군수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준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홍군이 들이닥치었다. 금사강을 건너 회리를 포위하고 남쪽으로 계속 전진해온 것이다. 료문휘는 가슴이 두근거려 안절부절 못했다. 이때 장계석한테서 전보가 날아왔다. 대도하는 전현여사이니 공산군이 절대 넘을 수가 없다. 설악 정주희가 이끄는 10만 대군이 뒤를 쫓고 있으니 형이 부하들을 잘 이끌어 물샐 틈 없이 막아줘야 한다. 반드시 공산군을 대도와 남쪽에서 무찔러야 할 것이다. 만약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기필코 군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전보는 매서운 말로 끝을 맺었다. 류문휘는 불안해났다. 대도하를 지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마쳤다고 하지만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는 유문이도 몰랐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서성거리다가 백목령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서 참무장을 불러오지. 료문휘가 고개를 돌려 부관을 보고 말했다. 조금 지나 키가 꽁초한 참무장이 들어왔다. 약삭발라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는 젊은이었다. 장 참무장, 자네는 우리가 대도하에서 홍군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참모장은 아주 자신있게 넘쳐 대답을 했다. 네, 날개가 돋치지 않은 이상 홍군은 대도하를 넘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직 그렇게

자신할 때는 아니야. 어디 병력이 허술한 곳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빈틈없이 잘 배치해놓았습니다. 부림에서 노정교 서쪽에 이르는 구간에 세개 열을 보냈으니 비슷합니다. 지금 21군 왕택준의 려가 성도를 떠나 부림을 지키러 오고 있으니 우리 병력은 더 넉넉해질 겁니다. 려문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장계석이 또 전부를 보내진 않았나? 네, 보내왔습니다. 날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무장은 짜증스러운 듯 전보문을 넘겨주었다. 전보에는 대도하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었다. 대도하의 방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래 몇 가지를 거듭 강조한다. 첫째, 남쪽 기슭에는 나룻배를 포함한 강을 건너는데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없애라. 둘째, 남쪽 기슭 민간에는 양식을 부관으로 운송을 하고 공산군의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마을을 비우라. 셋째, 사계를 정리하라. 적들이 숨거나 몰래 다가올 수 없도록 남쪽 기슭에 있는 집들을 모두 태워라. 료문휘가 전보를 참모장에게 돌려주면서 물었다. 이대로 집행하지 않았나? 우리가 철저히 했는지 걱정이 되나 봅니다. 하긴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될 일이지. 그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특히 배는 남쪽 기슭에 한쪽도 남아서는 안 된다고. 네, 벌써 여러 번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너무 믿어서는 안 돼. 류문휘가 고개를 저었다. 검사강도 잘 막는다고 했지만은 홍군은 쭉배 몇 척을 구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구석구석 잘 살펴보죠. 요문이는 뚜벅뚜벅 몇 걸음 서성거리더니 뚝 멈춰섰다. 양섬의 군대는 어디까지 왔다던가? 동창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미 건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참모장은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양섬은 자신감이 넘쳐나 봅니다. 걸핏하면 이번 대도하 결전에 낙병장이 되겠다고 큰소리랍니다. 뭐라고? 낙병장?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낙병장 어쩌고 하는 장위원장 전보를 받고 기가 살았겠지요? 요문휘는 콧방귀를 끼면서 대꾸했다. 그야 모르는 일이지. 결국 누가 낙병장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해. 준비하게 전선에 나가봐야겠네. 오늘 가시려고요? 그래. 요문휘의 누르꾸레하고 초췌한 얼굴이 약간 불그레해지는 듯 싶었다. 진정한 지옥은 인간 세상으로서 전설에서 말하는 지옥보다 더 무섭다. 야장공이었던 한 사람이 홍군 소대를 거느리고 지옥의 문을 연다. 월서성에는 이족과 한족이 섞여 살았는데 오늘 이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 기름 부은 소처럼 들끓었다. 날 밝기 전 월서 현장은 관리들과 류문휘의 두 개 연을 데리고 도망을 치었고 김우래가 선두련을 이끌고 월서성을 점령했던 것이다. 월서성 중심에는 네 거리의 벽에는 포고가 하나 붙었다. 중국 노농홍군 총사령부 포고. 중국 노농홍군은 여러 힘없는 민족을 해방하는 군대다. 한족과 이족은 모두 형제이고 혈육이다. 악독한 사천 군벌은 이족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온갖 세금을 몰렸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홍군은 장정에 오른 뒤에 파죽지세로 여기 사천 서부에 이르렀다. 우리 홍군은 이족이 지닌 풍습을 존중한다. 홍군은 백성의 실 한 오리 쌀 한 톨 빼앗지 않으며 양식을 공평하게 사고 팔며 값을 넉넉히 치는다. 그러니 이족인민들은 의심하거나 겁내지 말라. 어서 뭉쳐서 함께 군부를 몰아내고 저마다 민족 정부를 세워 자기 민족을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자.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이루어 다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자.
바라건대 이 이야기를 사천서부에 널리 알리라. 중국 노노홍군 총사령 주덕. 많은 사람들이 포구 아래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가난한 농민 장사꾼, 점원, 청년과 학생들, 어린이 할 것 없이 서로 앞으로 나가려고 밀고 닥치었다. 포구를 보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홍군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도 많았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얻어 듣거나 홍군의 생김새를 살펴보고서 이 사람들이 어떤 군대인지 짐작을 했다. 사람들은 김우래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팔각모자에 달린 붉은 별과 집신, 얼굴과 총을 번갈아 보았다. 이족들은 인도 사람들처럼 머리에 터번을 칭칭 감고 무릎까지 오는 양털 망토를 걸친 채 맨발로 서 있었다.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신기하게 보다가 김우래와 눈길이 마주치기도 하면 한박 웃음을 지었다. 김우래는 사람들 앞에서 포구에 적힌 내용을 설명을 했다. 사람들은 김우래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한창 연설을 하고 있는데 기병통신원이 와서 경위를 붙였다. 영장 동지, 단장 동지가 어서 감옥문을 열고 사람들을 내보내라십니다. 김우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람들 속을 비집고 나와 큰 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감옥문을 연다는 말에 모여든 사람들도 우르르 김우래 뒤로 따라붙었다. 문을 연 점포도 얼마쯤 되는데 검은 널문을 빠끔하게 열고 더러 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허름한 현관안은 북쪽 거리 막치기에 있었다. 국민당 회장이 그려진 높다란 벽이 문 앞에 있었는데 례의 렴치는 나라를 지탱하는 네 기둥이며 이 기둥이 뽑히면 나라가 망한다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 장계석이 새 생활 운동을 벌인 뒤로부터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글이었다. 관아에 들어서니 선두련 전사들이 한창 현 정부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 어느 현 소재지 들어가든지 반드시 하는 일이었다. 전사들은 서류를 한 묶음 한 묶음 불에 던져 넣었다. 종이와 검은 재들이 온데로 흩날리었다. 서류를 태우는 전사들 사이로 양미기가 바쁘게 뛰어다녔다. 여기까지 오면서 죽고 다친 사람이 많아 벌써 지도원이 된 것이다. 양이랑 서류만 태워서는 안 되겠어요. 상부에서 오서 감옥문을 열고 사람들을 풀어주랍니다. 양미기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삼배도로 가라고 하죠? 김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양미기가 소리를 쳤다. 삼배장! 삼배장! 양미기가 몇 번이나 불렀지만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목청을 더 높이었다. 두철주 동지, 귀가 먹었습니까? 타오르는 불 곁에서 검실검실하고 키가 작달막한 사내가 달려나왔다. 주원이에서 입던 두철추였다. 그는 땀투성이가 된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도사부 망치질을 하면서 귀가 먹었나 보군. 김오래가 우스게 소리를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두철추가 땀을 훔치며 웃었다. 회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익숙지 못한 모양새였다. 그는 주은이에서 입대하자마자 반장이 되었는데 사람을 이끌 줄 알았고 용감하게 잘 싸워 얼마 전 배장이 되었다. 영장이 우리더러 감옥을 부수랍니다. 당신의 삼패가 가서요. 두철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웃으면서 김우래에게 말했다. 영장 동지, 저는 동지보다 계급이 낮습니다. 이제 두사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남들이 절 철추라고 부른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아. 그럼 앞으로 두동지라고 부르지. 이어 김우래가 말했다.
이곳에 사는 이족 동포들은 크나큰 차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0: 잡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족이든 한족이든 모두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도철추는 호루라기를 부르 대오를 모은 후에 관아를 나섰다. 감옥은 관아 서쪽에 작은 광장에 있었다. 가시철망을 두른 높다란 담이 제법 무시무시하였다. 도철추는 홍군 전사들을 이끌고 철문 앞에 이르렀다. 광장은 구경 나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도철추와 전사들이 벽돌과 돌멩이로 번갈아 문을 내리쳤지만은 철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한창 속이 달아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1: 제법 묵직한 놈을 가져왔네.
0: 마을 사람들 몇이 큰 말뚝을 들고 왔다. 도철추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는 말뚝을 받아 전사들과 함께 철문을 마스기 시작하였다. 곧 커다란 자물쇠가 땅에 떨어지더니 철문이 쿵 하고 열리었다. 안으로 커다란 감방이 쭉 늘어서 있었다. 문어구에 들어서기 무섭게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창살을 따라 안을 들여다본 도철추는 깜짝 놀랐다.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들 겨룹대처럼 말라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머리는 어찌나 긴지 한 발은 돼 보였다. 겨우 헝겊조박을 걸친 사람도 있고 알몸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꼼짝 않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도철추가 다급하게 외치었다.
2: 우리는 홍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0: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철추는 전사들에게 감방문을 부수라고 소리치고는 자신도 쇠몽둥이로 자물쇠를 내리쳤다.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둡고 눅눅한 바닥에 오줌 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구리고 썩은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감방의 사람들은 멍하니 도철추를 쳐다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예선본자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증정해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상세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규십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 이 시간은 20분밖에 방송해야 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예. 이래서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간단하게 규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장근육영양제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의학에서는 그 동물 실험을 많이 하죠. 예, 토끼요, 뭐, 예, 특히 쥐라든가. 그런데 이 Q15 동물 실험할 때는 개구리 심장을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꺼내 놓으면 처음 한 몇 초는 팔딱팔딱 뜁니다. 그러다가 서게 되겠죠. 이럴 때 Q10을 쏟아 넣으면 섰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이거 동물 실험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 Q10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심장 근육에 제일 많이 포함되고 간, 콩팥, 잇몸, 여기에 맞습니다. 잇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늙어가면서 잇몸이 왜 자꾸 내려앉는가? 이빨 뿌리가 드러나고 예, 아프고 시리고 잠을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다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이 Q10의 함량이 나이가 들면서 팍 떨어지는 겁니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는 그 합성이가 17번의 생화 반응을 걸쳐야 만들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60대, 70대 가서는 더 형편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에 25% 아래로 떨어진다 할 때에는 심장이 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는 거는 후메 Q10이라고 말하는데

0: 미국 박사가 발견하고 영국 박사가 이거 논문 쓰면서 노벨상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때문에 내시에 있는 분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을 다 잡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 이 Q10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국과사도 우리 건네 보시면 다섯 곽 드리고 Q10도 드리고 예. 아, 이래서 이번 우대 활동 열다섯 곽은 또 좋습니다. 열다섯 곽도 드리고 Q10도 열다섯 곽 드리고 예. 우대 활동 참가하실 분들 자문하십시오. 그다음에 Q10도 또 드리고 예.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도 나가고 Q10 원래 내가 싸먹자 했는데 준비했던 분들 사실 Q10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쓰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건네 보신 한을 쓰고 있습니다. 금연에 네. 혈압이 높은데 자꾸 나 먹은다면 그게 정사이라며 혈압약을 아이 잡쌌습니다.
0: 얼마만이
2: 저기 그런 아이고이를 써지가지라 간다는 게 둘러시 번지지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읽으니까 읽지 마야 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한참 있다 자기들로 일어나 아이 된다면 이리 노신 차이 받겠다며 그래 병원에가 치료하고 댄디 맞고 나와 중약도 쓰고 이랬는데 그냥 예, 뒷걸이 시 하고 이 볼에다가 예, 두 개비를 씌워 놓은 것 같답니다. 그리고 매역이 없어서 또 꼼짝 못합니다.
0: 머리 혈관이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뇌세포들이 많이 굳어졌다는 것 말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뭐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잡쌌는데도 그래서 그랬을 때 다게 선생님이 강의를 두고 나는 예, 선생님이 약을 강의하는 거 다 쓴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나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건네보신 나는 예, 썼는데 아 그렇게 하필이 자꾸 하던 게 우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 두 개비를 씌워놓은 것처럼 자꾸 무겁다 한다. 그래서 또 운동하는 급에 그 운동했을 때 아이디어 하면서 그래서 이 약을 잡쌌는데 예, 아, 우선은 골이 좀 헷갈아지고, 예.
0: 그럴 겁니다. 정신하죠.
2: 예. 그리고 이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예. 아, 자꾸 누워있습니다. 나가 활동하는, 다 맥이 없는데, 내가 어디 나가 활동하는가. 그러던 게, 예, 이거, 분이 보신 한우 썼는데, 예, 이게, 뭐, 약방이나 병원에서 주는 것보다, 예, 중약이래 그러는지, 효과용 좋습니다.
0: 아, 이 약처럼 성분이 좋은 게 없죠. 기혈을 보충하는 데서는 정말 독특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뚱어 의조 제약공장에 끊어 예, 일반 데서 못 팝니다. 이게 좀 많이 떼내서만 파는 겁니다. 전매점에서만 예. 그러니까 효과 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얘 예, 밥을 요미해 잡습니다. 이런 게 우선에 예, 식사도 아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 맛 조금 더 잡수었을 때라 괜히 감액이 나고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야. 어림도 없어지고 거리시 하던 게 그게 좋아질까 예. 별로 눈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정신한다고.
0: 중풍이랑 온 환자들이 보면은 예, 물론 아직 중풍 나요고 머리가 그저 좀 혈압 높고 어지럽다 뿐이지 진짜 중풍으로 온 환자들이 이런 효과로 보면 예, 너무도 좋아합니다. 항상 머리가 흐리머리한 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오늘이고 이렇듯 사람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그런 효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합니다.
2: 예, 영 좋아한다. 계속, 이번에 우대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네. 벌써 70이 넘으면은 심장이 다 나빠지니까. 아이, 좀 주시부 거둬주지.
0: 예.
2: 우대 활동이 좋지. 그래서 내 주머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좀 작게 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대 활동할 때, 네, 이렇게 좀 우대 활동할 때, 어떤 70 넘었을까? 좀 약을 좀 오래 써야 개발해야지.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겐다.
0: 맞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 며칠 안에 남았으니까 나의 뭐 다른 시시급절한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교식을 주지 천원 빼주지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2: 예. 예, 난 Q10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주는 게 거기다
0: 그 잡숴보시오. Q10은 예, 생물 제품이 돼서 쓴 날부터 알깁니다.
2: 예.
0: 예.
2: 예, 선생님 소리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뵙

0: 나 자퇴한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전번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에, 우리 그 방송 듣는 분들은 보면은, 확실히 필기람 하면서 들어가고, 예. 어떤 때는 자문이람 할 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지, 그렇게 뭐 잘 알아듣겠는가, 이런 생각하며 방송했는데, 딱딱 적어놓고 이 질문이람 하는 거 보면, 예, 정말 수페이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오늘 보시 하는 먹습니다. 어제 먹는 가뭄이 혈압도 절이 안 돼가지고 머리 오지럽고 허리 아프고 정신이 땡합니다. 그리고도 원래 녹공도 왔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정신이 땡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하루에 혈압이 하고 두 번씩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가뭄이 귀 머리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가뭄을 자지 못하겠습니다.
0: 네.
2: 그래서 자꾸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 언니 보시하는 썼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녹음 있어가지고, 정신 띵 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에라비아가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것도, 이거는 지금,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화변이 닫아가지고, 소리, 하루 또 내게 두고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댔습니다.
0: 네.
2: 이렇게 해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날까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어찌든지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남고 나면 정신이 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네. 어떤 때는 두문두문 가다가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처럼 이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0: 그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돌아갈 수 없는 신체가 부족해요.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숨이 올라옵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하나
0: 네.
2: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고 이래면 한참 그러면 몸 괜찮아서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약은 심장뿐만 아니라 간, 콩팥 모든 기와 혀를 보충하는 약이 되나서 예, 이 약 쓰면은 심장이 힘이 세집니다.
2: 예, 확실히 이 심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이 저도 후련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0: 용납니다.
2: 이 약을 먹은 게 그래서 계속 쓰기엔 이번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기술도 주지, 돈도 빼주지, 그 다음에, 15가게 주지, 이럴 때, 저기, 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살려고 합니다.
0: 예, 약값이 제일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예, 전용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시다.
2: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번. 예, 예.
0: 네.
2: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몸에서는, 여지껏 알려진 바로 이하면 12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2가지 이상이죠. 예. 그런데 우리 알려진 거 보면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예, 엔돌핀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머리에 있는 대뇌에 있는 성과 체라는 이런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머리가 상 어지럽고 심하고 예 안개치는
0: 것또
3: 뒤에서 소리나고 머리도 소리나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이 힘든 이런 느낌이 또 이제 한 보름 먹었는데 근데 조금

0: 것 같아. 이러면 잠시 잠자고 있는 내 세포를 깨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잡수다 맞아도 아깁니다.
1: 잠시만요. 효과 이렇게 빠르게.
0: 예. 예.
1: 같이 일어나면 좀 피곤하고, 그러면 말수하고.
0: 쉬운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0: 예, 알았습니다. 오래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뇌 조직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뇌 세포가 다 굳어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언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겠습니까? 멜라토닌은 우리 한어로 하면은 褪黑素라는 겁니다. 약국 가면 褪黑素라는 거 딸로 팝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르몬을 딸로 먹어서는 그 호르몬 같은 건 입 먹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근뇌보신환은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손과체가 줄어들지 않고 잠자고 있던 손과체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멜라토닌이란 거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2: 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재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수재님 한 가지 물어보기죠.
1: 네.
3: 이미 중풍이 좀 왔습니다. 중풍 네. 왔는데 손을 떨고 그 다음에 네. 뭡니까 혈압 파동이 많고 그 다음 심장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허리 다리도 계속 또 거기다 종아리 지금 통까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 근래 보조하는 수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물어보고 예 물어본다 제가.
1: 네. 이런 분들이 쓰면 손 떨드는 것부터 나사집니다. 예, 어떤 사람 잿머리 뜬다, 손을 뜬다. 아, 이게 다 파킨슨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뜹니다. 이 약은 파킨슨병 환자들까지도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 둘 나사집니다.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1: 네, 치료 잘 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네.
1: 정적으로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뇌세포가 말라가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이래서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 그 어간의 뇌실에서 이 공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 뇌조직 안에 있는 뇌수들이 또 적어지고 이러면서 뇌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우리 뇌수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뇌조직에서 생성된 쓰레기들도 배출합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그 뇌보신환원을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써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영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네.
1: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

0: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아집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샹성샹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이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오장하고 오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이 5.4 청년절 전후를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용기깡구복액입니다. 용기깡구복액은 오색 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몇 천 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 천년 용지잖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 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보더기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해. 항상 소화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처음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맥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
0: 예.
2: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 듣고 어딘지 구백을 듣고 먹고 있는데 왜 소화 잘 되고 기름지 없으면 그래 소화 안 되는지 뭐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2: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래지 그 구백은 좀 속다만 먹고 검사했는데 좌매도 정상되고 푸푸나는 밤소변이 영만했습니다. 대뻐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따 구백 먹은 후부터 밤소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2: 인터넷은 한번 본 소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좀 약 쓴다부터 소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지 이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좀 계속 꾸준히 먹을 예산입니다.
0: 선택을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콩팥을 다양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고소리 계속 먹겠습니다. 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고사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혈중주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용기깡구복액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난 어떤 이 병은 치료 알대리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그런데 용기깡구복액을 쓰면서

0: 여보세요.
1: 수고하십니다.
0: 네.
1: 예. 예. 저는 명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2: 예. 예.
1: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맹감은 위 세게 아주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2: 예.
1: 네, 그리고 이 맹감에, 소변 자수가 어찌도 다음 주에 한 100번 댕기다 나면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머리 흐릿흐분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약을 탄 거 수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령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점점 효과 영 좋더라 말입니다.
2: 예.
1: 예. 잠을 잘 자고, 이거, 명기 입간 구복약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예, 이, 어, 한때 딸 먹었습니다. 이거 복용했어요.
2: 네, 빨리 드셨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예, 우리 맹감은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예, 이제 네. 또 배달 받자고 그랬다.
2: 같이 쓰는 분들은 12각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럼 또 12각에 전화합니다.
1: 네.
2: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
0: 네,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2: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기회를 꼭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천입니다. 첫 곡은 김철아 작사, 장민남 작곡의 고향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향의 모습, 그리운 그 얼굴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박정길 작사 방화 작곡의 연변 축복입니다. 우리 삼터 연변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이 정겸 그리고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성희 작사.

이번에는 최성주 작사 박성철 작곡의 할머니의 소원입니다. 자손들 잘 살고 행복하라는 할머니의 바람, 그 따뜻한 소원이 노래가 되어 전해집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춘선 작사 박성국 작곡의 동구방 느티나무입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는 느티나무, 그 날에 쌓인 세월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디시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관석 작사 최룡훈 작곡의 위대한 당입니다. 믿음과 이지의 대상으로서 마음 깊이 새겨진 그 이름, 무한한 존경을 담아 노래한 숭고한 마음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옥 작사, 유초섭 작곡의 산꽃입니다. 산길에서도 두서없이 피어나는 작고 힘찬 꽃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선물입니다. 인생길에 만난 소중한 인연, 뜻밖의 찾아온 작은 기쁨, 그 모든 것이 선물임을 느껴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거창한 꿈이 이루어질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편안한 휴식 시간, 소중한 사람과 나눈 따뜻한 대화 모두 행복의 조각들입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성취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가꾸며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 복근성의 중심도시 복주입니다. 17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해상 실크로드 발원지이자 강남 대표 문화 명성인 복주. 고풍스러운 명청시대 골목길부터 도자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또 입맛을 사로잡는 민체 음식까지 볼거리 먹을거리가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복주 여행의 핵심 명소와 현지 음식, 또 여행 꿀팁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 계획 중인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필수 관광지 바로 삼방치랑입니다. 삼방치랑은 진조시대부터 뿌리를 내려서 당오대시기에 자리를 잡고 송조 때 형태가 완성된 뒤 명청시대 전성기를 맞은 복주 최대 역사문화지구로 리방제도에 살아있는 화석 명청건물박물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역사보존구역이기도 합니다. 이름인 삼방치랑의 뜻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중심거리인 남후거리를 기준으로 서쪽에 3개의 방, 동쪽에 7개의 골목이 펼쳐져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서쪽 3방은 의금방, 문유방, 광록방, 그리고 동쪽 7골목은 양교항, 랑관항, 탑항, 황항, 안민항, 궁항, 길피항입니다. 삼방치랑의 가장 큰 매력은 당송시대 리방도시 구조가 그대로 보존되고 270여 채의 명청 고건축물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159채가 문화유산보호건물로 지정됐고 15곳은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겠습니다. 선보정 고택, 림강민, 빙심 고택, 업복 고택 등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은 복주 출신의 유명한 역사 인물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관광객분들께 추천하는 관람 동선은 남후거리를 중심으로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황항은 전통 고가옥 보존 상태가 가장 완벽하고 양교항은 근대 역사 이야기가 풍부해서 각 골목마다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오후보다 아침 일찍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적한 거리에서 고풍스러운 정취를 만끽하기 좋고 돌길이 많으니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는 게 필수겠습니다. 한마디로 삼방치랑은 1700년 세월이 살아 숨쉬는 복주의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 건축과 역사를 깊이 느끼고 싶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입니다.

한방치랑을 둘러봤다면 다음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곳은 민칭현에 위치한 자천하 해사골입니다. 아, 중국판 해상 실크로드 디즈니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이곳은 500m 넓이의 대형 테마 체험 공간으로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닌 해상 실크로드 도자기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에듀테인먼트 장소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이만디 해상 무용로를 재현한 80여 개 테마존이 마련되어 있어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의 핵심 콘텐츠는 도공소년 아인과 정령 아해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민강 부두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도자기를 전달하는 여정을 4D 영상관, 워터슬라이드, 그리고 공중비행 체험 등 다양한 시설로 생생하게 구현했고, 국내 최초 이동식 공연인 해사다쇼가

인기 포토존 30여 곳 이용, 또 20여 가지 놀이시설을 모두 즐길 수 있어서 가족 여행객에게 아주 최적화된 곳이 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오후 3시에 열리는 하이스 퍼레이드입니다. 50여 명의 배우들이 실크로드 연선국가 전통 의상을 입고 진행하며 관객이 함께 어울려 참여하는 상호작용형 공연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도자기 마스터 체험관에서 직접 동교요 기법으로 자신만의 도자기 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점도 아주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가족 여행객 전용 추천 코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세부터 12세 아이와 함께 온다면 오전에는 도자기 문화 체험을 하고 점심은 도자기 모양 디저트를 맛본 뒤에 오후에 워터파크 시설을 즐기는 반나절 동선이 좋겠습니다. 자천아 해사골은 2000년 도자기 역사를 담은 체험형 박물관이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모험 공간으로 역사 교육과 놀이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이색적인 명소가 되겠습니다. 명소 관광을 마쳤다면은 또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인 현지 음식을 맛볼 차례죠. 복주는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인 민체의 중심지로 달콤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민체의 정수로 꼽히는 불도장부터 거리 간식까지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불도장입니다. 100년 역사를 지닌 대표 메뉴로 취추원 식당의 불도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20여 가지 고급 식재료를 3일 동안 천천히 푹 고아 만들어서 깊고 풍부한 육향이 일품입니다. 민체 전체의 조리 특징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정교한 칼솜씨.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썰고 종이처럼 얇게 저미는 기법이 유명하고요. 담조향답편이 대표 요리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다양한 국물 요리로 일탕 10변이라는 말처럼 한 가지 육수로 10가지 맛을 연출하는 게 민체의 진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복권선 복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거리 음식도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복주 어묵, 육연, 새우수, 굴전, 정변호, 춘곤, 실면, 비빔면 등 10가지가 넘는데 특히 복주 어묵은 생선살로 만든 껍질 안에 고기초를 채운 독특한 형태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관광객이 꼭 맛봐야 하는 음식 세 가지를 따로 추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육연입니다. 고기로 만든 얇게 얇은 껍질에 고기초를 채운 만두로 복주 사람들은 생일이나 명절에 꼭 챙겨 먹는 특별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0년 역사를 가진 리치육입니다. 돼지 등심에 십자칼집을 내서 튀겨 리치 열매 모양으로 만들어 복주 특산 홍조로 달콤새콤한 맛을 더한 요리로서 붉은 색상이 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조 향답현으로 민체 최고의 칼솜씨를 보여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달팽이 쌀을 내미나게 두께인 0.8mm 내지 1.2mm로 균일하게 썰어 홍조 소스와 볶아내는데 45도 각도 균일 칼질과 분당 120회 속도 조절이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따라 만들고 싶다면 오징어로 재료를 대체하고 도마도 페이스트와 막걸리로 간단한 소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접시에 민체의 칼솜씨, 불조절, 홍조 향이 모두 담긴 요리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주 사람들의 아침 식사 대표주자 정변호를 소개합니다. 600년 역사를 지닌 간식으로 철판 가장자리에 쌀 반죽을 얇게 부쳐 굳힌 뒤 해물육수에 넣어 만들며 새우 발효소스인 새우의 맛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 조개, 황화채, 돌김 등 해산물을 넣고 굴전, 요우태와 함께 곁들여 먹는데 현지인들의 아침 식사 방식입니다. 비오는 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먹는 추억의 맛으로 복주 어머니들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음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주 요리는 정교한 조리법과 천년 역사가 어우러져 향기가 사해에 퍼지고 식문화가 천고에 전해진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복주 여행 중 꼭 다양한 민체 요리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 여행을 통해 쉼을 얻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놓쳤던 작은 행복들을 여행 속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낯선 도시의 거리를 천천히 걷다 보면 색다른 설렘이 가득합니다. 익숙한 풍경이 아닌 새 풍경을 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고 또 현지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보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겠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쌓였던 스트레스와 걱정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짧은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도 여행에서 느꼈던 여유와 행복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얻은 경험은 시각을 넓혀주고 지친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사랑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장수타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맞고 향해 갈 때마다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과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조혜 작사 허소라 작곡의 고향에 갈 때마다를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그 작은 바늘과 실에는 우리를 위한 정성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최관석 작사, 리만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어머니의 바느질을 전해드립니다.

연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 박성산 작사, 안홍천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연변에 가고 싶소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린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또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가죠. 우리 모두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다양한 생활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과일 세척, 황금 법칙에서부터 달걀을 보다 더 건강하고 과학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항염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 슈퍼식품과 여름철 목욕 시 주의사항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맛도 좋고 비타민도 풍부한 과일은요, 온 가족의 영양 보충에 빼놓을 수가 없는 음식이랍니다. 하지만 많은 주부님들은요, 과연 어떻게 해야 과일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을지 고민할 때가 참 많거든요. 과일 표면에 남아있는 잔여 농약과 각종 우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게 되면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아래 과일 세척의 세 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요, 바로 꼼꼼히 헹구기. 흐르는 물이 관건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물에 오래 담그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래 담그는 것보다 흐르는 물로 씻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여있는 물에 오랫동안 담가두면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오염물질이 다시 과일 겉면

안에 달라붙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잔류 농약과 오물을 없애주는 것은요,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물입니다. 네, 이 올바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대고 손 혹은 부드러운 솔을 사용을 해서 표면을 30초 이상 정성껏 문질러 씻어줘야 합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포도 또 딸기 같은 과일일수록 이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법칙, 세제 사용은 금물이랍니다. 간단함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혹시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주방 세제나 시중에 나온 과일 채소 전용 세척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면요, 오히려 새로운 화학 잔유물이 과일 표면에 남게 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네, 일부 과일은요, 껍질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세제 성분이 틈새 스며들어 완전히 헹궈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부분의 일반 과일은요, 깨끗한 흐르는 물만으로도 충분히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좀 더 꼼꼼한 세척을 원하신다면요,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 잠시 담갔다가 다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헹구면 좋습니다. 이 별도의 화학 세제를 쓰지 않는 것이 가정식당 안전의 기원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법칙은요, 담그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분에서 10분만 담그면 충분합니다. 먼지나 겉의 오물은요, 짧은 시간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요, 30분 이상 너무 오랫동안 물에 푹 담가 두면은요, 과일 표염의 표현의 맛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맛이 손상이 되죠. 물 속에 더러운 물질이 과일 쪽으로 또 다시 흡수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딸기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이 베리류 과일은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드러운 흐르는 물로 가볍게 헹군 뒤에 연한 소금물 혹은 베이킹소다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담갔다가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이처럼 작은 세척 습관 하나가 온 가족의 식품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이 가정에서 과일을 다룰 때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황금 법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탁에서 빠지지 않은 음식, 달걀에 관한 건강 상식입니다. 달걀은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은요, 영양가가 매우 풍부한 식품이랍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매주 적정 양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가져다 주고, 당뇨병, 고혈압, 발병 위험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더 과학적일까요? 네, 주부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가장 권장을 하는 조리 방식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고 인체 소화 흡수에도 유리합니다. 물이 완전히 끓어오른 뒤에 약한 불로 5분 정도 삶아주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삶게 되면요, 노란자의 표면에 회색태가 생기면서 영양 흡수가 떨어지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달걀국, 달걀찜, 수란도 좋은 조리 선택이겠습니다. 반면 달걀 프라이는요, 자주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름에 튀기듯 볶는 과정 속에서 달걀 속에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기름 섭취량이 늘어나서 지방 과잉 섭취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은요, 프라이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먹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아침 식사 때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게 되면은요, 하루 전체 총 열량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밤사이 소모됐던 인체 영양소를 빠르게 보충을 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달걀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수 군체별 섭취 기준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주부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섭취가 부족한 경우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대접시켜도 괜찮습니다. 성장기 아동, 청소년, 임산부, 그리고 수욕의 여성,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요, 매일 한 개에서 두 개까지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주부님들, 가족들의 신체 상태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달걀을 드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슈퍼 식품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케일, 즉 우엽 감량입니다. 케일은요 흔히 슈퍼 식품으로 불리우는데요,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영양 성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케일 안에는요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체중 조절, 항암 보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100g의 케일 속에는요 비타민C가 63mg 들어있는데요, 오렌지보다도 비타민C 함량이 높습니다. 비타민 A는요 100g당 364마이크로그램이, 그리고 이 카로틴은요 4368마이크그램으로 당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런 영양물질들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눈 건강, 피부와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항염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칼륨 함량도 눈에 띕니다. 케일 100g당 칼륨 395mg이 들어있어서 바나나보다 높은데요. 칼륨은요 인체 꼭 필요한 미네랄로 혈관의 천연 이완제라고 불립니다. 평소 고칼륨 식품을 잘 챙겨 먹다 보게 되면요 혈압 안정과 혈관 보호에 유리합니다. 또한 케일에는요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케일은 열량을 낮추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체중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합한 식품이랍니다. 네, 장운동을 촉진하고 장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요 채소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케일은 십자화과 채소로서 글루코시노일태산이라는 이 특수한 생물 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일을 잘게 썰거나 충분히 씹어 먹으면은 이 물질이 여러 가지 항암 활성 성분으로 변환되며 종양 억제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케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주부님들 평소에 밥상에 케일을 자주 올려 보시길 권고합니다.

매일 가족들의 기미를 챙기면서 남편이나 이 자녀들의 뭐 재정 때문에 무척 신경 쓰는 주부님들도 꽤 많이 있으시죠? 네, 이런 주부님들을 위해서 항염작용이 있고 재정

잠들 밖에서 잔뜩 땀을 흘리고 난 뒤 가족분들이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시원한 냉수로 샤워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더운 날 냉수 목욕 뭐 정말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인체는요, 이 자체적인 체온 조절 기제가 있습니다. 더운 환경이 있다 보면은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땀샘이 열리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냉수로 몸을 씻게 되면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서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을 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하며 심장 박동도 불안정해지죠. 네, 가벼운 경우는요, 땀이 잘 나지 않거나 심계항진, 두통이 나타나고도 심각한 경우에 심근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며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심지어 심장성 돌연사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은요, 더욱 조심해야 하겠죠. 네, 그렇다면 아직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은 대량의 혈액을 피부 표면으로 몰아가 심장, 뇌 같은 중요 장기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만들고 심장 부하를 높여주며 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더운 날 목욕에 가장 적합한 수온은요, 섭씨 35도부터 40도 사이로서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38도에서 40도가 가장 이상적이랍니다. 미지근한 물은요, 피부 자극이 적어 혈관의 급격한 수축,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심리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신진대사를 도와 몸기관의 영양상태를 개선해주기도 합니다. 피로로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피로회복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차가운 물과 달리 인체의 보온 반사를 익히지 않아서 몸속 열 배출이 순조롭고 위호 시원함이 오래 지속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주부님들, 이 가족의 어르신들이나 자네가 목욕을 할 경우 꼭 수온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은 뜻깊 보냅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변강의 땅 곳곳에는요, 수많은 항일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3방면군 총지휘를 맡았던 진한장 열사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진한장 열사는 만족으로서 1913년 도나현 성서 반절하툰 지금의 도나시 한장향 한장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932년 9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그는 결연히 펜을 버리고 총을 잡았습니다. 그는 왕덕님이 용서라는 길림 중국 국민 구국군에 참가하여 전방사령부 비서직을 맡았습니다. 그해 10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요. 이후 그는 끊임없이 전선에서 싸우며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1934년 6월 영안 공농의용대 정치지도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35년 2월부터는 동국반일연군 제5군 제1사 정치부 주임, 제2사 참모장, 동밀항일연군 제2군 2사 참모장, 대리사장, 중공동남특위 상무위원, 중공남만성의위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5사 사장, 제3방면군 지휘관 등 중요한 직무를 연임했습니다. 진한장 열사는 선후에서 경박고 수력발전소 기습작전, 대사전투, 한충령 매복전, 의무성 지략 탈취, 루이당 방화작전 등 수많은 요매한 전투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여러 차례 적군을 크게 무찔러 수많은 적병을 선멸하였고 일본 침략군의 기세를 철저히 꺾어놓았습니다. 또 관내 항일투쟁과 유기적으로 호응을 하며 민족해방투쟁에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1940년 12월 8일 영간현 소완완골 전투에서 진한장 열사는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향년 겨우 27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웠던 열사의 정신은

청취자 여러분, 오늘 프로는요, 이 과일 세척 방법, 달걀과 케일의 과학적 섭취법, 더운 날 올바른 목욕 상식을 알아보고 지난장 열사의 홍색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2: 꿈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잠들면 찾아오고 깨어나면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때로는 낮보다 더 선명한 진실을 품고 있기도 하죠. 꿈의 진짜 의미는 깨어난 후 남는 여운에 있지 않을까요? 꿈은 현실이 주지 못하는 위로이자 낮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기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주향숙의 수필 꿈도 없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심리 강좌를 듣게 됐다. 그날 심리 강좌를 하던 선생님은 우리에게 설문지 한 장씩 나누어 주셨다. 5년을 한 개 단위로 하여 각 연도에 따르는 자신의 꿈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놓고 나는 오래도록 피를 들 수가 없었다. 간간이 생각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내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명쾌하지 않았다. 꿈. 나는 자꾸만 그 말을 붙들고 심각하게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꿈, 느닷없이 닥쳐온 그 화두는 평시의 태평함에 억제된 채 잘 감춰져 있던 삶에 대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의 삶을 흔들며 묶고 있는 것이었다. 지겹고 괴로울 정도로. 꿈이 없었다. 이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허망한 감정을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기가 힘들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어릴 적에도 누구나가 한 번씩 가져보는 과학자 같은 위대한 꿈이 없었다. 먼 옛날 10대의 나는 선생님이 배워주는 대로 열심히 배우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공부를 했을 뿐 무엇이 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찬란하고 야무진 꿈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엄마의 꿈이었으며 날마다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소녀였었다. 그리고 누구나가 아주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분투하는 20대에도 나는 요란한 꿈 같은 걸 꾸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언제 유학을 가고 언제 무엇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빈틈없이 알려올 때면 그냥 바보스레 바라보며 그들의 그 지적인 능력을 부러워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직장 다니며 충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막 다 흘려보낸 30대 역시 하루하루 넉넉히 살아냈다. 어쩌면 아이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희생을 내세워 아이에 대한 강요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돌이켜보며 다시 게으물어도 자신의 삶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별탈 없는 현실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이미 다가온 40대에도 무엇을 이룩하겠다는 꿈은 없다. 어쩌면 30대보다 좀 더 군살이 지고

좀 더 주름이 깊어지고 좀 더 부스스해진 모습으로 지금처럼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와준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움 같은 것에 무척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것이다. 하다면 나는 갖고 싶은 꿈조차도 없는 것일까? 그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고 했었지만 의문들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 나를 여지없이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고 거두며 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가는 것,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를 정성스레 키우며 현처 양모로 살아가는 것, 령도의 눈치를 살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직장일을 참답게 해나가는 것, 어쩌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있었고 무시할 수 없는 괴로움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이럴 줄 몰랐다. 혼자 중얼거렸다. 너무 처량하다.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 살아가면서 어떤 진실을 모르고 싶어 숨겨왔던 것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갖는 행운과 주변의 배경에 의해 꿈이 좌우지된다고 믿는 나는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위해 변명조차 변변히 할 수 없는 나는 과연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 과연 이 세상 속에 살아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이런 나라는 인간의 가치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 나는 가능한 이런 비참한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절박하게 먼 옛날 엄마는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내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을까? 엄마의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에게는 당연히 내가 꿈인 줄로 알았다. 반성하듯 다시 돌이켜보지만 절망이지 엄마에게 무엇이 꿈이었을지 도무지 짐작까지 않는다. 내가 엄마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지 않는 거,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려가며 갓 구워서 가을이면 풍작을 거두는 거, 쌀을 팔아 그 흙 묻은 돈으로 내 학비를 마련하는 거, 어쩌면 그 시절 엄마는 꿈이라는 걸 가질 겨를도 없었고 혹 있었어도 아예 펼쳐볼 기회도 없는 건 아닐까. 엄마의 삶이 너무나 슬퍼진다. 어쩌면 다만 내가 엄마의 꿈이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별 볼일 없이 엄마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젠 엄마에게 더는 나라는 꿈조차도 없는 게 아닐까. 먼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더는 교과서를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으로나마 엄마에게 희망이나 미래 같은 걸 열어주지도 못한다. 늙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 내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데 내가 나이를 먹는 건 아깝다. 지금 엄마의 꿈은 내가 나이를 먹지 않은 걸까 하며 허구프게 웃어본다. 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날마다 아침 5시에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을 만들고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식구들이 다 먹고 난 그릇을 씻고 부랴부랴 집을 나서 버스를 탄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어길세라 직장 대문으로 들어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규칙적인 일들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그리고 저녁이면 채소를 사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어 먹고 하루 동안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하루 빨래를 하고 잠을 잔다. 그럼 나는 이런 일상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권태롭기만 했던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다고만 생각했던 건가? 의미도 없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간다고 여겼던가? 아주 꼼꼼히 생각해본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다. 놀랍지만 아주 분명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어서 수습하고 싶어서 내리는 결론이 결코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어떤 불가능에 열정을 바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까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나의 이 조그맣고 고요한 생활을 즐기는 편이다. 그걸 나는 가슴 깊숙이로부터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나를 사로잡은 순간 나는 지금처럼의 삶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싶어함을

아까까지의 불안함이나 괴로움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감미롭게 찾아오는 이 평온함. 가끔 답답한 일상에 불평, 불만을 부리거나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혼란에 빠진 적이 없이 또다시 차분하게 일상으로 녹아들곤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며 웃으며 뜨겁게 살아왔다. 때로는 열망을 불태우며 무언가에 몰입하기도 했다. 가끔은 누구의 햇살을 즐기며 시를 읊기도 했다. 눈 노는 날에 눈을 달리며 낭만을 즐기기도 했다. 누군가의 아픔에도 내 가슴이 이리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어둠 속에 자신을 맡긴 채 명상에 잠겨보기도 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가슴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삭막하지 않은 여자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러한 내 삶을 비난할 아무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한 권리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내 몫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도 지금까지의 생활은 나에게 늘 행복으로 다가왔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 있었다. 꿈이 없다고 자아에 눈뜨지 못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바보스러움일 수만은 없다. 꿈이 없다고 긍정적, 락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하며 꿈이라는 것도 점차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화하여 현실적인 것이 되기 얼마나 쉬운가. 알찬 꿈을 꾸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기 좋다. 그리고 꿈 없이 살 수 없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믿는다. 불가능한 실현 때문에 극도로 되는 좌절과 실패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소중하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를 잃어가며 소속해지지 않는다면 꿈이 두 어깨에 고단하게 짊어진 짐에 불과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꿈이 없다. 꿈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삶도 여전히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 저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과 향기로운 꽃과 진지한 표정과 사랑스러운 땀방울과 아름다운 시와 그리고 내 곁을 스쳐가는 이름을 알거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체온과 그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감동하며 설레고 싶다. 이 팍팍한 삶에 가슴을 설렐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럴듯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난다. 이런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 나는 꿈 없는 행복한 바보로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꾸는 내게 맞는 꿈일지도.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30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7월 1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맛이라는 책입니다. 장품성 있은 이 책은 주황홍색교통선이라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혁명 역사를 배경으로 창작된 장편 아동소설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혁명 세월 속의 열혈과 따뜻한 정을 서서히 펼쳐 보입니다.

란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밀 교통원으로서 위험한 일상을 겪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암호 연결, 은밀한 정보 전달, 비바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사양진에서 보낸 세월 속에서 란라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신념과 지조를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린 시절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는 작가 심석계의 자서전적 단편 소설로 내가 나를 한 번 더 보게 하기 위해 한잠 자고 눈 떠보니 아침이다. 웃는 것보다 우는 게 좋다.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축하게 하지 마. 아들의 반전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심석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배경으로 섬세한 필치와 애틋한 감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 그의 유년 시절 순수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과 친구, 선생님에 대한 깊은 정을 보여줍니다. 전체 작품은 낡고 누런 흑백 세계의 기조 속에 약간의 순수하고 밝은 색채를 화면에 가볍게 배치해 놓은 듯 겹겹이 쌓인 기억의 먼지 속에 가려져 있던 맑고 밝은 색채가 스며나옵니다. 정보가 폭발하는 요즘 시대에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동영상과 패스트푸드 문화가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울 때 진정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성장 이야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어린 독자들에게 강인함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다음은 자크 어보의 부름이란 책입니다. 작가 류호가 쓴 사실주의 장편 아동소설인 자크 어보의 부름은 서장 지역의 생활과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크 어보 설사는 서장 유목민들 마음속의 신성한 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장 경건한 사람만이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있으며 무릇 자크 어보 설산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나 동물은 그녀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루가와 아버지 라오, 어머니 다와, 할머니 양초일 가족은 자크 어보 초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품은 소녀 루가의 가족과 장족 사자개와의 운명이 엮인 이야기를 통해 자크 어보 초원의 자연생태, 유목민 문화와 현대 문명의 충격에서의 갈등과 융합을 선보입니다. 이 소설은 섬세한 필치로 장족 거주지역의 풍토와 인정을 묘사함과 아울러 사람과 동물, 전통과 현대 충돌을 통해 생명의 존엄과 자연을 경외하는 깊은 사고를 전달합니다. 다음은 여기는 아주 좋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 소아정정이 창작한 생명력이 충만된 장편 동화입니다. 로정일 가족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제비, 도마뱀, 쥐 등 작은 동물들을 둘러싸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양 철학적 사고가 담긴 존은 풍경을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의 언어는 맑고 담담하며 여유로운 리듬으로 순박한 시골 풍속을 감칠맛나게 들려주면서 인생에 대한 저자의 사색, 누구나 자기에게만 속한 가장 좋은 여기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다음은 엄마의 백납 이불이라는 책입니다. 아동문학작가 당지자가 쓴 이 작품은 호남성 장사의 금정 옛거리에서 4대에 걸친 여성들의 성장 및 변화를 시점으로 교묘하게 백납 이불을 정서적 매개체로 하여 가족의 우정과 고향에 대한 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개혁개방 이래 겪은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녀 교양과 여성 자기 성장이라는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 책은 어머니가 인내와 지혜로 특이한 발달을 겪고 있는 딸 록광을 위해 사랑으로 감싸며 엮어가는 동년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포용과 끈기를 해석하고 새 시대의 소년 아동들에게 진정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품성을 전승해가는 양질의 독본을 제공해줍니다. 다음은 청동신수라는 책입니다. 왕년생 남자아이 목가수의 여름방학 여행이 할아버지 목중복의 문물 복원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이끌어내며 고고학연구일꾼인 아버지 목위평의 업무일상에 녹아듭니다. 디테일이 풍부하고 생활의 토양에서 자라는 자각과 천연을 가지고 삼성퇴 발견 및 발굴의 역사, 문화재 복원의 기술, 절차와 난이도, 그 과학성과 전문성,
관련 발전 역사를

흔적도 없이 서사의 구성과 인물 형상 부각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작가 리상산이 창작한 이 작품은 동년을 핵심으로 하며 왕성한 시대정신의 핵심과 사실주의의 질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거의 한평생을 덤덤하지만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은 티롤 지방의 풍경 묘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간직했던 이 지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스키 휴양지로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에거의 시점에서 정교하게 묘사되며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자연인에 가까운 존재인 에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화 과정에 연루되면서 자신의 노동가치와 인생의 의의를 제대로 부여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평생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에거의 곁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불행하거나 느닷없는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바로 아내 마리의 죽음입니다. 에거의 주변 사람들은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하지는 않은 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결국 에거 자신도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산악지역이라는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고독으로 점철된 남자 에거의 삶에 오묘한 색채를 드리웁니다. 에거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죽음이 산악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설처럼 그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마음을 졸이며 하는 고공작업, 샤워만 해도 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는 동료, 에거가 독일 국방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러시아 눈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병사들의 시신 등 죽음은 마치 냉정한 여인처럼 호시탐탐 그의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 등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에거는 이렇게 말하고 어깨에 맨 가죽끈을 고쳐매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의 소리를 들으며 귀를 기울였다. 고요함은 완벽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산의 침묵이었다. 제 등에서는 안 된다고요. 에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사실 이 책에서 작가는 여러 차례 죽음의 이미지를 대설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에거는 35살 되던 해 대설 속에서 친구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짜고짜 친구를 업고 산나래 마을로 내려가 구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두터운 눈으로 덮인 3km가 되는 산길을 힘들게 걷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가 갑자기 맑아진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친구는 에거의 등에서 내려 어느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친구의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을 때 에거는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삶과 죽음, 느림과 빠름의 상징과 비유는 이 장면에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짧고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에거의 길고도 여유로운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에거는 참으로 딱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에거가 사는 삶을 따라가 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에거에게도 사랑은 찾아오고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믿고 있을까요? 한 남자, 산, 고독, 죽음의 사중주로 이 작품에서는 고독 속에서 존엄과 아름다움을 찾는 내용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크고 작은 순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제탈레의 절제된 산문 속에서 예리한 관찰과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닌 남성의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탄력있으며 우아함이 깃든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극도로 시적인 작품이다. 모뚝뚝하면서도 예민하다.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책이기도 하다. 일단 이 책의 첫 장을 읽게 되면 절대 손에서 놓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문학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의 독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출간 후 독일에서만 55만 부가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증가한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철 리허원의 작은 꿈으로 시작해봅니다. 작은 꿈, 작은 소망들이 모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소 유영호 작사, 황양목 작곡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매 순간이 노래처럼 경쾌합니다. 노래라는 길동무가 있어 삶의 색채를 더해주죠.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순간들은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추억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김학성 작사 리정옥 작곡의 추억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서로 만나 정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인연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만나며 삽시다 보내드립니다.

밝은 미래와 희망을 향한 가요. 최수봉 작사 작곡의 내를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우춘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늘새를 날아다니며 춤추는 나비의 모습, 자연이 선사하는 소중한 아름다움을 노래로 그린 가요입니다. 박장길 작사, 안계린 작곡의 나비는 춤추는 꽃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어설길은 어릴 적 추억과 고향의 정이 깃든 소중한 길입니다. 어릴 적 추억들을 노래로 그려봅니다. 전병칠 작사, 고창모 작곡의 꼬불길,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0: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친구들, 하늘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무가 흔들리며 창문이 덜컹거리는 모습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풍이 발생할 때 흔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태풍은 아주 강한 힘을 지닌 자연현상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죠. 오늘에는 동료와 함께 태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소중한 친구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태풍은 열대 해양우에서 형성되는 동그란 모양에 가까운 강한 회오리를 말하는데요. 태풍이 비록 바다 위에서 형성되지만 이동을 하면서 상륙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안 지역은 물론이고 내륙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김상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오영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뽀를 찾아야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태풍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6월 내지 8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을 여름 태풍, 9월 내지 11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을 가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49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여름 태풍은 867개, 가을 태풍은 859개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가을 태풍이 전체 태풍의 4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황국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릴 푸른 달을 보내드립니다.

태풍은 엄중한 기상재해 중에 하나인데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해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풍으로 인한 재해고요. 태풍의 풍속이 일반적으로 초당 17m 이상인데요. 심지어 초당 60m를 넘는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풍은 건축물, 다리, 차량 등을 파괴할 수 있으며 각종 물건들을 공중으로 날리게 하여 야외 환경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폭우인데요. 태풍이 도착한 지역에는 150mm 내지 300mm에 달하는 강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수의 태풍은 1000mm를 넘는 특대 폭우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춘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영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시골집 전화를 보내드립니다.

또 폭풍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태풍이 육지로 이동할 때 강한 바람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해안으로 몰려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해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거대한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들게 되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폭풍 해일은 연해 지역 해면을 5m 내지 6m 높일 수 있답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오르면 주택과 시설이 파괴되고 마을과 농경지가 잠기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임승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오대로 가나를 보내드립니다.

태풍 재해를 예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태풍 예보 신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해야 하는데요. 낡고 위험한 주택과 临시 건물을 피해야 합니다. 화분과 같은 물건을 실내로 들여놓아 높은 곳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요. 창문과 문을 꼭 닫으며 테이프로 창문 유리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고 마실 물과 음식을 넉넉히 비축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우정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비록 태풍은 심각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미리 위험성을 알고 올바른 예방 방법으로 대처를 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 태풍이 나타날 때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정확한 지식으로 자신과 가족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박설경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경렬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예, 길태중이 문진부의 예,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박윤덕 주임은 예, 연변에 맹위 칭호를 받은 중이산데 예,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주요학에는 도문시 중연하고 연길시 중연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는 연길시 중연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특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진찰하는데 거기에서도 중의학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하늘로 왕원원체라는데 망문문절 이 네 가지 말조 진찰 수단을 사용하는데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여기에서도 맥진하고 설진을 특별히 말이죠 잘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말이죠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포착합니다. 이러고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래라는데 이야기 되면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전표성위염, 비후성위염, 밀환성위염 이런 위염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그리고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란 말이죠. 소아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신장내과의 선장이라 하는데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 신병 전립선염으로 나타나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연하고 이러한 병증 방광염 요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에 한어로 조리증이라는데 이러한 병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여러분들하고의 수면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0: 네. 예.
1: 우리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중국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상당한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환병률이 대략 38.2%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근 5억이라는 분들이 부동한 정도로 말죠.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죠.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구어싱의 수면이라 하는데 수면이가 장애로 오는 이구어싱 수면장애로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퍼센트가 높습니다. 30% 내지 35% 정도. 그리고 단기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15% 내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완고성 실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네, 특히 박연덕 주임이 최근에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처방을 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드는데 완고성 수면장애로 할 때는 자주 말이죠. 잠들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연속 며칠 심지어는 몇 달씩 지속적으로 수면장애가 옵니다. 이걸 갖다 써에 완고성의 수면장애라 하는데 실면이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죠. 질병들에서 이러한 말이죠. 실면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 하나하나 대화를 해봅시다. 하나는 심리적으로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0: 네.
1: 우울증에 공포증에 궁지라는데 그리고 조리증 이러한 말이죠. 정신심리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신경계통의 질병으로 또 말이죠. 이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진성 병이라고 해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내분비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0: 네.
1: 작항이라고 들어보셨죠?
0: 네.
1: 갑상선 기능 항진에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에 위증부초란데 월경이 고르지 못하는 이러한 말조의 분들이 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박윤덕이 주임 선생님을 부탁하려 합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2: 나는 머리도 아프고 위에서 소리도 나고 소리도 아프고 각방면에 마도 불편합니다. 나이는 77살입니다.
1: 예.
2: 그래서 박윤덕 선생님께
1: 예약이 됐습니다요.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2: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심장이 좋지 않아. 전번에도 갔다 왔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요.
1: 어느 분을 보입니까?
3: 그 박윤덕 선생님. 오늘도 가서 좀 활동하는데.
1: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3: 오전에 말이요.
1: 이분은 오전만 문제 납니다.
3: 알겠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저기 박윤덕 선생님을 저 연결합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얼음지 나서.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5: 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5: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5: 고혈압 있습니다. 고혈압 예. 있으면 머리 아프게
1: 예.
5: 그다음 뭐 오후마 되면 휑휑하면서 어지럽고 그다음 또 변비도 심합니다. 그래서 내 동미가 비슷한 병인데 작년에 무슨 치료 받은 게 그 박창호 선생님께서
1: 예.
5: 치료받은 게 많이 낫다고서 자꾸 막 거기를 권고를 해갖고서
1: 예, 예.
5: 또 한번 실험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좀 진료 예. 받으려고 좀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세요.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6: 예,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6: 저는 노경 환자라서 예. 박윤도

0: 주미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1: 예, 예.
0: 예, 중약을 한두 번 써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0: 예, 그래서 예, 효과 좋을 때 한번 중약 좀 더 써보려 하고, 예, 그래서 전화하는 겁니다.
1: 예, 어서 오십시오. 예.
0: 아, 지금도 들반 그 반나마 환자를 봅니까?
1: 예, 이분은 우리 길대중이 문제부에서 내세가 제일 많은 분이라서 반천만 문진합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0: 알았습니다.
1: 예, 예.
0: 그럼 이 오전에 가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일찍 오세요. 환자 예, 많길래. 예, 예.
0: 예, 예, 예. 네. 그러면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 예.
0: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매석으로 왔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강수수 선생님 예약하십시오.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3: 아, 그 소변 장애에서 담배 약 많이 쓴데 효과 없는데 강수 선생 이야기가 효과 좋다 말했나?
1: 예, 예, 예.
3: 소변 참치부터 남았네.
1: 아,
3: 많이 효과 좋습니다.
1: 아, 실금증 있군. 예. 예,
3: 예.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매석으로 하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예, 수가 많으십니다.
1: 예.
4: 예, 요즘에 언니가 독감 후유증으로 애 맥이 너무 없어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고 한다.
1: 예.
4: 예, 그래서 그 뭐니까 옛날에 제가 박창호 주임에게서 부취쉐하는 약을 쓴 게 효과가 엄청 좋더라 말입니다.
1: 예, 그래요. 예.
4: 예, 그래서 지금 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한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박창호 주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예,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 또 수면장애를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심혈이 말죠, 예, 고르지 못한 분들, 예, 심리수상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또 심교통, 신조통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으로 나타나는 저색성 말이죠. 폐질환에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항상 말죠. 숨이 차기 때문에 잠들기 곤란한 이런 말죠. 수면장애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오늘 또 가서 또 어느 분이 먹으면 중요하고 또 떨어지는데 오늘 가서 중요하고 또 쓰려고 합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그거 들어가다마다 북한에도 수원장인가?
1: 예, 수원장.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한 달로 치료, 그 중요한 모든 치료하니까 확실히 좀 뭐니까 그 효과가 좀 알긴다 이럴 때 좀 버텨 치료하려고.
1: 예, 그러면 좋죠.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그 박윤도 주임님을 예약하기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잠 잘 자지 못하고, 예, 항상 자고 일어나면 후리멍덩하고, 예.
1: 예, 예.
6: 맥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1: 그렇죠. 예.
6: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저번에 가서 방송 듣고 소리 박윤도 주임이 이사를 보여야 됐습니다.
1: 예, 예, 예.
6: 예, 예. 근데 맥도 잘 보고, 예, 이렇게 신경적으로 잠 잘 자지 못한다며 이랬더라.
1: 예, 예, 그렇죠.
6: 그래서, 예,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잠 자지 못하는 것도 다 상세하게 예, 얘기해주고, 맥도 잘 봐주고, 예, 처방도 잘 내려줘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서 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예.
6: 박윤덕 주임님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오전에. 예.
6: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7: 네, 제가 맞습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7: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7: 저는 위축성 위염 있고 비장이 나빠서 자꾸만 설사한다. 그래서 네. 저번에 박창호 선생님 들어서 약을 써다 먹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7: 그냥 오늘이 또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7: 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인천에 병원에 오셔서 예, 첫째는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2: 네.
1: 원인으로 이게 자지 못하는가?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계통 질병에 내분비계통 질병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들에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는데 예, 꼭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1: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1: 예.
8: 아이,
2: 네.
8: 아, 저, 선생님이 저, 약, 저, 심장이 나쁘고 막 숨쉬기도 바쁘고 이래서 선생님 약을 썼는데.
1: 어느 선생님, 어느 선생님. 예, 어느 선생님 약을 씁니까?
8: 그, 그 이름 뭐이든가. 제일 큰 일이 뭐예요?
1: 이사 선생 여러분인데 예, 박창호 선생도 있고 박윤덕 주임도 있고 수원장도 있고 예,
8: 강철 저 어제 그 주임 이사님
1: 예, 다 주임 이사입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8: 예, 예, 예.
1: 예, 어전에 예. 예,
8: 연결됐으면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아, 예, 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9: 제도 남았습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9: 아,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9: 저거는 그 좀 이가 좀 많이 나쁜 사람인데, 전번에 그, 이렇게 좀 소화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좀 설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엔 또 그 좀, 어떻게 설사라고 그랬는데 또 변비도 좀 생겨갖고.
1: 예, 예.
9: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그 박창호 그 주임 그 예약을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9: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그 병원에 검사했는데 그 담낭이 안 좋다.
1: 예.
10: 벽이 두껍다고.
1: 예, 단낭비허, 예, 예.
10: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막 이게, 뭐, 이게, 소화돼야 되고, 기름진 거 잘 못 먹었는데.
1: 예.
10: 전에 좀 그, 기태병원에 박창호 선생님 약을 좀 두 번이가 먹고 나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10: 오늘에 좀, 다시 좀 어차피 좀 치료할 바에는 좀 더 할까 해서 좀.
1: 예.
10: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되는지.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10: 아. 아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11: 예, 네. 네, 전번 주에 저는 혈압이 좀 높고 머리 아프고 예, 일어나면 어드럼 지나고 눈앞이 희미해서 예, 거기 박윤덕 주임한테서 예, 점약을 진게가 예,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1: 네.
11: 머리 아픈 거나 그다음에 다리 맥이 없던 게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예, 오늘이 또 가서 점약을 주려고 합니다.
1: 예.
11: 그래서 박윤덕 주임을 예, 또 예약하이쇼.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11: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2: 저 전화 맞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12: 예. 예, 저는 지금 있잖아요. 혈당이 계속 높고 혈압이 높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리 그래고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용심대로 다 빼가 빼게 맞추면서
1: 예, 예.
12: 그래 지금 전화드렸어요.
1: 그래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12: 예, 강철수 선생님.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12: 그래요? 예.
1: 예, 예, 예.
12: 연결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12: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의

0: 분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꾸 어지럼 지나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혈압이 좀 높습니다.
3: 예, 예, 예.
2: 그리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지난번에 소개로 이렇게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좀 썼는데 요즘에 들어서 좀 그 증상이 좀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3: 예, 예, 예.
2: 예, 그래서 어떻게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좀 부탁한다.
3: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오전에 찾아가면.
3: 예, 예, 그렇죠. 예,
2: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네, 제가 어깨 통증이 심하고 경추신경 통증도 심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강철수 주임한테 이제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3: 예, 예, 예.
4: 거의 호전돼서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문 안 해서 오늘 한번 방문해서 진료 한번 더 받아보려고.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그리고 각종의 통통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도 수면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근대의 두통증이라든가의 경추병으로 인한 목이 아픈 증세, 견주염의 퇴행성 관절염의 요추간판 도출 등의 이런 말이요.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는 원인 밝히지 못하고 그냥 약방에 가서 안선지라는데 수면제를 말이요 싸잡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꼭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내가 잠들기 바쁜가? 이 원인을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을 밝혀내지 않고 그냥 수면제를 잡수게 되면 또 강요성이 생기면서 그 수면제도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의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면역력이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원 미생물에 빅멘티라는데 병독이라든가 말이죠 세균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병원 미생물이 침습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어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이죠 질병들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의 두통증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의 당뇨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에 이런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수면장애로 고생할 때 이 말저 병증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심리적인 말저 질병들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말이죠 조리증, 그리고 생활하고 광작을 하는데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튿날에 머리가 땡겨나고 어떤 분들은 어지럽고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생활질량이가 말이죠 현저히 말이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고라건댄 그저 안딩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수면제를 잡을 것이 아니라 꼭 원인을 밝혀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가?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교통질병, 내분비교통질병 이런 여러가지 기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오고요. 예? 또 한 방면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런 질병이 없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오게 되면 또 예? 이런 질병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말이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우울증하고 말이죠. 예? 조리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1: 네.
3: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 이런 분들을 관찰해보게 되면 정서가 늘상 절약되고 사유가 아둔해지고 예? 그 다음에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별난 일도 아닌데 말이죠. 근심이 태산 같고 예? 늘상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예? 공포에 젖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예? 이러한 증세를 보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이 돼서요.
3: 예, 예.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역이 29일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문화, 민족단결, 문화관광 상업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3: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 활동이 룡장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길 동부범 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명정 등경팀과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마감전을 치릅니다. 우승을 다투는 판가리 싸움입니다. 29일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역이 펼쳐졌습니다. 근 만 명 선수들이 변경 도시 경기 코스에서 즐겁게 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문화, 민족단결, 문화관광, 상업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으며 아름다운 변경도시가 새 매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역이 곧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화룡시에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 달리기 장비와 우비를 갖춘 선수들이 출발선에 모여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전민 운동 열기로 가득한 도시 활력과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흥겨운 노래와 조선족 전통춤이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대회가 정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6세부터 71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18km 건강 달리기와 5km 즐겁게 달리기 두 가지 종목으로 나뉘었습니다. 건강 달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을 기점과 종점으로 문화로, 인민거리, 334 국도를 통과하고 즐겁게 달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에서 출발해 해란로를 종점으로 했습니다. 각 업종, 각 연령층의 운동 애호가들이 변경도시의 깨끗하고 넓은 도시 도로를 질주하며 화룡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과 변경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참가 선수 진원길입니다. 우리는 화룡 건강 달리기에 참가하려고 할빈에서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달리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참가했으며 참여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현지 음식 문화와 민족 특색을 체험하고 화룡 주변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치열한 각축전 끝에 18km 건강 달리기 남자조에서는 반세세 선수가 57분 18초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조에서는 장천 선수가 1시간 8분 44초 성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참가 선수 반세세입니다. 화룡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코스가 평탄하고 주민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으며 화룡의 경치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도 화룡에 와서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제1회 화룡 국제 하프 마라손 대회 개최 이후 화룡시는 대회 운영 경험을 쌓고 경기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새롭게 승격된 전민 달리기는 참가 범위가 더 넓고 참여도가 높으며 대중 토대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화룡시 당위 선전부 화룡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체육 사업과 책임자 구립지입니다. 변경 달리기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달리기 경기를 넘어 활용해 변경 풍모, 민속문화, 특색 산업을 함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심층 융합을 추진해 경기를 통한 문화관광의 활성화, 민족 단결 촉진, 지역 발전 촉진 효과를 실현하렵니다. 경기 기간 활용시는 가두 사회구역,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를 동원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구간 곳곳에서는 사물놀이, 상모춤,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공연이 펼쳐져 경기에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몰입식 운동 체험 속에서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실천하며 변경 지역 여러 민족 대중에 단결되고 조화로우며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활용시 미네가두 해민사회구역 협조처리원 리비입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로 전 과정에 참여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여러 민족 대중이 운동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번 경기의 인기를 바탕으로 활용시는 붉은해 광장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특색미식 전시, 농특산물 선전 등 개를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선수와 주민들이 광장에서 휴식하고 전시를 체험하며 활용의 생활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인기를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바꿔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향촌진흥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시 문물보호연구중심 사업일꾼 장년입니다. 저희 부스에서는 발해 중경국가 고고유적공원 자체 개발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창의 제품은 명두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문물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제가 들고 있는 구리 거울은 현재 길림성 박물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발해 유적공원을 알리고 발해국 역사와 활용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활용시 옥봉 양봉장 판매원 오문려입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를 통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이 저희 꿀을 알고 활용의 풍토 인정을 체험하며 좋은 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最好的蜂蜜.
1: 활용 주민 전호연입니다. 방학이어서 친구들과 놀러 왔는데 요즘 고향에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광장에는 무형문화재 전시가 열렸네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데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정말 알차고 즐겁습니다. 고향이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는 활용 씨가 전민 건강 운동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체육을 보급한 생생한 실천이자 변경 우세를 살려 흥변 부민을 추진하고 문화 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키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경기의 체육 활력, 민속 매력, 변경 풍경, 도시 저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신시대 활용의 도시 풍모와 인문 정신을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활용시에서는 체육 플러스 융합 발전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변경 경기 브랜드를 빛내며 변경 생태, 민속,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신시대 활용 발전 이야기를 잘 엮어갈 방침입니다.
2: 활용정시 농민 문화 축제 결혈 활동인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 전시 활동이 일전 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어량전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양광 기자입니다. 여기는 용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하천평툰의 어량전 광장입니다. 27일 오전 9시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기풍제 전시활동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100여 년간 이어져온 이 전통 풍속은 오늘날 조선족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빛나는 명함으로 됐습니다. 기풍제 의식이 끝난 후 호미 시시놀이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배우들은 호미를 손에 들고 흥겨운 민속함으로 농민들이 여름철 들리를 마친 뒤 호미를 씻고 걸어두며 휴식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재현해 풍년을 맞이하는 기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농부 장원 순회의 행렬이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촌민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농부 장원이 탄꽃가마를 둘러싸고 행사장을 순회함으로써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전통 리념을 전했습니다. 의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촌민 맹범강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기풍제 의식을 진행하면서 풍년을 기원합니다. 기풍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민속 의식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천단 룡정시 계산툰진위원회 서기 왕유번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통 농경문화와 향촌관광을 깊이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호 전승하는 한편 활동을 통해 우리 진의 특색 농산물 판매와 민속관광 발전을 이끌어 향촌진흥의 길을 잘 걸어가려는 것입니다.
1: 아래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3게임 경기 결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9일 오후 동시에 펼쳐진 경기에서 활용팀이 3대1로 왕청팀을 꺾고 도문팀이 2대1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도나팀과 훈촌팀은 2대2 무승부를 했습니다. 훈촌팀은 연결팀과 룡정팀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연맹전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2: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게임 경기가 30일 오후 3시에 펼쳐집니다. 연결 동북봄팀은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룡정 등룡팀과 맞붙어 최종 우승을 다투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룡정 등룡팀은 룡정시 해란강 축구문화소진 훈련장에서 패스와 배합, 공격과 방어 대항, 프리킥 훈련 등 과정을 질서 있게 진행했습니다. 일상 야외 훈련 외에도 전문 헬스장에서 근력 훈련과 체력 회복 훈련을 병행하며 고강도 대항 경기에 대비한 최상의 경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연맹전에서 룡정팀은 탄탄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력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룡정 등룡팀 감독 장붕입니다. 연결팀의 특징과 전술에 대비해 지난 한 주 동안 맞춤식 훈련을 했습니다. 멋진 대결을 보여주렵니다. 룡정 등룡팀 선수 장예입니다. 팀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서 경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결전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연길 동북범팀도 연일 기술 전술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감독진은 상대팀의 전술 특징과 결부시켜 전술 체계를 맞춤 조정했습니다. 마감전에 고강도 고대항 경기 리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체력 훈련도 했습니다. 연길 동북범팀 보조감독 최화룡입니다. 상대팀 경기 영상 분석을 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 이기겠습니다. 우승을 한 번 더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연길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입니다. 매 게임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연맹전 우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와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오후 2시 35분부터 실황 중계합니다.
1: 주 교육국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우리 주 대학 중소학교 학생들이 2026년 가을철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 학기에 전주 교육계통에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심화하게 됩니다. 대학, 중학교, 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화 계획을 추진해 대사상정치 수업으로 전면적인 인재 육성의 새로운 구도를 확장하게 됩니다. 새 학기 개학 첫날 전주 대학, 중학교, 소학교에서는 같은 언어로 변강을 진행시키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며 함께 개학 첫 수업을 받는 것을 주제로 음악 사상 정치 수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가을철 개학 기간에는 또 전국 표준어 보급 주간 활동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어를 계기로 다양한 개학 첫 수업 개를 활동을 기획 전개해 광범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고 가곡 정감을 두텁게 하며 체육 단련, 미육 함양과 노동 실천을 강화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28일 중국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부동산 신용대출관리 개혁 완선 및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가속구축을 추동할 때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조정되는 바 대출기간이 기존의 최장 30년에서 최장 40년으로 연장되며 금액은 구매하려는 주택의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이었습니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한국 중에 각광을 받는 음식의 하나로 옥수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효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옥수수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 조리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고 흔한 방법은 옥수수를 삶아 먹는 것입니다. 옥수수 껍질을 제거하고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매력적인 향기 풍겨나오기 시작하면 젓가락으로 옥수수를 꽂아 즐겁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요, 옥수수를 드실 때 흰색 옥수수 배아를 놓치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배아에는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옥수수 속 작은 보물이라 불립니다. 옥수수를 꾸준히 섭취하면요,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혈당 안정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한끼 식사에

포만감을 높여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주며 변비를 예방하고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는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죠.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면 체액균형을 유지하고 세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흰쌀, 찐빵, 꽃빵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식품과 비교를 했을 때 찐 옥수수는요 칼로리가 비교적 낮습니다. 주식 일부를 옥수수로 대체를 하면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가 있어서 체중 감량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요, 비타민 A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시력을 부호하고 안구 건조증을 예방을 하며 야맹증 등 눈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청색광으로 인한 눈 손상과 망막 손상을 막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망막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노년기는 인체 기능이 퇴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수 시기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요 질병에 대한 예방지식을 잘 알아둬야 할 뿐만 아니라 영양 섭취도 잘하고 체질에 알맞은 운동도 잘해야 합니다. 자고로부터 양생학에서는요 운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봤습니다. 국내외 대량적인 자료가 증명하다시피 100세 이상 노인들의 대다수가 어린 시절부터 육체적 활동을 해왔으며 또 노년에 이르러서도 힘이 알맞은 활동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운동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운동은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운동 시에는요 어떤 점들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부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근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안전하고도 과학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생명은 운동에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해주고 노쇠를 지연시키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노인들은요,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으로 운동은 노인들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우리 운동학적 측면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을 어떻게 보면 우리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인 우리 체력도 환경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생활 습관의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증진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3: 특히 우리 노인님들은 나이가 들면 따라 가지고 우리 노화에 의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체력도 함께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적절한 신체 활동과 자신의 몸에 알맞는 규칙적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체력이 감소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자신의 몸에 알맞는 규칙적 운동이 우리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우리 운동은 호흡기와 순환기 기능을 증진시켜가지고 우리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이면서도 자신의 몸에 알맞는 적절한 운동은 인체의 동력기관인 심장의 기능은 물론 호흡기인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 우리 규칙적 운동은 노인들이 신경계의 발달과 근지구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신경계는 노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경계는 신체로 하여금 안정성이나 항상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0: 신체내부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적인 운동은 너희들에게 근지구력 향상을 높여주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노년기에 적당한 운동은 신체나 정신상의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우리 대표적인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에 알맞는 적절한 운동은 노인들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몸속에 우리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신의 몸에 알맞는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들이 만에 고심하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여 관절이나 인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제고나 정상적인 생활 유지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규칙적으로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유로인들은요, 이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걷기와 같은 운동이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걷기 운동 외에도 어떤 운동이 로인들한테 적합한지 전문가의 건의를 듣고 싶네요.
0: 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노인님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우리 노화 과정에 의한 노인님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마다 신체 상황이나 운동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운동 목표에 따라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말하자면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운동의 목표는 우리 지구력의 향상이라든지 신체 가동 범위와 유연성 개선 그리고 근력을 향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심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근육군이 동원되어 되는 운동과 반복적이면서도 동적인 운동이나 혹은 지구성이 강한 우리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지구성 능력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걷기라든지 뭐 상당히 속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등산, 계단 오르기, 또 수영, 태극권,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 종목들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유연성 증진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깨나 고관절 부위 회전 운동과 같은 큰 근육군이 사용되는 운동이 적절하겠고요. 여기는 우리 맨손 체조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수영 종목과 같은 운동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효과가 제일 좋은 운동 종목은 남성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제일 운동 효과가 좋다고 볼 수 나와 있고요. 여성은 등산 운동으로 이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노인들은 보게 되면 등산이라든지 걷기라든지 테니스, 체조, 근력 운동, 수영 수로 건강 척도 점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반영된 반면 우리 남성 노인들한테는 우리 자전거가 제일 최고인데 그 다음으로는 우리 수영이라든지 등산, 골프, 탁구, 걷기, 달리기, 테니스 그 외에도 우리 근력 운동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전거 타기나 등산 운동이 노인님들한테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인님들의 관절 때문에 등산 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걸으면서 실시하는 가벼운 팔다리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나 유연성을 개선시켜주고 근력과 근질량을 증가시키기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또 골연화증 예방이나 치료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류와 같은 운동을 노인들에게 많이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건강 장수하려면 자신 몸에 알맞은 적절한 운동과 근지구력이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느리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수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이가 40대를 넘어서게 되면 매년 한 대략 한 1% 정도의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면 우리 100세가 되면 한 40%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또 근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장수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육을 키우는 것이. 그래, 위에서 소개한 운동 종목들은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상세히 또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로님들이 많이 즐기는 우리 등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면서 등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체 근육을 향상시키고

0: 지킬 뿐만 아니라 신체의 조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 대자연과 접촉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육체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정화 효과도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등산을 하게 되면 뭐 머리가 맑아진다든지 뭐 기분이 상쾌해진다든지 뭐 이런 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원인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는 노인님들은 등산 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심장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몸에 불편한 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려면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의 산행을 진행한 후에 중간중간에 한 10분 정도씩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등산 중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기능을 떨어질 수 있으므로 땀이 많이 나는 시즌으로 한다면 등산에 앞서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은 운동 중에는 물을 적게 마시고 운동 직후에 일정한 양의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전거 타기는 무릎이나 발목에 실리는 중륙 부하가 비교적 적어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관절이 좋지 않은 노인분들한테 적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척추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는 우리 페달을 밟으면서 척추가 이상적으로 위로 굽어져가지고 골반을 들리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적당한 운동은요 건강 장수에 도움을 주지만은 과한 운동은 오히려 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뭐 이런저런 소식을 또 접하지 않아요? 뭐 중청년들도 좋고 노년층에서도 갑자기 운동 경연을 하다 보니까 뭐 운동 그저 헬스장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뭐 이런저런 체력 활동하다 보면 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간혹씩 보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과한 운동해서. 그래서 노인들은 어떤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요.
0: 우리 노인님들 운동도 그렇고 우리 운동에 있어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이 몸에 알맞는 운동이가 제일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이걸 찾는 게가 참 쉽지 않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뭐 조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도움을 받는 게 그거든요. 운동하자 처음에서 본다면 노인님들이 건강장수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에는 노화 과정에 의한 노인님들이 신체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님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 노화 현상을 인해 가지고 많은 신체적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골질량, 골밀도가 감소해가지고 청년이나 중년에 비해가지고 골절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운동이나 장시간의 운동은 노인님들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결합 조직이 밀도가 높고 인대와 근이 탄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관절의 가동 부위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하루에 여러 가지 운동 종목보다는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근 질량 감소되고 신경계 기능이 퇴화해가지고 자극에 대한 반사와 반응이 시간이 좀 느리게 됩니다. 노인님들은. 이 같은 노인성을 인해가지고 또 이런 약점 때문에 노인들이 젊었을 때 유연성과 탄력성을 감소되고 조직이 허약해지며 조그만 사건에도 상해 같은 우리 이런 위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다든지 운동 강도가 지나치게 너무 갑작스럽거나 또 불규칙적인 이런 운동은 노인들에게 운동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안전함에서도 비교적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낮은 강도의 저충격적인 운동이나 큰 근육군이 동원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루에 한 가지 정도의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적절한 운동, 뭐 노인들의 운동 시간대라든가 또 시간 길이 그리고 강도 등 면에서도 참 주의해야 할 점들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우리 몸이 좋은지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운동하자 처음에서 볼 때 노인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반드시 개인이 체력 수준을 체크한 후 운동 종목이라든지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 운동 기간 이런 또 운동 단계를 이렇게 우리 뭔가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운동 강도를 말씀드린다면은 운동의 강도는 대상자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열량을 소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대 운동 능력이 한 50% 정도의 뭔가 뭐 강도를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은 최대 운동 능력을 측정하거나 이런 것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시 심박도수와 연령으로 우리 최대 심박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목표 심박도를 우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목표 심박도수는 최대 심박도수의 한 60%

0: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데 우리 운동할 때 우리 심박도수를 말씀드린다면은 보통 한 1분에서 130에서 140 정도의 심박동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운동 시간이나 우리 운동 빈도를 말씀드린다면은 운동 시간과 빈도는 운동의 강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운동할 때 러닝들이 중등 강도 예를 들어서 60% 정도의 우리 운동 강도를 우리 실시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일주일에 최소 3회로 하되 더 낮은 강도로 실시할 때는 하루에 1회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목표 심박동수의 수준에 따라가지고 최소한 한 30분 정도 많게는 50분 정도로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 적절한 운동 빈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적절한 준비 운동과 정비 운동을 실시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운동 전에 관절과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하되 소요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로 구성하고 운동 일용은 가벼운 걷기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체조 형태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근육은 본 운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육군과 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고 강도는 지치지 않고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운동은 우리 신체를 안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우리 낮은 강도의 운동을 적합한데 일반적으로 준비 운동은 준비 운동이 역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낮추어 가지고 심박동수가 분당 우리 정기 운동 가운데서 그저 100회 정도 또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우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본 운동에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본 운동에서 우리 접촉성 운동, 경쟁적 신체 활동, 심하게 신체를 뒤트는 운동, 돌발적인 출발이나 정지, 우리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운동은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운동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본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휴식 시간이나 낮은 강도의 동작을 중간중간에 삽입함으로써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더울 때는 우리 탈수나 탈진, 일살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야외에서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추울 때는 우리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길이, 강도 등면에서 주의해야 해 주시고요. 노년기에 또한 보게 되면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어떻게 운동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러닝들이 만성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가지고 러닝들 가운데서 우리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을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우선적으로 전문 이사회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후에 운동 형태나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운동으로 볼 때 우리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 형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무리하거나 국부적인 부위 운동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없이 즐겁게 행할 수 있고 전신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산소 운동 형태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런 우리 운동 종목들을 우리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 맨손 체조라든지 우리 가벼운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또 등산 오르막이 높지 않은 이런 가벼운 등산이라든지 또 수영 그리고 계단 오르기라든지 태극권 요가와 같은 이런 운동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서 운동 강도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우리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 운동 강도를 말씀드린다면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마에 땀이 약간 흐를 정도라든지 등에 우리 땀이 약간 배릴 정도라든지 약간 숨이 찰 정도 이런 수준에서 행하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근력 운동을 겸해가지고서 하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로 인해가지고 당대사도 잘 되고 기초대사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수술을 내려준 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님들도 근력운동 또 특히는 우리 당뇨병 환자들도 우리 근력운동을 계속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 따른 현상들은 어느 정도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운동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220에서 본인 나이를 들어주게 되면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데 최대 심박수의 우리 얼마 정도를 하게 되면 되느냐면은 한 40% 정도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또 우리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 운동 시 우리 심박도수를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일반인들은 132에서 14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120 정도라도 뭐 상당히 뭐

0: 운동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만성질환에 따른 우리 지속가능한 운동 형태를 말씀드린다면 은 우리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이 적당하겠고요. 우리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운동 전 체중과 혈압을 측정한 후에 산책이나 가벼운 달리기와 같은 심폐지구를 향상시키는 운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나 조금 힘이 약간 들어가는 이런 느낄 정도의 우리 운동 종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만성질환 경우에는 좀 운동 강도도 스스로 잘 조절해야 되지요. 자기 신체 소질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이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은요, 노인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운동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심장이 건강하지 한지 아닌지 사실 운동으로도 우리 일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운동 중에 종종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놈들은 운동 시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장건강과 운동은 불가피면이 우리 인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생명의 엔진으로 불리며 그 건강 여부는 우리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운동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천연약으로서 둘 사이에 관계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 나타나 있습니다. 심장의 우리 범부작용은 인간의 생명유지의 근원이 됩니다. 심장은 우리 지속적인 수축과 이완을 통해가지고 산소와 풍부한 열을 전신의 각 부위로 전달하여 생명의 정상적 작동을 유지하게끔 하는데요. 건강한 심장은 이 임무를 능률적으로 완수하며 몸 구석구석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운동하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적당하고 기술적인 운동은 심장이 작업 능률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산이라든지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근의 수축력을 향상시키고 심장이 뛸 때마다 더 많은 혈액을 수송할 뿐만 아니라 운동은 관상동맥의 확장을 촉진하고 심장근육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 중 여러 가지 시료를 보내는데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전형적 증상을 보게 되면은 아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숨이 막혀 지나치게 헐떡헐떡거리는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운동할 때 호흡이 곤란하며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게 되고 이는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심장기관이 전화되어 폐의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무거운 물건을 누른 것처럼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운동으로 인해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은 심장문제의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심근 허혈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 중 심근이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통증이나 압박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체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피로 회복을 아주 느리게 됩니다. 운동 후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회복 시간이 현장이 길어진 현상은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심장은 신체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어가지고 근육에 저산소증이 나타나 생기는 피로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심장 박동수가 이상이 생기면서 리듬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 중 심박동수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져 운동 강도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심장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운동 중 자주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 부정맥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 운동을 잠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지 부종이나 혈액 정체와 같은 우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 후 우리 하체라든지 특히 발목에 부종이 발생하는데 이는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순환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운동 종목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운동 강도 면에서 중등부하 이하로 운동을 해야 하며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운동 시간과 시간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건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노인들을 보면 운동 시에 수분 보충에 있어서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연구대상에 의하게 되면 겉보기에는 우리 건강해 보는 우리 노인이 무더운 우리 여름철에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뇌출혈로 삼

0: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에 따라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온후 갑자기 찬물을 마시게 되면 혈관이 반사적으로 갑자기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혈압은 콜로로스를 탄 것처럼 심하게 변화되면서 생기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혈압 변화는 런이 연약한 혈관의 엎친데 덮친 격으로 흔들림이 것으로서 우리 벽에다 다시 한번 우리 강하게 차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일부 로인들은 여름철에 온도가 비교적 높은 지나치게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것도 우리 여름철에 잘못됐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식도와 미점막을 우리 불에 굽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하여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이런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원래 약한 심장에 다른 심장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과 같아서 뇌출혈 위험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운동하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노인들이 물을 마실 때는 균형 잡힌 수분 섭취 습관을 길러줘야 될 뿐만 아니라 매번 적게 여러 번 마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한 냉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 15도 이상의 온도 그리고 우리 온수라고 한다면 40도 이하의 온수 뭐 이런 정도의 우리 뭔가 물을 마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요령을 장악하고 해야 스스로 뭐 자기 몸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운동 전에는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어느 계절이든 우리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절에 따른 우리 날씨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쾌적한 운동 복장을 선택해가지고 착용한 후에 운동 준비, 준비 운동과 같은 우리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우리 계절의 변화와 날씨 변화에 따라가지고 달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비해가지고 아침에도 그렇고 낮과 저녁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관절이 상대적으로 빨리 풀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 내용과 준비 운동 시간이 다른 계절보다 좀 적게 소요됩니다. 여름철 운동에서 비행하는 우리 준비 운동은 대략 한 5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칭으로 물론 우리의 발목이나 무릎, 허리, 어깨, 목, 이와 같은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발다리, 허리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나 우리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우리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이나 운동 강도,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름철에는 우리 땀 흡수가 잘 되는 쾌적한 운동 복장을 차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운동 전이나 운동 과정 그리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가지고 운동 시에 많은 단백질을 생기는 우리 탈수 현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노인분들이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도 이 정리 운동 마무리 운동이 참으로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계절이든 물론 하고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해야 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우리 마무리 운동도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왜냐하면 우리 정리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이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박동수나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안정수술을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기운동도 우리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름철으로 한다면 정기운동은 본 운동 과정에 생긴 열이나 피로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다른 계절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짧겠고요. 대략 한 5분 정도로 시간을 하게 되면 또 적겠고요. 운동하자 측면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리운동은 준비운동이 역순으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준비운동은 신체 부위에 따라 가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했다면 정리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하는 이런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운동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정리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늦춰가지고 우리 심장 박동수가 우리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심장박동수인데 심장박동수가 한 바퀴 정도 또 그 또는 그 이하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정시 우리 심박동 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게 우리 정리운동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비가 온다든가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실내운동을 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 뭐 허락되면은 우리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우리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우리 가정집과 같은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운동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내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으로도 노인들이 건강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 한 가지 방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집에서 한다고 할 때 우리 책상이나 책상 모서리를 잡고 우리 할 수 있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의 우리 다리 운동도 있는데 이 같은 우리 운동 보게 되면은 우리 하체 근력을 단련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게 우리 이런 운동 보게 되면은 우리 종아리와 우리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못해서 좀 비틀거리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걷는 분들은 두 손을 허리를 잡고 두 발로 곧게 선 자세를 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런 운동을 반복하는 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틀거림에 걷는 분들이 우리 이런 뭔가 걸음 자세를 우리 교정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게 한 가지였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 무릎이 좀 뻐긋하거나 우리 아프다든지 또 무릎을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무릎을 우리 선자리에서 뭐냐 하면은 허리에 우리 손을 잡고 선자리에서 뭐냐 무릎을 폈다 굽혔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무릎 통증이 완화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겠고요. 또 계단을 오를 때 힘들다고 한다면은 또 계단 오를 때 물론 다 힘들죠. 그러니까나 이럴 때 좀 오르기 때는 오르기 전에 다리를 옆으로 들었다. 옆으로 이래서 벌렸다 뭔가 가뒀다 벌렸다 가뒀다 이런 운동을 몇 번 한 후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덜 힘듭니다. 네. 이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운동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노인님들이 뭐 앉았다가 또 일어날 때 좀 힘들지 그렇죠. 뭘 잡아야 또 뭐 일어나가는 일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좋기는 뭘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하면 좋으냐면은 뭐 벽을 짓고 뭐 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뭐냐면은 꼬타퇴 다리를 높이는 네.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뭔가 뭐 저 힘이 드는 걸 좀 뭔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면서 또 뭔가 뭐 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또 허리가 뭐 지부도하다든지 허리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뭐 양팔을 뭐 허리에 대고 뭐냐면은 허우 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뭔가 뭐 저 허리 통증이 좀 완화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런 실내 운동을 자주 하는데 간단한 운동에도 하고 우리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강력 추천하는 바인데 네. 저도 이런 운동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종사들은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반복해서 해주는 게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아침 식사 전이나 점심 식사 후나 또 저녁 식사 후에 하루에 한 3번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노인들은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노인들은 운동 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은 운동을 뭐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뭐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게 좋겠는데 본 운동에서는 보통 우리 접촉성 운동이라든지 경쟁적인 신체 활동이나 심하게 신체를 뒤트는 운동이라든지 돌발적인 술반이나 정지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하는 운동은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운동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다면서 하는 운동을 계속 견지하는 게 좋습니다. 본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휴식 시간이나 낮은 강도의 운동 중간중간에 우리 삽입함으로써 우리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탈수나 탈진, 일살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추울 때는 고혈압이나 혈중 열증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노년기 운동 요령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 잘 듣고 갑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연부 원 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과 이러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운동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노인들은요, 이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게 되면은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아주 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인체 여러 기능이 퇴화되고 있는 시기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 노인님들은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운동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늘 즐겁고 웃는 시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